0: 10월 14일 수요일 오늘도 우리는 미지 하루를 시작하죠.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 수녀입니다. 첫 곡으로 Starship Nothing's Gonna Stop Us Now. 아마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절대라는 말이 적용이 될까요? 사랑에는 적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아우,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절대 아니야. 좋은 일도 나에게 그런 행운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한쪽 생각이 자기가 믿는 쪽으로 끝없이 몸집을 불려가는 것. 그게 또 확증 편향의 위험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살다 보면 아, 나는 절대 이건 아니야. 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일어난 일이 있나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측할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또 살만한지도 몰라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망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이왕이면.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그룹부터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빵톡으로 문자로 어서 오십시오. 7769님 출근 중에 듣고 있어요. 날씨가 확 내려갔어요. 오늘 기온이. 그럼에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진짜 오늘 또 완전 다른 날씨예요. 이 날씨는 또 예측할 수는 있죠. 그죠? 어제 그제는 완전히 낮에 여름 같았거든요. 낮에. 그런데 오늘부터 낮에 조금 또 기온이 떨어져서 아침에는 진짜 쌀쌀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측만 할 뿐이지 또 절대 알 수 없는 게 또 날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창가. 나의 썸머 와인은 딸기와 버찌 그리고 봄 천사의 키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와인만으로도 향기로울 텐데 딸기의 버찌의 봄 천사의 키스라니요. 어떤 소믈리에 와인 감별사가 만들어준다 해도 이보다 향긋한 와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마이 웨이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 우드의 듀엣곡 썸머 와인은 우리에게 향수를 불러오는 올드팝의 명곡인데요. 여름이면 이 노래 정열의 포도주를 기로 마셔줘야 여름 기분이 물씬 납니다. 썸머 와인이 여름날의 청춘을 소환한다면 이 가을날의 와인은 어딘가 성숙하고 숙성의 깊은 맛이 느껴지죠. 10월 하면 세계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도 떠오르지만요. 와인은 역시 10월 가을입니다. 와인 축제가 열리고 햇 와인이 나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애호가들도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매월 14일은 기념일이 돌아오는 날인데요. 오늘이 바로 와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향긋한 와인을 함께 나누는 날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함께 와인을 나누는 날이죠. 이 아름다운 계절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밥 한 끼, 거기에 분위기 있는 와인 한 잔까지 곁들인다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 그윽한 가을날, 치얼스! 기분 좋은 건배사를 외치면 어떨까요? 숙성될수록 몸값을 높이며 익어간다. 분위기를 마신다. 천천히 코로 음미한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와인처럼 익어가고 싶네요.

빅터 라즐럭 샴페인 앤 와인. 아주 목소리가 매혹적이죠. 재즈 선율로 이렇게 사랑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노래인데 왠지 와인 한 잔 하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술 타령? 그러게요. 오늘은 와인 데이입니다. 술은 원샷 외치며 마시기 바쁘다면요. 와인은 코로, 입으로, 향기로, 분위기로 음미하면서 마신다고 해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스파클링까지 와인은 종류도 많은데요. 또 숙성도에 따라서 맛도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아우르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커피를 그저 카페인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듯이 와인도 그저 알코올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출생 연도가 다르면 또 몸값도 달라지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세월의 맛을 느끼면서 이 와인 한 잔, 향기로움, 그 여유로움 느껴지시나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는 와인이나 한 잔의 음료에 얽힌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와인의 날인데요. 오늘 수요일 아침 주꾸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오늘. 오늘의 주제는요? 눈치채셨죠? 바로 와인데이를 맞아서 술송, 드링킹송, 술을 노래한 다양한 곡들이 있어요. 귀로 마시는 건배사, 코로 마시는 건배사. 생각해보니 술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은데요. 어떤 노래는 그냥 술이 생각나는 노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좀 술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러긴 하지만요.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니까 귀로 마시고 코로 마시고 분위기로 마시는 다양한 술을 노래한 술송.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시는 대로 들려드릴게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아우스틱님, 오늘 뉴스에 미사주를 50년 만에 바꾼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와인 중에 독일 와인 좋아합니다. 아, 독일산 와인.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그 맛을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미사주가 바뀌었다라는 건 우리 신부님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경산 해피마님은 캠핑 가서 남편은 막걸리, 저는 와인을 먹어요. 다른 술은 못 먹어요. 크크. 아, 두 분이서 와인과 막걸리도 어울릴 것 같아요. 동서가 만나는 거잖아요. 두 분 참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민들레님은 아 먹고 싶다 와인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이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와인 아 오늘 저녁에 꼭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와인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냥 어떤 노래는 술 이야기가 안 나와도 술 분위기가 느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아, 오늘의 술송의 맞은 곡은 바로 이겁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0: 임창정 소주 한잔 2670님이 신청하셨네요.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오늘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수요일 아침 죽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술에 대한 노래 여러분의 신청곡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3분입니다.
1: 참 좋은 오늘
2: 참 좋은 오늘
3: 참 좋은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이 와인 데이니까요, 술을 노래한 곡들, 드링킹 송, 술송 보내주세요. 아침부터 무슨 술이냐고요? 귀로 듣는 술입니다. 마음껏 마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픽한 술송, 술이 생각나는 노래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바로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시면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꽉 채워드리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술, 와인, 막걸리, 맥주, 소주, 다양한 게 있는데요. 또 어떤 노래는 술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냥 술이 생각나는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픽한 술송 보내주세요. 귀로 술술술 들어와서 감성까지 취하게 만드는, 또 이 향기롭고 도라지 위스키 그 대목이 떠오르는 노래도 있고요. 또 막걸리 노래도 떠오르죠. 달짝지근한 그 술맛이 떠오르시나요? 감성에 취하고 싶은 오늘 내가 픽한 술송. 이 노래만 들으면 술이 생각난다 하는 노래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문자 샵 100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 노래죠. 술 노래가, 술 생각이 막 나죠, 이 노래는. 8월에 장미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첫 곡 시작해봅니다. 채베코 낭만에 대하여.

아침 주쿠박스 촉속의 멜로디, 오늘 와인의 날을 맞아서 술을 노래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8월의 장미님, 채백호 낭만에 대하여, 아우스틱님, 안치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별빛사랑님, 영탁, 막걸리 한 잔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와인데이예요. 오늘 귀로 마시는 알코올 술을 노래한 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귀로 술술술 들어와서 감성까지 취하게 만드는 술송이죠. 감성에 취하고 싶은 오늘 여러분이 픽한 술송, 드링킹송. 이 노래만 들으면 이상하게 술 생각이 난다는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여러분의 신청곡은요. 와우, 많은 분이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7654님, 4340님, 7408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지하 술 한잔 해요.

7654님, 4340님, 7408님, 지아 술 한잔해요. 나온님이 신청하신 전람의 취중진담. 1665님, 우격따짐님이 신청하신 바이브 수리야. 2578님, 2037님, 이현실, 목노주정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와인데이를 맞아서

술을 노래한 곡들로 귀로 마시는 건배 외쳐봤는데요. 어떻게 좀 술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벌써 취한다는 분이 계세요. 귀로 술술술 들어와서 감성이 취하는 아침이었죠.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와인처럼 익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누구와 와인 한잔 하실 건가요? 와인이든 차 한 잔이든 밥 한 끼든 기분 좋게 나누는 오늘 치얼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끝곡은요. 또 술송이죠. 매기님 이일사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2: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2: 없지. 대체불가 입지라니까.
1: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 수요일쯤엔 잠시 숨을 고르고 싶어지죠. 그래서 SNS에서 메시지를 가장 활발하게 주고받는 요일도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주의 한가운데쯤 오면 바쁘게 밀어두었던 마음에도 작은 여유가 생기나 봅니다. 별일 없는지 잘 지내는지 괜히 안부가 궁금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여유가 생길 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스친다면 오늘은 그 마음 그대로 짧은 안부 한 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자, 모차르트의 아베 베름 코르푸스, 케일번호 618, 잉글리시 호른의 알베르트 마이어, 오르간의 비탈 줄리안 프라이, 그리고 도이체 카모 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오늘 성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베 베름 코르푸스. 직역하면 참된 몸이여 경배하나이다. 또는 진실된 성체의 찬미를 이렇게 이 라틴어 성가 가톨릭 성가이고요. 또 의역하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잉글리시 호른의 알베르트 마이어, 오르간의 비탈 줄리안 프라이, 그리고 도이체 카모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기 빵과 와인 즈라스부이체 그라프 발렌티노 안녕하세요 발렌티노 백장님 이렇게 또 러시아어로 올려주셨고, 하늘사랑 안녕하세요 유클, 맑은 하늘에 너무도 쌀쌀한 아침입니다. 벌써 얇은 패딩 입으신 분들이 있네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저 이렇게 쌀쌀한지 모르고 그냥 그 얇은 그 자켓 하나 입고 왔다가 너무 쌀쌀하고 추워가지고 제 몸을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왔습니다. 저 혼자. 와, 그러네요. 자, 비가 내린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날씨가 금방 또 쏙 내려갔습니다. 아, 안경근 스테파노, 수요일 장일범이 유쾌한 클래식으로 주중 업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몇몇 친구들 안부 전화 돌려봐야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친구 사랑이 참 특별하신 우리 안경근 스테파노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리안나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라 55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청쾌한 가을날입니다. 어제 캐나다에서 오신 손님 맞이하느라 잘 못 들었어요. 앞으로 2주간 자유입니다. 소소한 집안이라면 2시간 잘 들을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2시간 들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2부에 우리 초대석 이안 버스트리지 이 정말 귀한 손님이 왔거든요. 꼭 그의 멋진 노래와 이야기 꼭 들어주시기 바래요. 조르지니, 사스키아 조르지니하고 피아노 함께 멋진 연주 들려줬거든요. 슈만과 슈베르트의 가곡 꼭 들어보시기를, 우리 유튜브 스피비스피아마손 라디오 장일밤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들으시기를 또 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클 반갑습니다. 오보의 소리가 서늘한 바람을 감싸주는 듯 따뜻하게 들려 포근합니다. 오늘도 유클 감사합니다. 오렌지꽃 향기 올려주셨고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클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쾌청한 날씨예요. 오늘도 모든 님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요. 유경량 씨는 말이 살찐 게 아니라 제가 살찌겠네요. 고구마의 밤에 군것질 좋아하시죠? 그리고 장현, 가톨릭 성가 194장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기도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김유림 씨, 와, 모차르트는 정말 최고입니다. 지니클라라 아베베름 코르푸스, 가톨릭 성가로 익숙한 첫 곡 잘 들었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지니클라라 오보의 선율, 네, 그렇습니다. 어제 2부 영상 참 좋았어요. 지니클라라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조그맣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좋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한국 위드랩, 한국 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0: 알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처럼 이렇게 다닙니다. 그 무지개 송어 있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그 앨범들에 보면 슈베르트 이 송어 앨범에 요 아주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춤추는 송어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클라츠 브라더스 독일의 재즈 그룹하고 쿠바 퍼커션이 함께 멋지게 또 엮은 그런 곡으로 들었습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의 약간 재즈 살사풍 편곡을 함께 들으셨고요. 자, 그래서 요것과 또 어울리는 또 이야기들 여러분이 무슨 곡이죠? 아, 슈베르트 송어구나. 김마테오 올려주셨고요. 퍼커션 타악기로 연주되는 악기 궁금합니다. 지니 클라라 올려주셨고, 북 같은 그 소리 궁금해요. 그뭐 봉고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연주를 했죠. 쿠바 퍼커션에서. 자, 재즈 즉흥 선율이 아름다워요. 신나요. 김마테오 씨 올려주셨고. 송어 주제로 이어지는 제주 선율일까요? 이렇게 지니 클라라 그렇습니다. 와, 송어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명동 백자님, 제가 귀한 시간을 놓쳤네요. 이 시간 끝나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언 버스트리치 편 여러분 꼭 보셔서 요 특별한 또 아주 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춤이었네요, 김마테오. 찾아보니 쿠바 퍼커션 그렇습니다. 어제 초대석에 이안 보스트리지님이 나오셨군요. 요즘 바쁜 일이 있어 놓쳤는데 유튜브로 꼭 보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정말 귀한. 제가 2m냐고 물어봤더니 192c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커요. 그 이안 보스트리지 키가 큰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 사람 참 훌륭합니다. 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시죠?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다면 저희 프로그램도 반갑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하세요. 자, 이 022056으로 오는 전화가 청취율 조사 전화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인증해 주시면 좋은 선물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 2주간 이렇게 또 청취율 조사 기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1악장 Un poco sostenuto allegro, 헤베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시단조 작품 68 1악장 운 포코 소스테 노토 알레그로 이 헤르베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이제 라이브 실황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김정진 씨 정진 출석 체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조건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더 CPBC 이렇게 지니클라라 올려주셨고요. 하늘사랑, 하트 3개, 오렌지꽃 향기, 브람스의 음악은 역시 가을인 듯합니다. 깊이 다가오네요. 4번 더 듣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립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세라 55, 전화만 온다면 당근 평화방송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라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모 방송국의 엄청난 선물 공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화이팅입니다. 이런 선물 뿌리는 곳이 있습니까? 아, 저희가 더 선물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좋습니다. 자, 022056으로 오는 전화 꼭 받을게요. 오렌지꽃 향기.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클래식 배틀. 이채훈 이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 두 개의 시선으로 만나면 클래식이 더 재미있어진다. 누가 더 뛰어난 음악가였을까? 어떤 작품이 더 아름답고 감동적일까? 클래식 음악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북장단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굉장히 모차르트 대 살리에리, 비발디 대 바흐, 모차르트 대 베토벤, 브람스 대 드보르작 이렇게 배틀, 클래식에 대한 배틀을 가지고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부가 클래식의 탄생, 2부 빈의 선율, 마음에서 마음으로, 3부 낭만, 사랑, 우정, 4부 나의 조국, 나의 사나, 5부 피아노의 향연. 옛날에 정말 피아노 배틀, 뭐 즉흥곡 연주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사파와 함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채훈 작가의 책 여러분께 선물 드립니다. 모두 다섯 분께 드리니까요. 여러분 샵 1053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드릭 쇼팡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스 브리앙트 E플랫 장조 작품 22 안단테 스피아나토 그 중에서 들을게요. 앞부분 이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프레드릭 쇼팡의 안단테스 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스 브리앙트 E-flat 장조 작품 22 가운데서 앞부분 안단테스 피아나토 이렇게 또 예쁜 부분만 들으니까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아주 뿜뿜하네요. 피아노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유튜브 통해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연주 또 우연히 또 들었는데 정말 전성기 때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연주는 너무너무 아름답더군요. 화려한데 폴로네즈 안 듣고 안단테스 피아노토만 들어도 가을의 서정이 마음껏 느껴지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개편 때 유쾌한 클래식도 재방송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CPBC 안에서 녹음도 하긴 하지만 정말 못 듣는 날을 늘 아쉬웠거든요. 저는 뭐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지니 클라라 아름다운 뿜뿜 아름다운 폴로네즈. 폴로네즈는 오늘 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현 마리아 꿈결같이 아름다운 선율의 안단테스 피아나토를 지나면 폭포수가 떨어지듯 화려한 데 폴로네즈예요.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어울리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와 쇼팽 정말 역시 아름다운 곡이요. 갑자기 뜬 구름 이야기. 그럼에도 저는요. 음악 들으면서 적어봤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장일범이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입니다.

프란츠 레하르가 작곡가로서 부와 명성을 얻기 시작할 무렵 그의 인생을 바꿀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녀의 이름은 소피 파세키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오스트리아의 온천 휴양지 바트이슐입니다. 바트이슐은 당시 황실과 귀족 예술가들이 여름을 보내던 곳이었고 또 브람스의 휴식처로도 유명했죠. 레하르는 음악적 성공을 거둔 뒤 이곳을 자주 찾았고 빈의 양탄자 상인의 딸이었던 소피도 이곳에 머물고 있었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지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소피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고 당시 사회적 시선과 법적 제약 때문에 두 사람은 바로 결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하르와 소피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가 소피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인 1924년에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무려 21년의 기다림 끝에 맺은 인연, 그때 레하르의 나이는 53살이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파가니니, Gern hab ich die Frauen geküsst, Gern hab ich die Frauen geküsst.

키스트. 나는 여인들의 키스를 좋아했네. 테너 루돌프 쇼크 그리고 베르너 슈미트, 윌키에가 지휘한 FFB 오케스트라의 연주. 베를린 프랑스군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란츠 레하르와 소피는 2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비로소 부부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곧 나치 시대와 맞닿습니다. 소피는 결혼 뒤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유대인 혈통이었고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뒤 그녀의 처지는 위태로워집니다. 다행히 히틀러가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을 매우 좋아한 덕에 괴벨스가 개입하면서 소피는 명예 아리아인이라는 특별 지위를 얻게 되죠. 덕분에 강제 수용소 행은 피했지만 완전히 안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게슈타포는 여러 차례 소피를 연행하려 했고 레하르는 그때마다 자신의 명성과 인맥을 동원해 아내를 지키려 애썼는데요. 하지만 레하르가 모두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작업했던 유대인 극작가 프리츠 레너 베다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끝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래서 레하르의 말년에는 화려한 오페레타의 선율과 함께 권력에 가까이 머물렀다는 비판, 아내를 지켜야 했던 절박함이 복잡하게 남아있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지고이너 리베, 집시의 사랑 가운데서 허르케 짐발 클랭의 짐발롬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차르다슈 감상하시겠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 바이올린의 알레산드로 밀라니, 그리고 엘리나 가란차의 남편인 지휘자 카렐 마크슈소니 지휘한 오케스트라 심포니카 나치오날레 델 라이, 이탈리아 토리노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시죠.

프란츠 레하디의 지고이너 리베 집시의 사랑 가운데서 회어리 짐발 클랭의 이 짐발롬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옛날에 그 앙드레 류가 같이 공연했을 때 이 곡 자주 연주했던 기억이 나네요.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 바이올린의 알레산드로 밀라니, 그리고 이 지브랄타 출신의 이 지휘자 가렐 마크슈에선 엘리나 가란차의 남편이고요. 오르케스트라 심포니카 나치오날레 델라 라이 이탈리아 토리노 이제 공영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프란츠 레하르의 게른 하비히 디 프라우엔 게 퀴스트, 나는 여인들의 키스를 좋아했네, 파가니니 오페레타 가운데서 들으셨습니다. 뮤지컬 파가니니 전에 오페레타 파가니니가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테너 루돌프 쇼, 그리고 베르너 슈미트 벨키에가 지휘한 FFB 오케스터, 베를린에 그 당시 이제 베를린을 연합군이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군 방송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준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유클 음악으로 힐링합니다. 최영의 사라 올려주셨고요. 아, 진심 아름답네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 가을 계절 아가들과 듣고 싶은 클래식이에요.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들려주세요. 쇼피아 올려주셔서 이것도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037 쓰시는 분, 명동백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의 한복판, 쌀쌀한 수요일 가을 오전이네요. 오늘도 행복을 꿈꾸며 유클 들어왔어요. 네, 유클을 들으면 더욱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또 유클 2부에서도 우리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누고 또 장일범의 솔선수범 새로운 멋진 앨범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수진의 또 이 새 앨범 기대해 주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6: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5: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6: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5: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에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앗 아니에스 김청자 선생님 이렇게 또 지니클라라 올려주셨고요. 정연 마리아 얼마 전 타계하신 메초 소프라노 김청자님의 음성이네요. 먼 곳에서의 봉사활동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위곡의 바우곡의 바우 우선 제목에서도 고가 보이네요. 옛날에 바우곡이라고 많이 불렸죠. 이흥렬의 바위곡의 이 메초 소프라노 거의 콘트랄토 같은 목소리 정말 진정한 메초 소프라노 생각이 듭니다. 김청자의 음성으로 감상하셨고요.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김청자 메초 소프라노의 아주 저음 멋진 목소리로 함께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소리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기 또 영원한 안식을요. 선생님은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얄미운 진달래꽃님이 가셨는데도 잘도 피었네요. 가곡 좋아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아프리카의 우물을 많이 파셨다 하니 마음이 찐합니다. 짠합니다. 빵과 와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콘트랄토 멋진 음성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오늘 10월 14일 수요일 삼신 홀딩스 제공으로 2부 함께합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피치니니의 Partite Variate Sopra Quest'aria Francese detta l'Alemana. 아주 이거 그 복잡한 설명인데요. 프랑스 아리아를 알레마냐는 이제 독일식 변주에 의한 파르티타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프랑스 아리아를 이제 독일식 변주로 해서 이렇게 파르티타를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 베이스 루트인 테오르보 브루너 헬프스트로퍼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꽃 향기 바위곡의 김청자님 참 좋아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애도를 표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영국을 대표하는 더 체인버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The Seasons 4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전설적인 녹음의 산실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완성했는데요. 저도 한번 에비로드 스튜디오 가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 비틀즈의 그 유명한 앨범들 여기서 많이 녹음했잖아요. EMI에서 이 10월 30일 롯데콘서트홀 인천 대구 통영에서 공연을 갔는데, 저희는 10월 30일 롯데콘서트홀 공연 초대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 주에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한수진의 새 앨범 4개에는 비발디의 4개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 이 9월 25일에 오키드 클래식 레이블로 글로벌 발매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전국 투어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D장조 쾌활번호 136,

로시니의 현악사 소나타 1번 G장조,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또 휘발디의 사계, 한수진의 협연으로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샵1053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앨범 중에서 오늘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작품을 한수진의 연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안토니오 휘발디가 이탈리아에서 이 사계를 쓴 후, 베네치아에서 이 작품을 쓴 후 240년 뒤에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과 브라질, 우루과이를 순회하는 공연에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44살이었던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이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땅고 연주자로 활동해왔지만 동시에 더 넓은 음악 세계를 향해 작곡가 대입법을 공부해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20세기 아주 중요한 또 현대음악 작곡가이고 또 이 민속적 어법을 사용했던 히나스테라에게서 기초를 다지고 파리에서 나디아 블랑쉐에게 사사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언어를 확립하는 아스토르 피아졸라. 나디아 블랑쉐는 그에게 땅고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연주하라, 작곡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 이는 그의 음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자, 1965년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멜레니타 데 오로의 부수음악으로 여름, 베라노 포르테뇨. 포르테뇨는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뜻합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곡에는 항구도시 특유의 정서가 스며 있고 비발디의 여름이 스치듯 인용이 되지만 음악은 땅고의 언어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밀도 높은 리듬과 또 느리고 관능적인 흐름, 그리고 현악기의 고음에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 같은 소리가 매우 인상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이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서 여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summer, 이 베라노 포르테뇨, 한수진의 바이올린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요 장면 쭈 하고 내려오는 이게 아주 시크하고 여운을 또 남기죠. 정연 마리아가 한쪽 귀의 청각장애를 극복하며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로 성장한 한수진 연주자 존경한 미데이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 네. 솔선수범 더 집중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요 지금 들으신 곡이 아스톨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서 여름을 먼저 들으셨는데요. 1965년에 이 곡을 처음 녹음했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스톨 피아졸라가 이 작품을 사계로 만들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씩 썼습니다. 하나씩 썼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1969년에 그 세 곡을 더하면서 하나의 사계로 완성이 되었는데 피아졸라는 피아니스트 오스발도 만시, 기타리스트 까초 디라오, 더블 베이시스트 기초 디아스 그리고 음향 속에서 첼로의 깊은 선율이 계절의 서정을 드러내고 또 이 바이올리니스트 안토니오 아그리와 함께 전곡을 녹음했습니다. 가을 오토니오 포르테뇨는 안개 낀 듯한 음향 속에서 첼로의 깊은 선율이 계절의 선율을 드러내고요. 요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의 서정하고 잘 맞는지.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은 아르헨티나는 우리하고 그 계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봄이 이제 가을이죠. 그리고 겨울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우리의 여름이 이제 겨울이고요. 포르테뇨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이제 펼쳐지고 이 곡에서도 비발디의 음악이 인용되며 마지막에는 벽난로의 온기처럼 따뜻한 여운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스톨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서 가을과 겨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의 한수진,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신보, 솔선수범에서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아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에서 가을과 또 겨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을 겨울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또 지금 들으신 곡 속에도 바로 비발디의 사계의 그 음악이 인용되었죠. 자, 그리고 이 프리마베라 포르테냐 마지막 이제 봄이 되겠는데요. 우리 여름부터 들은 이유는 1965년에 여름부터 이제 작곡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솔 피아솔라가 거센 바람과 함께 시작되어서 활기찬 에너지를 펼쳐 보이는데 중간부의 섬세한 서정을 지나서 다시 처음의 힘이 되돌아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게 합니다. 이 음반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편곡가 레오니드 디스야트니코프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편곡한 버전으로 이 작품이 연주가 되는데, 이 디스야트니코프의 편곡은 피아졸라가 비발디에게 보내는 오마주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서로 다른 시대의 두 작곡가를 하나의 음악적 대화로 엮고 있습니다. 디스야트니코프가 195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70세가 됐네요. 참그 좋은 인상의 또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여기 지니클라라 정열과 열정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느껴졌어요. 저도 그곳에 있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재즈 스타일의 선율이 자꾸 들려서 현대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들립니다. 정연 마리아 올려주셨고, 와 피치카토 또 보잉 모두 잘 느껴집니다. 현대적인 선율도 바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공연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한수진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10월 30일 롯데 콘서트홀 공연. 저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디장조하고 로시니 현악소나타 1번,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단순 교향곡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되죠. 비발디의 사계 한수진 협연으로 이렇게 공연하니까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 2장씩 해서 10장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마베라 포르테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함께 바이올린의 한수진,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함께 들으셨습니다. 프리마베라 포르테냐 이 곡을 끝으로 이제 곡이 끝나게 되는데요. 바이올린의 한수진,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ECO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 먼저 들으셨습니다. 비발디 사계와 비교해서 들어도 좋을 듯합니다. 피아졸라와 비발디 그렇죠. 그리고 공연 10월 30일 금요일이군요. 다녀온 분들 꼭 좋은 시간 보내시길 미리미리 응원합니다.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 7709 쓰시는 분 공연 신청합니다. 잠실에서 독립해 지내고 있는 딸아이와 함께 직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계가 될 듯요. 기대하며 기다려봅니다. 유클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평화를 빕니다. 자, 성함 남겨주셔서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티켓 선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세요. 한수진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비발디 사계가 들어있는 이 공연입니다. 10월 30일 롯데 콘서트홀 공연 계속해서 여러분의 또 이 선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연주입니다. 그녀의 비발디와 피아졸라 흥미롭습니다. 글잠 올려주셨고요. 7646 쓰시는 분 이채훈의 클래식 배틀 책 신청합니다. 클래식 배틀이라니 제목부터 흥미진진하네요. 이 가을의 독서로 잘 어울릴 듯해서 신청합니다. 꼭 뽑아주이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뽑아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끝곡은요. 칼 슈타미츠의 클라리넷 협주곡 7번 이 플랫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도 감상하실 텐데요. 클라리넷의 에드와드 브루너 그리고 한스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한 민휘너 캄모 오케스터 미넨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으시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또 인사 나누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살베!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1: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폐암으로 확인된 종양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교황은 의식을 회복한 뒤 병실에 있으며 전 세계 교회에서는 쾌유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첫 브리핑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는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레오 14세 교황이 폐암으로 확인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교황은 의식을 회복한 뒤 병실로 돌아갔고 전 세계 교회에서는 쾌유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폐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의료진의 성명을 통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비디오 보조수술 기법으로 오른쪽 폐의 아래쪽 부분인 하엽을 절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는 수술 전에 의심됐던 폐선암 진단이 확정됐습니다. 교황은 수술실에 약 3시간 머물렀으며 실제 수술은 약 9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의료진은 합병증 없이 수술을 마쳤으며 교황이 정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뒤 병원 10층 병실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약 일주일 동안 입원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모든 아련은 취소됐습니다. 교황은 앞서 지난 11일 3종 기도에서 검진 중 매우 초기 단계에 폐결절이 발견됐다며 수술 계획을 직접 알렸습니다. 교황의 회복을 기원하며 제멜리 병원에서는 묵주기도가 봉헌됐고 교황이 주교로 사목했던 페루 치클라요 교구에서도 신자들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도 연대와 기도를 약속하는 등 전 세계에서 교황의 쾌유를 바라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0: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는 기금 운용과 연금개혁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촌지역에 반발을 사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교육청을 감사하는 교육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는 해외대사관들을, 문체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관광공사 등 산하 유관기관을 감사합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친윤 논란과 검찰 재직

0: 당시 주요 사건의 기소 관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특정인과의 친분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논란이 된 사건의 기소에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인사청문 인사말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어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조건을 벗어나 한미 양국의 방어 능력을 저해하는 전환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도 하나의 조건이라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즉시 전환을 지시한다면 따르겠지만 조건 미충족에 따른 위험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 제커리아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첫 브리핑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커리아 대변인은 어제 한국의 최대 2천억 달러 대미 에너지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투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는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백악관 대변인도 투자를 기정사실로 언급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주미대사관이 강경화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은 고위 인사들과 더 자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싶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사건 관련 발언도 정부의 기존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피해 장병과 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 정보기술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노트북 공장 40여 곳을 해체하고 컴퓨터 장비 약 200대를 압수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미국 기업의 업무용 노트북을 대신 설치해 북한 인력이 미국인으로 위장한 채 원격으로 일하도록 도왔습니다. FBI는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도 별도의 신원 도용 사건으로 미국인 2명과 북한인 10명 등을 기소했고 기업 70곳의 피해액은 300만 달러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어젯밤 자국을 향해 날아온 미사일 6기와 무인기 석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기와 순항미사일 4기 등을 동부지역과 리야드 일대에서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파편이 주거지역에 떨어져 관계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사우디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찰청은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바꾸는 불법 중계기를 운영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 17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대구 지역 빌라와 숙박업소 13곳에 불법 중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한 전화번호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중계기와 휴대전화 등 장비 3,5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대구 경북 출신 해외 입양인 58명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입양인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된 것으로 미국과 스웨덴, 캐나다를 비롯해 7개국에서 온 입양인들은 방문 소감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입양인들이 어린 시절 아픔을 잊고 고향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잔치용 아기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구 경북 출신 해외 입양인들과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31회 경상북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어제 안동 두리원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부부 넷상과 가족, 친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결혼식 후 304일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996년부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모두 246쌍이 예식을 올렸습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34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확보한 기금을 광역기초연계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역기초연계사업으로는 폐교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군위군 경로당의 스마트 복지시설 전환 등이 포함됩니다. 또 영유아 24시간 돌봄 지원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도 투자합니다. 경상북도가 2026 경북 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에서 도내 스타트업 9개 사가 36억 8천만 원을 투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구미코에서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103개사와 투자사 32개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투자와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주최한 제12회 전통기록문화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에서 도깨비 유랑단 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상작인 도깨비의 판은 조선시대 일기에 등장하는 도깨비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객이 직접 걸으며 이야기에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또 조선시대 고을의 사건을 해결하는 보드게임 무영곡의 목민이 최우 수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8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56개 대학에서 116개 팀이 참가했으며 전통 기록을 활용한 공연과 게임,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대구의 전통 문화유산인 대구 아리랑을 퓨전 국악과 한국 무용으로 재해석한 순회 공연이 열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담당의 송성환이었습니다. CPBC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량성당 장준영 마카리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0: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52일째 강요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밥과 꿈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밥은 현실이고요. 꿈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오락가락하곤 하는데요. 이 밥과 꿈은 상반된 의미로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기도 하죠. 밥 때문에 비루해질 때 꿈은 체면을 세워주고요. 꿈 때문에 기운이 빠질 때 밥은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윤현상의 밥 한 끼 해요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밥과 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 둘을 놓고 우리가 저울질을 할 게 아니라 선택과 현명한 집중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니도저도 아니게 된다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조금 그런데요. 그렇게 밥과 꿈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나름의 의미 있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밥과 꿈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쫓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밥, 나의 어떤 일이나 삶은 어떤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 나의 이상은 또 무엇일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밥과 꿈 사이라기보단 빵과 꿈 사이를 좀 오가면서 이 라디오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가 젠베르데와 함께한 이 라디오 빵집 콘서트 열면서 아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또 반응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 정도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도 먹고 뭔가 그만큼 들어오면 우리 빵집 붕어빵을 한번 열어보겠다라는 공약도 좀 내걸었었는데 와 어제 진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약간 저의 꿈이 좀 이루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오늘 젠베르데와 함께하는 서울 문화의 행사 또 첫 시작도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어제 북적북적했던 그 느낌이 앞으로도 좀 평상시에도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꿈까지도 갖게 되네요. 저의 꿈은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라디오 소리빵을 좀 나눠보는 게 저의 꿈인데요. 또 많은 분들께서 그 또 부응해 주시기 위해서 라디오 빵집 오늘도 찾아와 주고 계시나요? 3150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요. 우리 3150님 새로운 손님 오셨네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청곡 들려주시나요? 자주는 못 듣지만 프로그램 오래오래 소나무처럼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3150님 어서 오시고요. 저희 우리 또 일부 함께 듣는 시간에 또 우리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또 편하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우리 피디님께서 잘 골라주실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신신우 씨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자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신우 씨 정말 PCPBC 라디오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오래오래 소나무처럼 이 자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님분들과 함께 라디오 빵집 맛있게 오늘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우리 류채칠리아님, 우격따짐님, 또 이영진 빈채시오님, 난신쿵님, 춘희바라기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단골 손님분들께서 오늘도 라디오 빵집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라디오 빵집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가 참 시원해지고 아주 뭔가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죠. 청취자분들 어떻게 이 가을 날씨 잘 즐기고 계시나요? 뭔가 밖에서 뛰기도 좋고요. 산책하기도 좋고 이 날씨와 함께 신신우신을 즐기기에는 더 좋은 그런 시간인데요. 이렇게 또 혼자서 라디오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면 더욱더 좋겠죠. 11월 28일 토요일 여의도 공원에서 함께 달리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성공기원 평화론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함께 또 달리고 평화의 가치를 나누고 희망을 이어가는 그런 피스러너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 분당 단체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죠. 신청은 내일까지 10월 15일까지니까요. 참가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평화론 또 이렇게 검색하시고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신신우신에서 이렇게 또 평화론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율 조사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가 걸려온다라고 하시면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또 청취율이 뭐 높게 나온다라고 해서 용디가 막 기고만장해지거나 청취율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또 나누는 게 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인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핸드폰 전화 오면 잘 안 받는 시대긴 하는데 혹시 이렇게 02로 시작하는 전화 라디오 청취율 조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시면 신신우신 아니고 라디오 빵집 아니고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이렇게 CPBC의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율은 몰라도 우리 아마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는 1등이 아닐까 싶은데 이 마지막 청취율 조사 스코어도 좀 잘 나오면 좋겠네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계속해서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라디오 빵집의 응원의 힘 보태주고 계시는데요. 한경숙 마리안나님께서 찬미예수님하고 또 인사해주셨네요. 찬미예수님 우리 마리안나님 어서오세요. 안용찬님께서도 일단 접속하고 발자국 쿵 찍어주셨고요. 아 우리 김광도 고수마 신부님 오셨습니다. 시작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우리 지난주 빵먹자의 주인공이셨죠.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부님의 또 이 빵먹자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역시도 너무나도 기대되는 분이 오십니다. 우리 또 10월 전교의 달 시리즈로 오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CBCK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약자인데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파격적인 홍보 영상으로 정말 많은 바이럴을 만들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교회의 홍보국장, 홍보대장님, 임민균 그레고리오 신부님을 직접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말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사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라고 하면 뭔가 권위 있고 무겁고 내가 주교님들 다가가기 힘든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임민균 신부님께서 열심히 SNS로 홍보활동을 하시면서 주교회의를 좀 더 가깝고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교회의 홍보 영업 비밀을 한번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임민균 신부님 어떻게 그리스도의 빵 덕후가 되셨는지 우리 수요일엔 빵 먹자 시간 잠시 후 2부에 함께 만나볼 거고요.

우리 신신우 씨는 라디오와 또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까지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혹은 CPBC 라디오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가득 채워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과 임수롱이 함께 부릅니다. 시작이 좋아 2015.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더 업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심쿵님께서 제 닉네임도 불러주시다니요. 영광입니다. 신부님께서 구운 붕어 사랑빵을 먹어볼 날을 소망해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그러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좀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기회가. 제가 이제 본당 신자분들께서는 뭐 미사 끝나고 드릴 때도 있고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리 시간 또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붕어빵을 나눠드린다. 아, 어떤 기회와 방법이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약간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 명동의 평화마켓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우리 신신우 시인에서 약간 하나를 좀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좀 라디오처럼 진행도 하고 팝업스토어도 만들고 붕어빵도 구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피디님 얼굴이 사색이 됐는지 제가 지금 어떻게 좀 훔쳐볼게요. 네. 사색이 되진 않으셨네요. 아, 청취율 1등 하면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직접적인 만남들 그런 나눔들 또 해볼 날들 저도 이렇게 기대하고 좀 소망해 봅니다. 우리 우격다짐님께서 용디님 조금은 쌀쌀해진 가을 아침에 반팔 입어서 추웠어요. 이제 햇살이 비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어제 밤에 진짜 춥더라고요. 제가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이렇게 출근하러 오면서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 아직까진 반팔이다. 대신에 반팔에 후드 집업 이렇게 입고 오자 해서 좀 겉옷 하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날씨가 또 환절기 감기 걸리기에도 좀 그렇게 위험하고요. 비염 있으신 분들 콧물 많이 날 그런 날씨긴 한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기쁨 가득한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에 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몸을 좀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모모랜드의 뱀!

기에서 춤춰요 덤덤. 모모랜드의 뱀, 전소미의 덤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몸 좀 흔들어 보셨나요? 네,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내가 감기기근 좀 생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는 몸을 좀 흔들고 움직여가지고 열을 좀 내고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클라라님께서요, CBCK 영상도 잘 찾아보고 있는데 흥미진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즘 이렇게 주교회의 홍보, 이 SNS 보고 있으면 아, 세상에 우리 신부님이 이런 영상도 찍으신다고? 약간 재밌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도 이렇게 신나는 그런 게시물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신부님 벌써 오셔서 청취자분들에게 나눠드릴 굿즈까지 또 이렇게 챙기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서울대교구뿐만 아니라 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를 대표하는 홍보맨은 다릅니다. 네. 우리 2부에 이렇게 직접 마련해 주신 굿즈 선물 나눔까지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신나는 마음 가지고 계속 몸을 움직이는 노래 한번 이어갈게요. 철사, 노홍철과 싸이가 함께 부릅니다. 흔들어 주세요.

철사에 흔들어주세요. 이어서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신나게 끄덕끄덕 하다 보니 기분도 좋아져요. 왠지 좋은 일도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좀 쌀쌀해진 날씨 속에 몸을 흔들어보는 노래들 좀 이어갔는데요. 아, 저도 기분이 함께 막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권오키권님께서 첫 출첵합니다. 우리 신부님 인기남이셨네요. 청취율 조사 1등 가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신신우신에선 좀 인기가 있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1위 꼭 이렇게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안용찬님께서 이제 운행 준비해야 돼서 채팅은 못 치겠지만요. 2부 인민규 신부님 화이팅! 하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용찬님 이렇게 또 운행 잘 하시고요. 이렇게 또 편하게 들어주시고 함께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운행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버스 운행이실지 아니면 뭐 다른 운송기관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 이 각자의 위치에서 또 자리에서 은총 가득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전교회달 맞아 오늘은 우리 가톨릭 내 홍보대장님을 직접이 스튜디오에 모시는 시간 잠시 2부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쁨과 슬픔, 까드럭, 분노, 플러팅까지 모든 것을 다 장착해서 온몸으로 우리 CBCK 알리기에 진심이신 그런 신부님 모실 예정입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신부님 중에 한 분이시죠. 한국 천주교 주교회 우리 CBCK의 홍보국장이신 인민규 그레고리오 신부님께서 2부에 오실 예정인데요. 신부님 지금 떨고 계신다라는 첩보를 제가 받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제가 SNS에서 봤을 때는 신부님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분명 방송 체질이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2부에 신부님 떨면서 말씀하실지 아니면 허허허허 웃으면서 인터뷰해 주실지 2부에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지영의 닥터닥터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3: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2: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3: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1: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7: 파울!
8: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6: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9: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0: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0: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0: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0: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0: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싱싱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진장 용디가 오늘 직접 고른 빵집 BGM은 최준익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노래였는데요. 저도 이렇게 CPBC 라디오에서 라디오 빵집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런 마음이 한 번씩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될까?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 결과가 크게 잘 다가올까? 라는 그런 고민들 하게 되거든요. 저 역시도 때로는 나 이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별로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되는가? 약간 이런 고민과 그런 고심의 중간 지점에 늘 서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응원을 주는, 힘을 주는 노래가 바로 이 최준익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노래인 것 같아요. 결국엔 뭐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하는 일들 모두 다 주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2부 첫 곡으로 이 노래를 선곡해 봤는데요. 또 역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하느님의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분 오늘 2부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2부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홍보국장이신 임민균 그레고리오 신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윙카롱 엘러님께서 어디서 보던 분인데 왜 익숙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여러 SNS와 매체에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시아님께서 식빵에 커피와 함께 시청 준비 완료했습니다. 멋진 그레고리오 신부님 기대 만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제 옆에 앉아서 우리 신부님께서 2부가 시작되기를 빨리빨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께 반갑게 환영 인사 해주시고요. 또 묻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혹은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라디오 또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잘 즐겨주시고요. 우리 신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나는야 천하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수요일 이 시간 우리 시대의 사제들의 성소 이야기 함께 나누고요. 또 피할 수 없는 19금 인터뷰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그 23번째 주자, 와! 마침내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교주일이 오기를 손에 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섭외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 임민균 그레고리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민균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네.
0: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 홍보국장이신 신부님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신부님 어떻게 라디오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2: 지금 생방송이라는 게 제 인생이 처음이거든요. 얼굴에 많이 드러나겠지만 굉장히 긴장한 상태고요. 조금 이게 언제쯤 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SNS에 자주 네. 등장을 하시고 네.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와 네. 댓글로 이제 반응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네. 사실 신부님과 또 얼굴이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 네. 네. 저는 잘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얼마나 많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이 잘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어디 갔을 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분들이 왜 저를 아는 척할까라고 의아해할 때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0: 네, 우리 또 신부님 이렇게 또 열심히 사목하시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금구님께서 임신부님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 보니 천상 연예인이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요즘 비밀인데요 살 좀 뺐어요.
0: 우리 MM킴님께서 주교의 인스타 영상보다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약간 이 지인분들 아닐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2: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작아요.
0: 우리 서원석님께서 점점 잘생겨지시는 건 성령이 충만하신 탓이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2: 예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 보죠?
0: 네.
2: 항상 잘생겼습니다. 네.
0: 우리 최민성님께서 혹시 지창욱 배우가 신부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보내 신부님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약간.
2: 제가 주교 회의라는 곳에 오기 전에 가톨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네. 소수의 학생들이 저한테 가대 지창욱이라고.
0: 아~
2: 여러분 죄송합니다.
0: 거기서 생긴 별명이셨군요. 네, 우리 가톨릭 대학교의 지창욱님께서 주교 회의를 옮겨가셔가지고 네. 신신우신까지 또 이렇게 진출을 해주셨네요. 네.
2: 죄송합니다.
0: 오늘 신부님과 사실 나눠볼 이야기 또 궁금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한번 좀 신부님의 근황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께서 지금 현재 담당하시고 계신 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님이다라고 이렇게 직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자리인지 뭐 하시는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사실 한국 천주교 주교회라는 것을 신부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면 한국 천주교 주교회는 모든 나라에마다 주교회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교회의, 그다음에 일본도 일본 주교회의, 소위 말해서 교황청과 한국 천주교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상위 기관은 아니고 천주교는 교구 독립 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교구 운영, 독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 교구들을 통합해서 교황청하고 한국 천주교회를 다리를 잇고 그다음에 교황청과 다이렉트로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천주교회 신자부들이 모두 공유하는 자료들, 특히 성경, 가톨릭 성가책, 그다음에 뭐 매일 미사책 등등을 우리가 지금 편찬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미사 때마다 즐겨 읽으시는 매일 미사책, 또 그리고 너무나도 오래되고 또 유명한 경향 잡지, 여러 가지 이제 출판물들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고 네. 또 우리 한국 천주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주교회의 홍보국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2: 네, 네.
0: 홍보국 무엇을 네. 홍보하는 곳인가요?
2: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께 좀 실물로 보여드리고자 제가 성당 가서 홍보 활동을 할 때 이 한마디면 신자분들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0: 네.
2: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매일 미사책 11월호 보신 적 있으세요?
0: 네.
2: 제가 제일 먼저 받아보셨어요?
0: 아, 11호? 네, 아, 아직 안 봤지. 네, 그죠?
2: 11월호 제가 제일 먼저 받아보고 있고 이것을 만드는 책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천주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120주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0: 네,
2: 맞게 되는 경향잡지라는 지금 월간지를 제가 또 만들고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예,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발표하신 회칙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건데
0: 야.
2: 고귀한 인류 이 책을 한국 천주교 공식 예, 번역문으로 번역해서 출간하는 역할 이것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홍보국장은 요 문서를 만드는 뿐만 아니라 각종 매스컴,
0: 네.
2: 미디어에 대한 책임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는 한국 천주교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0: 네. 한국 이 가톨릭의 약간 공식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네네. 이해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신부님께서 방금 들고 오신 잠깐 그 매일 미사책을 제가 네네. 들어봐도 될까요?
2: 네네.
0: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매일 미사책은 10월달 치죠.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지금 제 손에 따끈따끈한 11월호 매일미사책을 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신부님께서 가져와 주셔서 제가 거의 약간 우리 관계자 이외에는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지금쯤이면 이제 본당에 배포가 좀 됐을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들긴 합니다.
0: 아, 이 매일미사책을

0: 이렇게 만들고 편집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시는 또 역할까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매일미사가 천주교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월간지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0: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홍보국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잡지도 만들고 약간 우리 한국 가톨릭의 얼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1: 아, 네. 네. 네.
0: 요새 또 이 신부님의 활동에 주목할 만한 게 SNS 주교회 홍보맨으로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1: 네.
0: 아까 우리 또 김광도 신부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SNS 도대체 누가 시작하게 된 건가?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 또 신부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신 건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쩌다 만들어진 건가요?
1: 아,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시작은 제가 먼저 하자고 확인했습니다. 예. 주교회의라는 곳에 와보니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어떠한 곳인지를 대부분 신자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좀 쉽게 접근성 있게 좀 설명하는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주교회에 있다고 그러면 신자분들이 그러면 신부님 찾아뵈려면 명동으로 가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명동에 있지 않고 군자역 근처에 중곡동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0: 네.
1: 이러한 것들. 그리고 주교회라고 하면 신부님들이 제일 많이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데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0: 그렇죠.
1: 예,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셔서 이러한 좀 선입견을 좀 깨부수면 좋지 않을까. 예, 이름이 주는 약간 위압감이 있잖아요.
0: 네,
1: 한국 천주교 주교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신자분들 신앙생활에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지만 그리고 유익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매체로 제가 한번 좀 해보자. 그런데 요즘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십니다.
0: 네. 우리 김재님께서 인민근 그레고리 신부님 설명이 머리 쑥쑥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5418님께서 신부님 릴스 너무 재밌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홍보 콘텐츠 정말 릴스도 찍으시고 게시물도 만드시고 또 우리 신신우신 출연하신다고 신부님 이렇게 깜짝 놀래는 그 표정으로 게시물까지 업로드를 해주셨는데요. 이 신부님의 그러한 매력을 또 이렇게 신자분들에게 공개하는 게 때로는 약간 부담감 이런 건 없으셨나요?
1: 아, 부담감이 다고 그러면 사실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목적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제가 거기에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이제 흔쾌히 좀 하자는 입장이고 어차피 영상이야 제가 한번 찍고 저는 안 보면 그만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찍은 뭐 다섯 가지 감정 그 영상도
0: 네.
1: 거의 3분 만에 찍었거든요.
0: 네.
1: 그냥 머릿속이 하얗다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아바타처럼 찍은 결과물입니다.
0: 네. 나는 우리 주경의 직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면 나는 이렇게 그대로 한다. 하느님을 알리고 주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나 한 몸 희생하고 감수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1: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못하는 부분은 확실히 합니다. 뭐
0: 네.
1: 그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춤을 추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하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못하고요.
0: 네.
1: 모든 영상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예, 어느 정도 이게 중용을 지키면서 예, 위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내용도 있는 영상을 네.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너무나도 좋네요. 제가 우리 직원분들께 나중에 우리 신부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아이디어 네. 개인톡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 중에 우리 홍보국장 신부님 마음에 쏙 드는 참여 문자 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주교회의에서 굿즈 선물을 또 주신다고 이렇게
1: 네네.
0: 제가 들었어요.
1: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0: 네네.
1: 경향잡지라는 거 굉장히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신자분들이 접하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경향잡지 11월호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요거를 10권을 갖고 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거를 좀 드릴까 하고
0: 네.
1: 그다음에 CBCK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홍보국 한정으로 예, 에코백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난번 예, 부재님들 방문 행사 때 이걸
0: 네네.
1: 만들었는데 저는 항상 요거를 갖고 다니거든요.
0: 네.
1: 예, CBCK 아주 심플하니 괜찮죠?
0: 네네네. 네. 아주 좋네요. 네.
1: 그 다음에 요거를 제일 탐내하실 것 같은데 요 NFC 키링이라고 요거를 휴대폰에 딱 대면
0: 매일 미사
1: 책 그날 독서 복음 예, 그 창이 딱 열립니다.
0: 야.
1: 아쉽게도

0: 주교의 예, 그 고유의 어플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군뉴스처럼 예, 하지만 여기 인터넷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데 거기에 이점은 군뉴스에는 매일 미사에 오늘의 묵상이 제공되지 않지만 네. 예, 여기에는 오늘의 묵상 글이 있다.
1: 와, 있다,
0: 예,
1: 있다.
0: 예, 여러분들이 예,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의 묵상도 읽으시기 위해서는 요 NFC 키링 핸드폰에 달아두시고 항상 필요하실 때마다 터치라면 그것을 볼 수 있다. 예. 네. 아주 요거를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1: 너무 탐나는데요. 이게 네. 또 제가 예전에 SNS에서 네네. 그 약간 삼행시였나요? 주교 사행시? 네네. 그거 할 때 정말 한정 수량으로 이렇게 전해줬던 네. 그런 그 굿즈인 것 같은데
0: 그거하고 남은 다섯 개를 갖고 네. 왔습니다 오늘.
1: 매일미사 네. 책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 키링이고요. 이 키링 이렇게 또 NFC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에 딱 대면 또 바로 연결이 되는 네네. 그런 또 키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홍보국장 신부님 마음에 쏙 드는 이 문자 참여 댓글 보내주신 분들께 이 굿즈 보내드릴 거니까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우리 CPBC 라디오 빵 어플리케이션 혹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 댓글로 우리 신부님을 위한 또 신부님 마음에 드는 그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CBCK 홈쇼핑 자 마감 인방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생방송 끝나는 순간까지 받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홍보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게 나에게는 일로서 다가오는지 때로는 아니면 즐거움인지 뭐가 더 큰지 궁금해요.
0: 아 그거는 이제 역할이 신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소임을 하던 간에 저는 이제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가 있는 곳이 그래도 즐겁고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예, 좀 만들어 보자는 약간 그런 신념이 있어서 예,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된데 그래도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쇼폼이나 이런 거에 네.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사실 신부님께서 이렇게 홍보국장 일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 인공지능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네, 네. 이건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0: 아 사실 어저께 이것 때문에 밤 10시까지 야근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이과 공부를 하고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AI 시대에 이 기술 문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올바르게 식별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천주교의 자체의 지침이나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에게 위원장을 맡기셨고 그다음에 이제 각계 학계에 계신 신부님들을 모아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작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약간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이 시대 안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예. 또 교황님 또 이렇게 말씀도 있으셨고 여러 회칙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또 주교회의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제 36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공모 중이죠?
0: 네네네 맞습니다. 예, 요거는 뭐 주교회 홍보국장 업무는 아닌데 주교회에는 26개 정도의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교님들마다 특별한 주제에 관련된 위원회 전국위원회에 책임을 맡으셔서 거기에 관련된 예,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성효 주교님을 대표로 해서 사회홍보위원회라는 위원회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행사가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이라는 네. 행사가 12월 초에 시상식이 있고 예, 거기에 관련된 공모가 내일 마감 네.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매스컴을 대상으로만 주다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예, 네 개 부분으로 새로 만들어서 방송 영화 부분, 그다음에 신문 잡지 부분, 그다음에 뉴 미디어 부분, 그리고 공연 예술 부분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공모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까지 예, 공모 공모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이 또 역사가 있는 그런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우리 또 가톨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럼요, 그럼요. 종교를 네. 넘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모전이라고 하시죠.
0: 그럼요. 재미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가톨릭 정신이 단지 가톨릭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넘어서도 우리는 가톨릭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각종 미디어 콘텐츠 내용에서도 우리가 가톨릭 정신이 들어있는 작품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달님께서 신부님 노원성당에 계실 때 뵌 이후에 영상에서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0: 아 정말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본당에는 노원성당 한 군데밖에 네. 있어본 적이 없어갖고 노원성당 신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데. 예. 그래도 접속해 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김지혜님께서 오늘의 게스트 신부님 노래도 시원하게 잘할 것 같으신데 또 이 네. 굿즈도 저도 탐나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래는 잘 못합니다. 네. 이제 신학교에서 음악부장을 하긴 했는데 네. 네. 노래를 제일 못하는 음악부장으로 이제 역사에 남겨 있습니다.
1: 네, 우리 신부님의 노래는 나중에 우리 또 주교회의 또 SNS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자그마한 기대감을
0: 만약에 인스타
1: 가져보고요.
0: 팔로우 한 2만 찍으면
1: 네. 노래를 공략으로 네.
0: 아, 아직 7천 간다.
1: 아, 금방 네. 오릅니다. 금방 네. 오릅니다. 네. 네. 우리 신부님께서 네. 주교회의 또 콘텐츠 2만 명이 되면 네. 또 이렇게 노래까지 하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잘 접수해 보고요. 우리 이제 신부님의 추천곡을 그럼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 빵 먹자 시간 잘 좀 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신부님 어떤 추천곡을 좀 가져와 주셨나요?
0: 아, 요거는 저 그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 가르칠 때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인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취직도 어렵고 그다음에 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될 거다라는 의미로 소란의 괜찮아라는 노래를 학생들과 함께 듣는데 이 노래를 꼭 같이 듣고 싶습니다.
1: 네, 신부님의 추천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소란의 괜찮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 임민균 그레고리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자님께서 2년 전부터 밀고 계시는 곡 오랜만에 들으니까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라고 이렇게 성심교정에서 만나신 분인가 봐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예.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학생들에게 응원과 힘을 주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
0: 네, 예. 우리 최민성님께서는 이 노래 들으니까 신부님의 영상 편지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감동스였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 사랑해요 하고 보내셨어요.
1: 아, 네. 이 친구는 저기 우리 가톨릭 대학교 교목실에서 네. 예, 열심히 활동한 친구인데 제가 때때로 영상 편지를 좀 파워포인트로 노래를 깔아서 이렇게 예, 학생들에게 네. 예, 전해줬는데 예, 그게 기억이 나나 봅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온다미로님께서 근데 노래 듣는 시간에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신부는 위에서 찍는 것보다 아래에서 찍는 게 더 잘생기셨네요라고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바꿔볼까요? 고개를 고개 살짝 이렇게 들고 할까요 저희?
1: 지금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고 이렇게 네. 얘기해 보려고.
0: 꼿꼿하게. 네.
1: 제가 등이 굽어갖고. 네.
0: 우리 엠킴님께서 주교회의 하면 성경이나 매일미사 정도밖에 몰랐는데 신부님 설명 듣고 나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1: 아, 알아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0: 주교회의가 뭔가 우리가 다가가기 어렵고 네. 그러니까 무거운 그런 네. 기관이 아니라 우리 편하게 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겠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실시간 제보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랑랑님께서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를 듣게 되니까 신부님의 따뜻함 가로 열고 간식이 가득했던 비루투스 301호가 떠오르네요. 사랑합니다 신부님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따뜻함 간식은 뭔가요?
1: 아 그게 아 제가 그 신학교가 아니고 이제 성심교정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교양 네네. 그리스도교 개론 같은 거 가르치거든요. 신부님 가르치시면 진짜 예, 식은땀 많이 흘리실 네네. 겁니다. 학생들 반응도 잘 안 해주고 근데 이제 교수로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냐면 아무리 교수로 가르치면 쳐도 학생들이 듣지도 않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가짐을 좀 바꿨어요. 나는 교수가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대마다 학생들 점심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도 챙겨주고 학생들 이름을 한 달 안에 외워서 이름도 불러주고 야. 고민이 있으면 고민 상담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교수 연구실이라는 곳을 학생들이 좀 네네. 들어오기 힘든데 저는 그 교수 연구실을 간식방으로 꾸며서 학생들이 네. 지나가다가 뭐 똑똑 뚫려서 뭐 신부님 간식 하나 가져갈게요. 편안하게 네. 예, 그런 공간으로 이 친구는 그때 저한테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네. 제 방에서 간식을 가져간 친구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우리 에이블쇼우님께서 신문에 비루투스 301호 이상 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실시간 제보 학생들의 제보가 지금 끊임없이 오고 있고요.
1: 네. 네. 주교회라는 것도 임기가 있으니까요. 네. 일단 저희가 성심교정에서 왔는데 일단 휴직을 하고 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휴직한 상태라서 제 연구실이 네. 아직 그 학교에 있어서
0: 남아있군요. 네.
1: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그때그때마다 스냅샷을 찍어서 네네. 신부님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학생들이 DM을 주고 합니다. 예.
0: 신부님 없는 신부님 밤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예, 예. 네. 감자님께서 신부님 의외? 제스처 오늘 왜 안 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1: 제가 의외를 언제 하죠?
0: 모르겠는데요.
1: 아, 네. 아 제가 그 강론 같은 거 할 때 특유의 제스처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거를 말하는 입장이라 잘 모르고
0: 그쵸.
1: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가끔씩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데 네. 말 못 하고 있으면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린다거나 아니면 눈썹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항상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예, 네. 강론 시간 세 가지. 이렇게.
0: 예. 신부님에 대해서 신부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네. 우리 또 직원분들과 우리 네. 학생들인데요. 네. 신부님의 이런 또 매력들을 이제 SNS에서 또 이렇게 잘 나눠주시고 홍보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또 이제 지금 이렇게 교수님도 휴직하고 계시고 또 홍보맨도 아니고 본캐 이렇게 신부님으로서 사먹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좀 맛있는 성소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부님의 세례 네. 예수님 하느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네. 언제 시절인가요?
1: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인데 근데 제 사례는 좀 그 같은 유형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집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고요. 네.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제가 첫 번째 세례자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께서 이제 당뇨 합병증

0: 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천주교 지인분의 이제 권유로 천주교 신학을 갖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조건으로 할머니께서 대세를 받으셨거든요. 네. 아. 네. 초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신자분들이 그 오셔서 연도라는 걸 해주시죠. 근데 어린 눈에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을 찾아뵙겠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다가 부모님이 외면하셨죠. 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녀님을 네.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겠니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때부터 예비자 교리를 받아서 제가 첫 번째 세례를 받게 됐는데 앞불사 제일 마지막 신부님하고 이제 그 찰고라는 걸 하잖아요. 네, 기도문 열심히 외웠는데 신부님께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하셨거든요. 너희 부모님은 신자시니?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자랑스럽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다면 너에게 세례를 줄 수 없겠구나라고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네네. 해서 이제 그 수녀님인가 신부님인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하고 일종의 계약을 맺었죠. 네. 협상을 아~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 조건으로 네네네. 저에게 세례 주셨죠. 아, 그게 그렇구나.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네.
1: 보통 이제 네.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부모님, 가족 중에 신자가 있어야지 그 신앙을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아이만 혼자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신부님께서도 이제 뭐 대부모님이나 아니면 성당에 그런 걸 이끌어 줄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런 또 조건을 거시기도 하는데 와, 신부님께서 그래서 먼저 네. 세례 받으시고 부모님 세례 받으셨나요? 그래서
0: 본인 세례 받으시고 예, 이제 가정을 핑계치고 성당 봉사 활동만 네. 하셨어요. 예. 예.
1: 아니 그렇게 또 우여곡절을 겪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네. 쭉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은 계속 열심히 하셨나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지금 하고 약간은 문화는 다르겠지만 그때 이제 성당 친구들하고 되게 친했어서 네. 뭐 복사단도 했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저녁 미사를 친구들하고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와우.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고. 네네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신부가 되고자 했던 애들이 좀 있어서 네. 걔네들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몇 번 예신도 나가봤어요.
1: 아. 내가 먼저 아 신부님이 되고 싶어 이런 네, 건
0: 저는
1: 아니고
0: 일도 생각도 네네네. 안 하고 있었고
1: 네. 친구들 예신 다니는 친구 따라 이렇게 예신도 다니셨는데 네. 아니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또 제가 아까 듣기로 네. 공학도의 길을 걸으셨다고 들었는데
0: 그러니까요 말이야
1: 네. 왜 어쩌다가 신부님이 되고 싶으셨는지 네.
0: 신부대 생각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일도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좀 욕심도 있어서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갔고 이제 공대를 갔는데 이제 특정한 과를 갔는데 저는 제 앞길이 굉장히 되게 주작대로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학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길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고위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네. 사순 시기에 이제 우리 한번 실천 사항을 정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갑자기 매일 새벽 미사를 나오겠다. 아~ 학생들에게 아 이런 정말 부담스러운. 네, 새벽 미사를 나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순환 고통이 단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구나라는 일종의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하고 이제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고 예비 신학생 모임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피정도 하고 그래서 사실 원형 탈모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예, 막판에 결심을 했습니다.
1: 신학교에 가야겠다. 신부가 되어야겠다. 약간 그 사순 시기의 그 느낌 그 약간 주님의 부르심이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0: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1: 네. 사실 우리 신부님께서도 재능이 너무 또 많으셔가지고 사제가 아니었어도 좀 잘 살았겠다. 약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0: 저는 제가 재능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사는 공간을 재밌게 만들고 재밌게 지내보자 이런 뭐 그런 신조를 갖고 있어서 네.
1: 신학생 시절 나는 어떤 신학생이었다. 네.
0: 아 이제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신부님도 잘 모르시죠.
1: 저도 어떻게. 잘 모르죠. 네. 네.
0: 그런데 대신 신학생 때 제가 그 아까 전에 세례 받은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신학교로 가게 된 말 그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저에게 이제 사제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고통의 문제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할머니의 죽음 그다음 할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제가 세례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고통 속에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저를 떠나지 않았었는데 신학생 때 저는 그게 굉장히 목적의식이 투철했어요. 신자분들에게 적어도 나는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0: 같아요. 내가 신부가 돼서 신자분들께 일종의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또 사제 서품을 받게 되셨는데 이 사제가 되기까지 좀 내가 아, 안 되겠다 못하겠다 짐 싸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드셨나요?
0: 아 이거 그 비밀인데 이제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3월 달에 거의 한 달 동안 징계를 먹었어요 제가.
1: 오?
0: 예. 이제 밖에서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갇힌 생활을 하니까 시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1학년은 좀 공동 생활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저녁 8시 이후에는 대침 묵시가 나고. 아 근데 창문 밖으로 보니까 회화동의 밤 불빛이
1: 네온사인
0: 저기서 내가 뭐 하고 놀았는데 그게 막 이제 막 지나가고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고3 마치고 들어온 그 다른 동생 신학생을 불러다가 대침 묵시간에. 야 동생아 형이 저기서 뭘 했는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다가 원감 신부님한테 딱 걸렸어.
1: 딱 걸렸군요. 네. 아.
0: 그래서 원래 학교 수업하러 다닐 때 그 캐주얼하게 입잖아요. 네네네. 저는 한 달 동안 그 정복 그 양복 입고 양복. 다녔거든요. 네, 벤치 닦고. 네, 신부님께서 굉장히 많이 화나셨나 보더라고요. 저를 안 풀어주시고 그때 진짜 심각하게 입학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나갈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약간 신부님께 찾아온 고통과 위기였네요.
0: 아 그렇죠.
1: 하지만 그런 시기를 또 무사히 잘 넘기고 이렇게 또 지내시게 되었는데 이런 신부님의 또 그 과정 안에서 또 나중에 이제 사제 서품까지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사제 서품 받으셨을 때 느낌 어떠셨나요?
0: 아 그때는 진짜 정신 없다. 정신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 교구 신부님들 우리 교구 신부님들하고 약간 좀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5학년 마치고 갑자기 신부도 안 됐는데 로마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로마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제 사제 서품이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돼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며칠 안 돼서 서품을 받아야 하는.
1: 아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서품을 받으시는.
0: 이렇게 방학 동안에. 그래서 그때는 뭐 서품 제의도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뭐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다음 기말고사는 또 기말고사대로 준비하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뭐 서품 제의도 그냥 기성품으로 사오고 뭐 이렇게 해서 오자마자 그. 서품식에 딱 들어가던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톨릭 성가책이 성가가 329번 슈베르트 입당 그거거든요. 아 그게 입당 성가로 딱 오는데 그냥 덩치도 커다란 게 그냥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 그래갖고 제 서품식 영상은 절대 안 봅니다.
1: 제가. 그때 우리 저게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림림님께서 비밀이라면서 다 말씀해 주시는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조수인님께서 헐 도파민 썰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뭐가 도파민이죠?
1: 이게 아까 이제 비밀이라고 이렇게 벌 받은 얘기 이렇게 해주셨고.
0: 아 이거 개인 풀었나?
1: 지훈님께서
0: 연구 박제인데.
1: 지훈님께서 징계남이라고.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원래 헬레나님께서 극적인 서품이네요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0: 진짜 감사했죠.
1: 그러면 이제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주교회에 오시기까지 우리 신부님께서 정말 많은 그런 고통들을 뛰어넘으셨는데 그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준 원동력, 힘 어디서 얻으셨나요?
0: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막 신학적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제가 학사, 석사, 박사 논문 주제가 다 고통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의 문제를 너무 아모라하게만 보지 말자.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희망을 느낄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가톨릭 신앙은 정말로 희망할 수 있음. 그다음에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적 요소로 기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모토고 그런 질문이 뭐였죠?
1: 이렇게 고통을 넘길 수 있는 원동력, 힘. 어디서 얻으시는지.
0: 그 결과적으로 신학은 뭐 처음이자 마지막 항상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게 신학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1: 그렇군요. 우리 조수인님께서 신부님 홍두깨 목소리 닮았어요. 근데 감동적인 스토리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0: 사실 주교의 직원입니다.
1: 약간 신부님을 놀리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0: 경고.
1: 우리 스테파노 김님께서 현식

0: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라디오 청취하고 있는 학생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름을 올려주셨는데 이름 한번 읽어주세요.
1: 민석이, 민지, 수진이, 유민이 사랑한다. 네.
0: 우리 신부님의 도파민 가득한 이야기 제가 더 팍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이 사이렌 소리.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네. 피할 수 없는 19금 질문을 아, 네. 선택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신부님 앞에 지금 알록달록한 19가지의 질문이 네. 있고요. 네. 안에 질문 중에 하나를 또 뽑아주시면 네. 같이 읽고 꼭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색깔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2: 저 하늘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하늘색. 네, 네, 신부님께서 골라주신 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질문. 모두가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1: 지금 쇼폼 찍는 게 도전인데
2: 제가 생각보다 낯을 네. 많이 가리고 긴장도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쇼폼을 네. 찍는 게 도전이지만 네. 그 도전을 척척 쌓아서 네. 나중에 팔로우 2만 명도 찍고 네. 네, 노래도 부르고 네, 이렇게 하실 예정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구슬 또 뽑아주세요.
2: 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0: 아, 아닙니다. 아, 네. 네, 끊임없이 할 겁니다. 아, 예. 네.
1: 보라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부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신다면 세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2: 어려운데 네. 예수님을 만난다면?
0: 네.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 아니 예수님 저를 왜 신신우신에 부르셨나요? 약간 아,
2: 믿음, 소망, 사랑 하겠습니다.
0: 아, 세 가지 질문인데요?
2: 아, 질문이요?
0: 네네네네네. 예수님께 궁금하셨던 것 혹시 있으신가요, 평상시에?
2: 예, 아, 평상시에요? 네. 아, 예수님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나면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요.
0: 네.
2: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네. 조용히 안을 것 같아요.
0: 어, 예수님을 이렇게 네. 안으실 것 네. 같아요.
2: 저는 그게 그 100가지 질문보다 제가 묻고 싶은 거에 대한 답이 올 것 같아요.
0: 네. 네. 어, 약간 학문적으로 또 공부하실 때도 사실 뭐 이런 질문들 정말 인간으로서 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예. 그런 질문들 막 예수님께 던져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2: 사실 그 고통의 문제가 답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예. 예수님을 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의 문제도 그 결과적으로는 하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라는 일종의 사랑 언어가 아닐까. 그것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고 따뜻한 희망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조수희님께서 네. 아 노잼 했다가 밑에 오 감동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2: 경고 취소.
0: 네. 신부님 자 파란색 지금 네. 보라색 뽑으셨습니다.
2: 네, 그럼 분홍색 하겠습니다. 네.
0: 남자는
2: 네.
0: 또 핑크죠. 네. 분홍색 네. 질문 네. 골라주셨는데요. 네. 어, 이 질문 아주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나도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다. 누구를? 네. 그리고 왜 미운 마음이 들었는지.
2: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네. 네. 근데 이거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네. 아 저도 독특한 사람입니다만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0: 네.
2: 그래서 아 어른이 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데
0: 네.
2: 그분들을 그래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이해해보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우리 신부님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계시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이제 어떤 주교님인가요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신부님께서 이제 주교회에 못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모든 주교님 다 사랑하시죠?
2: 어, 제가 주교님 잘 모릅니다.
0: 어, 그래요? 오히려 잘 못 만나시나요?
2: 아, 이게 가까이서 뵐 기회가 많으니까 오히려 네. 좀 경직돼서
0: 아~
2: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0: 네네네.
2: 네, 정도 이야기를
0: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친분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는
2: 오히려
0: 아니군요.
2: 좀 더 어렵습니다.
0: 네. 네. 주교님들께서 네. 사실 주교회에 지내시는 게 아니라 또 네. 공무를 하러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2: 그럼요. 특히 서울 대교구 주교님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0: 어, 그래요?
2: 네.
0: 오, 네. 오히려 이제 의외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일호일님께서 질문도 고통이네요. 그렇게
2: 감사합니다.
0: 네. 아, 하지만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 벌써 이렇게 신부님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미디어 선교가 정말 중요해진 그런 시대잖아요.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영업 전략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1: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그렇게 틀리진 않는데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신학생 때 김수환 추기 형님 생전에 북한 선교 관련된 심포지엄을 한번 특강인가? 네네.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배 신학생 한 분이 질의응답 시간에 추기 형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 우리 신학생들이 가져야 할 영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굉장히 그럴싸한 질문이었는데 추기 형님의 답변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학사님 주위 옆을 바라보시고 학사님들을 동료 학사님들을 바라봐 주세요. 그분들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예. 북한 선교를 위해 특별한 영성은 필요 없다. 주변에 있는 내 이웃, 내 지인, 내 동료 신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 북한 선교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교 영성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저도 미디어 선교 관련돼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정신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진심 어리게 전하면 언젠가 그 진심은 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주교회에서 이제 업무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간은 비록 오래 걸리지만 사람들이 마음으로 알아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평화 방송도 그렇게 그다음에 우리 주교회도 그렇게 하면 언젠가 예, 또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죠.
0: 오늘 신부님과 함께 너무나도 또 기쁜 얘기 또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너무 신부님 이렇게 떠나보내기가 아쉬워요.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예, 하겠습니다.
0: 만 명 되면 오세요 신부님.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1: 항상 이제 처음 시작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좀 그 적응하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얼굴이 좀 무서워서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쇼킹하시진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겉보기는 그렇지만 마음은 좀 여리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네, 주교회의 그다음에 그 유튜브 구독 인스타 팔로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0: 네, 우리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함께 들을 추천곡 이렇게 네. 추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저 그거 할게요. 저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네. 조용필 씨의 그 바람의 노래 할게요.
0: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한국 천주교 주교회 홍보국장 임민규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신부님의 앞으로의 또 길들에 주님의 은총과 기쁨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신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10월의 주제,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공감연으로 소통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4일이라고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또 무슨 데일까?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초콜릿을 주고받고, 화이트데이라고 사탕을 선물하고, 로즈

데이라고 장미꽃을 건네고 거기다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짜장면 먹는 날 블랙데이까지 있다 보니까 매달 14일이면 무슨 이벤트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나 10월 14일 오늘은 와인데이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달력에 적힌 작은 글씨가 아니라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기계적으로 돌아오는 14일에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오늘은 내가 가진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10월 14일 연중 제28주간 수요일이에요.

청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가족, 친구와 함께 한 잔의 와인을 나누며 분위기 있게 보내기. 나름 와인데이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무슨 데이가 살짝 상업성과 마케팅에 물든 기념일이라면 오늘 와인데이는 순수하게 와인 애호가들이 만든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10월은 와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달이어서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에선 지금이 포도 수확의 적기라고 하네요. 그래도 와인데이를 위해 와인 한 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와인잔을 부딪힐 사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값비싼 와인이 아니어도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 이런 일들이 기념일을 말 그대로 기념일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기념일의 주인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무슨 데이 하는 특별한 날을 기다리기보다 평범한 날들을 조금은 특별하게 만드는 날이 오늘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답까지 다 인정해서 특별한 시간, 오늘의 퀴즈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미사주가 오는 대림시기부터 호주, 이탈리아 포도주로 바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는 19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미사주 수입과 공급을 맡고 있는 동원 와인플러스와 미사주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미사주였던 국산 포도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마주왕 미사주, 2번 마주바 미사주, 3번 마법주.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빵에서 빵톡,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 드리는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내일까지예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 또는 CPBC빵 어플 화면 또는 93.1 주파수를 지금 시각이 보이게 찍어서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오늘의 힌트송, 놀면 뭐하니 멤버들과 미주가 부릅니다. 버터플라이.

노면 모아니 멤버들과 미주가 부른 버터플라이였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마주왕 미사주였습니다. 마주왕 미사주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제대위 미사주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포도농가의 고령화와 재배 면적 감소, 품질 문제 등으로 미사주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4개국 주교회의 추천과 실사를 통해서 호주예수회가 운영하는 세븐힐과 교황청 공식 미사주 중 하나가 생산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알라냐 비니 이 두 가지 포도주를 새로운 미사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빵톡에도 잘 맞춰주셨고요. 문자메시지로도 정답 1번 마주왕 4023님 마주왕 너튜브로도 마주왕 하고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그 밖에도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가톨릭 액세서리 이번 달에는 또 포장도 다르거든요. 어느 분이 받아 가실지 오답 문자 살펴볼게요. 너튜브의 김영민님께서 오디가 만든 와인 오디주 하셨어요. 저도 한번 오디로 미사주 만들어봐요. 납품해서 계약해봐요.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2846님 50년 동안 포도주를 피로 바꾼 마법사. 오, 마법사 미사주. 마법 같은 신비이긴 하죠.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뀌는 건 단순 재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신비라는 점. 이건 뭐예요? 5062님. 마석진 신부님 미사주. 지금 마석진 신부님 혹시 듣고 계실까요? 우리 교구의 유일한 마신 아니시다. 마진우 신부님도 계시죠? 일단 마면 다 끌어와. 행복 찾지만 이런 오답도 다 받아들입니다. 아, 나왔다 나왔어요. 선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9736님. 마이 무따!

10년이라는 시간이면 많이 묵긴 했죠. 하지만 앞으로의 50년, 또 500년, 5000년, 세상 끝날까지 이 성찬의 전례는 계속돼야 한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오답 선물 마이못다 9736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50년 동안 함께했던 미사주처럼 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물건이 있다면 뭐 언제부터 함께했는지 여전히 간직하는 이유는 뭔지 다 나눠주세요. 그동안 스탠딩 에그가 부르는 오래된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해온 물건 있으신가요? 우리 2468님을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10년 쓴 텀블러요. 입술이 닿는 부분이 색이 다 바래서 딸들이 버리라고 하는데 이만한 텀블러가 없어요. 10년이면 일단 그렇게 오래 맞는데요.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건 진짜 배워야 됩니다. 요즘 환경 지킨다고 이렇게 텀블러 쓴다면서 매번 텀블러 새로 사고 또 생산할 때도 뭐 에코 텀블러라면서 온갖 디자인으로 계속 빠른 대량 생산을 하고 그거는 환경을 더 파괴하는 거죠. 이렇게 색이 바랄 정도로 써야 진정한 에코 텀블러라는 거. 6913님, 신혼 때 장만한 냄비요. 잘 눌러붙지도 않고 열은 오래가고 그래서 버리질 못해요. 아, 엄마들 보면은 꼭 최고 부엌템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어떤 예전에 정말 나랑 맞는 그 한 가지는 아 정말 버리지는 못하고 뭐 버릴 필요도 없죠. 좋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요리를 해야지 맛이 나잖아요. 된장찌개 하나도.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또 대건안드레아님은 전임 제주교구장이신 김창열 바오로 주교님께서 선물로 주신 30년 된 5단 묵주라고 하셨어요. 주교님께서 매일 갖고 다니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매일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면서 더 소중해지고 그래서 더 버릴 수 없는 기도가 쌓인 묵주잖아요. 정말 소중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차담 선물은요, 우리 세계 바랄 때까지 텀블러 10년째 쓰고 계신다는 2468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민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인데요. 시노달리다스 최종 문서를 알기 쉽게 풀이해드리는 특별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들 오늘 드디어 이분과 함께 그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시노달리다스를 향한 우리 신앙의 길에 초록불을 밝혀주는 분, 교구 사목연구소장이시자 시노달리다스 선교사이신 박영우 미카엘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이 깊어가는 가을처럼 시노드 이야기도 무르익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앞서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오셨어요?
1: 지난 한 주 시작할 때 이제 눈앞에 놓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급한 불들을 하나하나 끄고 있습니다. 아유. 뭐 강의, 미사, 행사, 원고 뭐 그러면서 한 주 보냈는데요. 네. 급한 불은 이제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또 할 일들을 계속 풀어가야죠.
0: 아니 언제쯤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습니다.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1: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0: 지금 수없이 한 주 근황을 여쭤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1: 예.
0: 건강 그래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신부님. 네, 이제 시노드 최종 문서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지난 시간에 시노드 최종 문서 제5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0: 네.
1: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모든 세례받은 일을 뭐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일을 성교하는 제자로 양성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죠.
0: 네.
1: 뭐 양성을 받는다 해서 이게 단순히 교리를 배우거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사는 것,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고 또 서로의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적 여정이다. 이 점이 이제 강조되었죠.
0: 네.
1: 오늘은 그다음 이제 제5부의 후반부 146항에서 151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교하는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 실제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학교와 대학, 성직자 양성, 디지털 문화, 아동과 취약한 이들의 보호, 그리고 사회 교리까지 아주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0: 네, 뭔가 실질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그 남산동 유스티노 신학원에서 평신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1: 네.
0: 신부님도 강의하시죠?
1: 저도 이제 하루마다 있죠.
0: 네. 네. 그런 것처럼 일단 학교나 대학이 좀 양성의 주된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교회 선교 활동이라 하면 흔히 본당이나 또는 선교지나 사회복지시설 먼저 떠올리시는데 146항은 학교와 대학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학교와 대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기관 거기에 머물지 않죠.
0: 네.
1: 학교에서 우리는 그 가치관 또 세계관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공간입니다.
0: 네.
1: 근데 오늘날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가 이런 걸 성취하라 하는 그 개인의 성취 또 경쟁,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게 교육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또 경쟁이 전혀 없고 시험 없으면 솔직히 공부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놀기만 해도 문제죠.
1: 그런데 교육이 오로지 개인의 성공과 경쟁력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공동선, 연대 같은 가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문서는 가톨릭 학교와 대학이 바로 이런 그 교육 모델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여기서 대안이라는 게 가톨릭 학교에서 단순히 종교 과목 뭐 교리 시간을 더 많이 가르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을 성적이나 능력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0: 네.
1: 그리고 교육은 뭐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되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자기 능력을 공동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학교와 대학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선교의 장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활동을 늘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0: 네.
1: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관점, 또 교육의 방식,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복음의 가치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역시 중요한 선교의 실천이죠.
0: 네.
1: 그래서 우리 교구만에도 이제 신부님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뭐 각급 학교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학교라 해도 가톨릭 교육을 하기에 여건이 뭐 그렇게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립학교이지만 그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교육 뭐 당국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0: 네, 특히 또 많은 부분이 요즘 AI로 대체되는 요즘일수록
1: 예.
0: 참 이런 뭐 인간의 존엄, 공동체 이런 교육이 정말 시급할 것 같기는 해요.
1: 필요합니다. 예.
0: 근데 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면은 선교하는 제자 양성은 결국 다시 교회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1: 사실 뭐 장소라는 게 워낙 많이 바뀌어가니까 제자의 양성을 교회 안이다 밖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뭐 어디서든 어떤 환경이든 이제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통합적인 양성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통합.
1: 신앙이라는 것이 한번 배우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0: 네.
1: 뭐 교리책 다 뗐다 끝 뭐 이런 게 아니니까
0: 그쵸.
1: 누구라도 또 언제라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최종 우선은 그런 면에서 모든 세례받은 이가 함께 받아야 될 공동 양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뭐 공동 양성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교육이 있다. 이걸 사주와 평신도가 함께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부님들은 본당을 이끌고 사목하는 경험 나눠주시고 평신도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죠. 또 수도자들은 공동체 생활과 복음 공고의 복음적 공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경험을 나누면 각자가 이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교회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0: 네.
1: 아, 신부님이 저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아니면 신부님도 아, 교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0: 네.
1: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수와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소명도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는 이것을 서로 다른 성소 사이의 은사의 교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0: 은사의 교환.
1: 예, 은사의 교환은 친교를 형성하고 공동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고 또 서로 다른 책임을 인정하는 참여의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지요. 물론 이런 공동 양성이 각각이 지닌 그 직무나 고난의 차이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다.
0: 네.
1: 오히려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사명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이런 양성은 뭐 물론 이제 기존의 방식을 좀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기 역할이나 경험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배울 준비를 하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중요한 출발점. 이기 때문이죠.
0: 네. 서로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제, 수도자, 평신도까지 골고루 양성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그렇죠. 148항은 그래서 성직 후보자의 식별과 양성, 그러니까 신학생들 어떻게 그 양성하는가 이걸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0: 네.
1: 사제 양성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신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이고 영성적인 훈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물론 이제 신부님 되기 위해서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문적 훈련도 필요하고요. 영성생활도 필요하고요. 또 사목적 역량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만
0: 네.
1: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시노달리타스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공동체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동체적으로 식별하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0: 네.
1: 이걸 위해서 이제 이 최종 문서는 성직 후보자들이 실제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경험 이걸 좀 강조합니다.
0: 네.
1: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기쁨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평신도와 수도자 또 다양한 세대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목적 감수성과 관계적 영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0: 예전에 우리 학사님들 그 공소에 파견 나오셨잖아요.
1: 예.
0: 요즘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1: 요즘 우리 교구 이제 그 사지향성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공소를 보냈는데 지금은 공소에 또 너무 사람이 없고 해서 그거 말고 교구에서 따로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학년 아침에 뭘 한다, 뭐 몇 학년 아침 뭘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하게 해주려고 애쓰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건 있죠. 그 최종 문서. 여성들의 참여를 이제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신학생들 양성에 있어서 교회에서 여성이 가정과 교육, 사회복지 또 신학 다양한 사목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신학생 단계에서부터 이런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충분히 접하고 함께 일해보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가 있죠.
0: 네.
1: 사실 저희들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신부님들은 은사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을 텐데 제가 배우기로는
0: 네?
1: 제가 들은 거는 무조건 멀리해라 근처에 가지 말아라 피해라 이런 얘기밖에 없었던 기억인데
0: 너무 옛날 그거네요.
1: 예, 그럴 필요가 없죠.
0: 그럼요.
1: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종 문서는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이 되는 것,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이라는 그 지침서가 있는데 이걸 시노달리타스 양성에 맞도록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란치스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 그렇다면 우리 또 연구 그룹을 만들어 갖고 그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교황청 시노드 사무국을 통해서 최종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째로 평신도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자. 사제 서품을 위한 식별 및 양성 과정에 지역 공동체의 신앙 경험을 중시하고 본당 신자와 특히 여성의 의견 청취 및 참여

0: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예, 둘째로 다른 직무와 연계성, 그러니까 소품 직무를 위한 사제 양성 프로그램에 이제 평신도 직무 양성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같이. 좀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지역 주교 회의가 이제 어떤 권한을 갖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그 교육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이 허용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 네. 참 이렇게 다양한 문화, 직무, 성별까지 모두 존중되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많아지면 좋겠어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이미 우리 교구청에서는 이런 시노드 방식으로 회의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0: 우리 특히 이제 젊은이 데리고 이쪽에서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죠. 사실은 이제 뭐 무르익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1: 차근차근 본당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어울리는 노래 없을까요,
0: 선생님? 오늘 이제 좀 소개드리고 싶은 곡은 에바 캐시디라는 가수가 부르는 What a Wonderful World인데요. 에바 캐시디 이 가수가 무명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원사로 일하고 뭐 밤에는 동네 클럽에서 이제 노래 알바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1: 네.
0: 흑색족이 나는 암 때문에 그 3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그 투병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머지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친구 에바가 정말 참 좋은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해서 생전에 그 남겼던 녹음들을 모아서 음반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이미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 캐시디 가수가 정말 이 일상이 아름다운 것 아니냐,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것 아니냐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이 음반이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뭐 유럽을 막 휩쓸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서 그 생전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애써준 그 많은 친구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수의 목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면 가을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아니 이런 분이 무명 가수였어요?
1: 아 근데 노래를 이제 좀 기니까 중간에 자르고 싶어도 도저히 자를 수가 없는 그런 노래죠.
0: 아 이런 목소리가 세상에 안 알려졌으면 진짜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1: 글쎄 말입니다.
0: 이런 모습 이렇게 친구들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진짜 예. 세상이 아직 What a Wonderful World다 싶어요.
1: 그렇죠.
0: 네. 에바 캐시디 노래였습니다. 아, 앞에서 최종 문서에서 이제 학교와 대학을 특히 강조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요즘엔 또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아주 중요한 시대잖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149항 네. 이 디지털 문화를 이제 현대 문화 안에서 접근해야 될 중요한 차원이자 새로운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문화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통신수단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관계를 맺고 자신을 표현하고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환경이죠.
0: 네.
1: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디지털 환경, 일상적인 삶의 중요한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그렇죠.
1: 친구들과 소통하고 관심사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도 얻고 맞아.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디지털 문화를 단순히 이제 경고하고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보다는 그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증언할 방법을 찾아야죠.
0: 네.
1: 물론 시설 환경이 막 항상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인명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공격과 혐오 표현들 네. 또 잘못된 정보, 지나친 비교와 또 인정 욕구, 막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 있잖아요.
0: 네, 문제죠. 또,
1: 예, 그리고 온라인 안에만 머물다가 실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인터넷 끕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 네.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성, 책임 있는 소통을 실천하는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까? 이걸 이제 돕는 방향으로 가야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 교육과 공동체적 소통의 길을 넓힐 수 있는데 이게 단지 그 온라인의 종교 콘텐츠를 더 많이 게시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디지털 문화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같이 노력해보고 복음의 가치를 그들의 언어와 삶의 방식 안에서 증언하는 것
0: 네.
1: 이게 디지털 선교죠.
0: 한 번쯤 정말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나 그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 예.
0: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 이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일 아닌가요?
1: 근데 사실 이제 150항은 좀 특별한 사건들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문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외국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 가톨릭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아주 심각한 스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항이 중요해졌는데요.
0: 네.
1: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착취 이런 문제들이 교회의 진짜 얼굴에 말하자면 먹칠을 한 경우였죠. 그런 면에서 이제 150항이 이제 나왔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의존적인 관계의 노인 사람들 또 자기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관심과 보호를 기울여라 하는 거죠. 그게 물론 교회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폭력적인 면들 뭐 권력 남용 또 성적인 학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0: 그러니까 뭐 카톨릭 교구가 전 세계 15억인데
1: 네.
0: 그 안에 무슨 사건이 뭐 없겠습니까?
1: 맞아요.
0: 그런데 아, 그런 일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방하고 또 서로 존중해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자는 것이지요. 어, 특히 이제 이런 면에서 이 문서가 강조하는 것은 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그 잘 교육을 받고 또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영적인 권위가 잘못 사용된다. 뭐 말하자면 뭐 신부님이나 뭐 굳이 신부님뿐만 아니라도 어떤 뭐 공동체 지도자든가 회장님이라든가 어 때로는 이제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서 아유 뭐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되나 뭐 또 내가 한마디 함으로써 저분한테 너무 큰 타격이 가는 거 아닐까 걱정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하자. 아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신고와 조사 책임의 절차를 꼭 마련하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특정한 담당자나 전문가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1: 네.
0: 우리 이제 교우들이 그 모이는 공동체는 정말 어떤 면에서든지 누구에 대해서도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 아 저기 가면 어, 참 믿을만하다.
1: 네.
0: 안전하다. 이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함께 노력할 일입니다.
1: 네, 이야기 들으니까 꼭 무슨 뭐 단체의 장이 아니어도 막 누군가의 일에 아유 이게 교회에 너무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마 하면서
0: 예.
1: 좀 그런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0: 예. 그렇죠.
1: 네, 이런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회 교리가 선교하는 제자 양성에도 꼭 포함이 돼야겠는데요.
0: 네. 어, 151항 교회 사회 교리에 대한 그 조항인데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회 교리가 더욱 널리 전파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 교리를 하면 특히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신자들 많이 뭐 특별히 공부하는 분야가 아닌가, 근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는데요.
1: 네.
0: 아, 하지만 사회 교리가 모든 신자의 양성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 왜 그럴까? 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함께 다루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 역시 하느님 나라가 왔다 이것을 알리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 사회의 교리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복음 가르침을 사회생활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성찰하는 교회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 안의 공동체 안에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지역 공동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모두 이제 사회 교류의 영역인데요.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은 각자의 전문성과 상황, 신앙, 양심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1: 네.
0: 교회의 사회 교리가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답을 미리 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사회 교리에 관련된 문서를 보면 아 어느 당은 잘못됐다, 어느 당은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 교리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교우들도 각자 나름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1: 네.
0: 아 내가 겪어 보기에는 어, 이런 원칙에 따르자면 어, 우리 공동체는 생기는 이런 문제는 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어, 그래서 이제 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이라는 원칙 이거를 갖고 현실적으로 성찰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는 거 우리의 모두의 일이죠.
1: 네.
0: 어, 그러니까 이걸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자. 모두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1: 네.
0: 이 말씀드립니다.
1: 아 근데 이런 게 그리스도교 신앙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아, 신앙은 그냥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지 이런 정치 사회 구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여기게 된 걸까요?
0: 예 주제가 이제 중 그 뭐 가리 뭐랄까 주제의 가림이 있다기보다 저는 태도에 좀 달 면에서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1: 네.
0: 우리가 뭐 정치 얘기든 뭐든 못할 얘기는 없다고 봅니다. 신자들끼리 다만 태도만큼은 신자다워야 된다. 뭐 신부님, 뭐 수녀님, 뭐 신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말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1: 네.
0: 뭔가를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그만큼 더 겸손해지고 해지고 그만큼 더 온화하고 절제된 말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안 되면 뭐 사실 많이 어렵죠.
1: 네. 아유 참 그런 태도를 갖추고 또 그렇게 세상 역시 사회 교리 정말 그대로 세상과 교회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 신호들을 또 신호들 최종 문서를 보면서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0: 예.
1: 이런 우리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 또 교회 안과 밖의 모든 것들 이걸 하나로 묶는 관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양성의 영역을 하나로 묶자면 신앙과 삶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된 삶, 신앙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신앙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전례 참여하는 거 여기로 끝나면 안 되죠. 선교하는 제자로서 우리 각자의 학교, 직장, 디지털 공간, 사회적 약자를 대한 태도, 환경을 돌보는 실천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신앙이 표현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통합. 기억하겠습니다. 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오늘로 시노드 최종 문서는 다 훑어본 건가요, 형님?
0: 그렇습니다. 좀 뭐 목표는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뭐 그만한 능력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 예. 혼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최종 문서.
0: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또 뭐 다른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새롭게 또 얘기 드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네.
0: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부족했지만 최종 문서 해설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그 제가 우리 애청자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방송 개편이 다가왔기 때문에
1: 네.
0: 저도 이제 일단은 한번 접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특집으로 다음 주에 전례음악과 성가들을 몇 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로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1: 네.
0: 그동안 방송 들으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사실은 시원해야 되는데 답답함을 느끼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편안한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 아유, 일단 속은 시원하다 못해 이렇게 시렸고요. 근데 신부님을 더 못 뵌다는 사실은 벌써부터 속이 좀 답답해지는데요.
0: 여태도 뵙지는 않았죠. 그죠? 그냥 듣기만 했죠.
1: 못 들어서 답답하다.
0: 예.
1: 아 정말 이런 또 시노드 이야기 세계로운 신앙생활 코너를 뭐 신부님 수도자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0: 아, 예.
1: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듣고 계시죠? 아무튼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음 주는 우리 듣기 모드 행복 가족들도 오셔서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가지 마세요 신부님. 아,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0: 예.
1: 다음 주 다시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 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0: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3: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5: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4: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5: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4: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6: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7: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6: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7: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6: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7: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6: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7: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6: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7: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량성당 장준영 마카리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이야.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is program. It's showtime.

0: 쇼 두시엔 콘서트 송하연 씨와 함께합니다. 와, 슬픈 노래의 장인이라서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이들 울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너무나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서 곧 품절녀가 되십니다. 고막 여친에서 고막 전 여친이 되실 가수 송하연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발라돌 송하연입니다.
0: 발라돌 어서 오세요. 와, CPBC 라디오는 처음이세요? 어떠세요?
1: 처음이에요. 네.
0: 진짜요?
1: 네. CPBC. 오, 네. 신기하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CPBC거든요.
1: 네네네. 네.
0: 저희 두시엔 뮤직 그 가족분들을 저희가 애칭이 있어요. 방글이라고.
1: 방글.
0: 네, 방글. 네. 그래서 방글이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방글님들 반갑습니다.
0: 아, 귀여워.
1: 고마입니다.
0: 반갑습니다. 와, 라디오 얼마 만이에요?
1: 되게 오랜만이에요. 한 모르 기억이 안 나.
0: 진짜요? 와, 이렇게 오랜만에 라디오에 오셨는데 또 두시엔 뮤직에 와주셨어요.
1: 네, 맞아요.
0: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CPBC 라디오 너튜브 들어오시면은 우리 송하연 씨의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진짜 가을가을하게 너무 예쁘게 와주셨어요.
1: 그러게요. 왜 이렇게 갈색으로. 물통도 갈색.
0: 물통도 갈색. 네. 네, 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와주셨네요. 하멍님이 하이 공주님 기다렸어요. 꺄 예쁘다. 김영민님 감성 보컬 송하연 씨 반갑습니다. 4619님은 우와 송하연님 모신다니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환영합니다. 아니 어제부터 사람들이 기다리셨어요.
1: 어제요?
0: 네, 어제부터 진짜로. 네, 송하연 씨 내일 오시나요? 막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
1: 진짜요?
0: 네.
1: 어머, 감동이다.
0: 영미님이 오 예쁘게 나오네요, 하예 누나.
1: 그래요?
0: 네. 너무 예쁘세요 지금. 아, 추리닝 입고 온다 그랬어요?
1: 근데 제가 추리닝을 그 웃긴 게 뭐냐면 신혼집에서 네. 그 치우다가 추리닝만 입으니까 다 빨아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옷이 없는 거예요. 네. 불편한 옷으로 좀 입고 와봤어요.
0: 아우, 감사합니다. 네. 송윤리님이 하예님 평화방송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1: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0: 2790님이 제 알고리즘에 송하연 씨 자주 떴었는데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1: 아이고. 뭘 보셨길래 알고리즘에 떴지?
0: 제 알고리즘에도 요즘에 다 송하연 씨예요. 네, 밤하늘의 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행복한 날을 저 그거 너 원음 나 화음 집에서 맨날 혼자
1: 리허설 때부터 계속 그거를 말씀하시
0: 그거를 혼자서 해보다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마 집에서 연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1: 네. 근데 그게 왜 따라오는지 사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0: 이해가 안 되죠.
1: 어떻게 죄송해요. 네.
0: 안 되죠.
1: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0: 이따 진짜요?
1: 제가 여기서 즉석으로 하면 더 따라오실 거거든요.
0: 그렇죠.
1: 일단 한번 해보고.
0: 진짜로? 네. 와, 도전. 제가 또 그런 영광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네. 한 몇 초 만에 따라갈지, 네, 이거 한번.
1: 시작하자마자.
0: 심지어 귀 막고 할 건데.
1: 그러니까요.
0: 막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4379님,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신데 노래를 어쩜 그렇게 맛깔나게 잘하세요?
1: 아우
0: 내 말이
1: 참, 그러게요. 맛있게 맛있게 한다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아니 그리고 아까 일찍 오셔서 리허설을 하셨는데 세상에 이 고운 얼굴로 목소리까지 너무 고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늘크처럼 옷구슬에 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늘크크도 아시고 그럼 늘크크 아니에요?
0: 공부해요.
1: 아 요즘에 못 쓰는
0: 늘크크 영크크인데 늘크크니까 점크크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또 무시당하고 그랬답니다. 좀 늘크크를 아는 걸로 칭찬을 받았어 지금. 저는 다 이뤘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TAMGY님이 하예 누나 조매력님하고 결혼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이 200만 뷰도 달성했더라고요. 결혼을 하세요 세상에.
1: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와, 아니 저 TMI 얘기했어요.
0: 그럼요.
1: 아까 비띠가 몇 살 오빠예요? 동갑인데요.
0: 동갑이라니. 동갑이라니. 여러분 아셨어요? 동갑인 거 아셨어요?
1: 동갑이에요.
0: 누가 봐도 오빠. 오늘 같이 안 오셨죠? 비밀로 네. 비밀로 해주세요. 네.
1: 아 열심히 청모 돌리고 있습니다. 아. 혼자서.
0: 그렇군요. 네. 지금 청첩장 한창 이제 막 네. 그럴 때죠.
1: 네.
0: 와 세상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두쉔뮤직에 함께 와주셨어요. 저희가 그 긴장을 좀 풀어드리고자
1: 네.
0: 소개 카펫을 깔아드려요.
1: 카펫이요?
0: 네. 레드 카펫을 못 깔아드린 대신에 아하. 소개 카펫을 깔아드리거든요. 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네. 네.
0: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이름 앞에 가수를 쓰며 일찌감치 꿈을 예약해둔 소녀가 있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끝내 와일드카드를 받아내며 살아남았고 마침내 솔로 가수로 우뚝 선 뒤에 대한민국 드라마 OST 흥행 보증수표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평소엔 엉뚱 발랄한 텐션의 인간 비타민이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전국 노래방 마니아들의 가슴을 들쑤셔 놓는 음색 장인 송하예 씨. 최근 러브송 발매는 물론이고 인생의 소중한 2막까지 예고하며 행복주의보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두쉔뉴스 김빛나였습니다. 뿌이 뿌이 뿌이 뿌이.
1: 와 진짜 아나운서시구나. 와 다르다. 달라요.
0: 저희가 계속 수다를 나누고 있어서 아나운서인 걸 모르고 계셨어요. 계속 아.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1: 아. 와. 네. 어떻게 아나운서 되셨어요?
0: 저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TV에 아나운서 분들이 나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DJ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DJ
0: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스트로 예, 잠시 참가해봤어요. 자, 진짜 너무 성격이 사실은 어떠실지 제가 몰랐으니까.
1: 아.
0: 근데 막 작은 말에도 까르르 까르르.
1: 맞아요.
0: 네.
1: 그 문턱이 낮아서 잘 웃어요.
0: 인간 비타민 맞으세요. 진짜. 근데 어떻게 마이크만 잡으면 어떻게 그래요?
1: 아
0: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서 생각해봤는데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진짜?
1: 왜 그럴까?
0: 약간 그런 거죠. 난 그냥 태어나기를 이쁘게 태어난 건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노래 잘하게 태어난 건데 그냥
1: 노코멘트 하겠어.
0: 근데 이게 막 말할 때 이렇게 해야지 노래할 때 이렇게 해야지 약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1: 아 완전 아니죠.
0: 그쵸.
1: 그냥 본능대로 하는
0: 본능대로.
1: 네.
0: 그럼 내 태어나기를 노래 잘하게 태어나고
1: 아니 근데 부모님이 다 잘하긴 하세요.
0: 진짜요?
1: 네, 네. 둘 다 잘하고 저의 태교를 엄마가 네. 1년 내내 음악만 들었대요.
0: 진짜요?
1: 네, 네.
0: 세상에.
1: 그래서 신기하긴 했어요.
0: 두 분 다 혹시 뭐 음악 쪽으로 뭘 하고 계세요?
1: 아 전혀 아닌데
0: 아니세요?
1: 엄마가 공무원이신데
0: 네.
1: 동아리를 하셨어요. 밴드 회사원 밴드 같은 거를
0: 거기서 보컬이셨어요?
1: 네. 그래서 우와. 어렸을 때 맨날 그걸 보러 다녔죠.
0: 우와.
1: 엄마 하는 거를.
0: 멋있다.
1: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0: 아버지는요?
1: 그냥 혼자 술 먹고 하는 걸 좋아하곤 하더라고요.
0: 아니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노래방 가면 어때요?
1: 가본 적이 없는데
0: 노래 배틀하면 진짜 와 거의 거기가 그냥 공연장 같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엄마가 월등히 더 잘해서
0: 진짜요?
1: 에, 에.
0: 와 어머님이 하예 씨 노래를 아 부르시나요?
1: 부르는데요. 네. 너무 못하는 거예요.
0: 엄마 잠깐
1: 제가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 세대의 느낌이 전혀 아니니까
0: 아,
1: 제 노래는
0: 네.
1: 완전 못해요.
0: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진짜 그 좋은 유전자를 받고 또 그만큼 하예 씨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 네,
0: 지금 프로의 위치에 올랐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제는 어머니 아버님보다 훨씬 더 이렇게
1: 아 그쵸. 아 비교가 안 되긴 한다.
0: 비교가
1: 엄마가 비교가 안 되긴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0: 어머니도 진짜 쏘쿨하시네.
1: 네, 완전히.
0: 진짜 와 멋있다. 2026년에 유독 또 바쁘셨어요, 그쵸?
1: 26년.
0: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1: 진짜 안 해봤던 거를 1년에 다 그냥 묶어서 다 그냥 아, 눌러서 한 것 같아요.
0: 진짜로.
1: 네. 뭐, 전 데뷔한 줄 알았어요, 제가. 야, 나 데뷔했구나.
0: 다시 한번 데뷔했구나.
1: 네, 재데뷔했구나. 아. 그 생각했어요.
0: 세상에. 아니, 뭐뭐를 하셨어요?
1: 근데 저는 발라던데. 네. 이제 보통 리소식으로 잘 됐으니까 쭉 발라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회사를 변경하고부터 우리 새로운 걸 해보자. 근데 전 또 이 수익 부분에서 또 그 네. 적자를 내면 안 되잖아요.
0: 아, 그쵸.
1: 근데도 극구 이제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저도 따라가겠다. 네. 했는데 많은 경험을 해서 재밌었어요. 뭐 막 미디엄 템포도 막 원 없이 해보고 네. 거의 댄스곡 직전까지는 한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0: 혹시 콘서트에서는 댄스를 좀 보여주시나요?
1: 옛날에 했었는데 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0: 그러면 미디엄 템포까지
1: 네. 네. 들썩들썩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0: 어머 세상에. 아니 얼마 전에 콘서트도 그렇게 전성 매진이었다는 소문 들었어요.
1: 아, 뭐 몇 성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많이 와주셔가지고
0: 네. 세상에. 그 공연에서 어떤 재밌었던 일 같은 거 없었어요? 콘서트 했을 때 뭐 에피소드 이런 거?
1: 회사에서 저한테 원하는 나름의 이미지가 있어요.
0: 어떤 이미지죠?
1: 그래도 조용하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0: 발라드
1: 이미 이걸로도 아시겠죠.
0: 예, 발라드의 이름이지.
1: 발라돌인데 예. 그래도 발라드도 있고 돌 아이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0: 아이돌 아니고?
1: 네 돌 아이 죄송합니다. 평화방송에서 얘기 무슨 근데 네. 근데 자꾸 도라이만 네.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0: 아 진짜요?
1: 그 공연이라는 건 앞에서 호흡을 하니까 저도 이게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제 페이스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갑자기 대표님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그걸 봤어요.
0: 봤어요.
1: 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구나.
1: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0: 아,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이런 꾸밈 없는 네, 하혜 씨의 모습이. 혜지 씨가 콘서트에서 댄스 해주세요, 언니.
1: 댄스.
0: 응, 댄스.
1: 한번 해볼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결혼 기념으로. 네, 이제 이분이요. 나중에 하면 좀 더 못할 것 같아서
0: 미리
1: 한번, 네, 한번 해볼까?
0: 진짜요?
1: 네, 돌아오는 콘서트에서
0: 돌아오는 콘서트에서 네네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이렇게 네. 질러놔야 회사에서 뭐 어떻게
0: 해준다고 수습이라도 해준다고 네. 6027님이 오랜만에 송하혜 씨 얼굴 보고 싶어서 검색했더니 결혼 소식이 있으시네요. 아니 결혼하기 너무 이른 나이 아니세요? 고등학생 같으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뭐라고 여쭤봤냐면 혹시 19살이세요?
1: 이거는 너무
0: 진짜로.
1: 아니 근데 제가 동안인지 모르겠거든요.
0: 이 무슨 자꾸 소 안 되는 무슨 한 분이.
1: 아 그러니까 아까 너무 12살 차이나.
0: 제가 저도 모르게 아니 왜냐면 하혜 씨 나오신다 그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매력이라는 분과 결혼하시는데 이분은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분이야? 이러고 막 본 거예요. 아니 100% 오빠인데 몇 살 오빠일까?
1: 100% 오빠.
0: 그걸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세상에 동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1: 저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0: 어머 세상에 연하야 심지어.
1: 연하예요.
0: 7개월 연하세요. 네. 아마 결혼하고 하혜 씨와 함께 사시다 보면은 점점 더 어려지시지 않을까.
1: 맞아요.
0: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네네. 눈에 지금 하트가. 세상에. 어쩜 좋아.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새 앨범을 또 발매하셨습니다.
1: 네.
0: 사랑 시리즈를 계속 이제 해 주셨어요.
1: 맞아요.
0: 그죠?
1: 맞아요.
0: 이별 여신에서 이제 사랑 여신으로 거듭나고 셨어요.
1: 제가 이제 복면가왕에서 네. 마지막 인터뷰에서 제가 사실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이별 노래 그만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회사에서 너무 좋은 취지라고 우리 진짜 사랑 시리즈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니까 사람들

0: 얼마나 반응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거를 마지막 1, 2, 3를 하고 제가 결혼 발표를 갑자기 하게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게 쭉 서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0: 이어지는 것처럼.
1: 네네.
0: 네. 그래서 너무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1: 그렇죠.
0: 뭐 이런 생각도
1: 맞아요,
0: 하고 혼자서 끼워
1: 맞아요.
0: 맞추기로
1: 우리
0: 막.
1: 사랑둥이.
0: 아, 아니 엄마 같아요.
1: 엄마예요. 엄마 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쩜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행복한 날을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거는
0: 네.
1: 진짜 좀 예전 노래인데 저세대 노래거든요.
0: 맞아요,
1: 어떻게
0: 맞아요.
1: 이거를 하신 거예요?
0: 아, 제가 라이라는 곡으로 또한번 많이 이슈를 받았는데
1: 네.
0: 제가 그렇게 옛날 노래를 좋아해요. 이렇게 막 20년 전그 템포와 어떤 그다뭐 지금처럼 좋은 최첨단이 아닌 걸로
1: 맞아.
0: 녹음한 그런 걸 느낌을 좋아해서
1: 세상에.
0: 그걸 좀 구현해 보고 싶다.
1: 네.
0: 그리고 행복한 그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
1: 맞아요,
0: 노래들은.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하일 씨의 행복한 나를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를 라이브로 한번,
0: 감사합니다. 아,
1: 예, 청해 보겠습니다.
0: 네, 이렇게
1: 네.
0: 가볼까요?
1: 네. 라이브석으로 준비하셔서 요거 빼고 가셔야
0: 아,
1: 돼요.
0: 맞다,
1: 네.
0: 맞다.
1: 요거 이제 준비하고요. 제가 이제 그 챌린지, 나 화음, 너 원음. 일단 라이브 하실 때 제가 혼자서 조용히 연습을 해보고, 될성 싶으면 한번, 예, 하던 립싱크로 혼자 연습을 좀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이 하이 씨의 라이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김지혜님이 어제 송하혜님 얼굴 검색해봤는데 되게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9279님, 제 플리를 도배하고 있는 주인공, 송하혜 씨. 네.
0: 감사해요.
1: 이제 큰 박수로 행복한 날을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게요. 우!

0: 어, 세상에. 하이 언니. 하이 언니 사랑해요. 어, 세상에 웬일이야. 오! 네네.
1: 아, 언니.
0: 언니. 아니, 1인 박수. 1인 박수.
1: 아니, 되게. 와,
0: 세상에.
1: 아니, 아나운서분 맞으시죠?
0: 아닐 거예요. 아! 세상에. 너무 행복했어요.
1: 아, 와,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귀호강을 해도 되나? 어머, 싶을 세상에. 정도로 세상에 내가 아나운서 되게 잘했구나.
1: 어머, 그 정도예요?
0: 그 정도예요. 아이고, 세상에.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저는 그 원음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1: 아, 왜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0: 아, 지금 밖에서도 나 PD 되길 잘했다. 나 작가 되길 잘했다. 아유. 나 평방 들어오길 잘했다. 지금 제작진들 난리 났어요.
1: 어머, 감사합니다.
0: 심지어 우리 12시 PD님이 놀러 오셔가지고 계속 지금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1: 어머, 세상에.
0: 자리를 못 떠나고 있어요.
1: 아이고, 어머, 아이고, 세상에. 하트를.
0: 어머, 저 아저씨가 세상에. 아~ 송윤리님이 와, 크 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윤희련 미슐님이 에코 행복한 하루. 아니, 세 명이 부른 노래인데 혼자 소화하시네요.
1: 아, 맞아요.
0: 힘들지 않으세요?
1: 아유, 뭐. 아유.
0: 이 정도야.
1: 아니 아니 아니. 많이 하다 보니까.
0: 하, 세상에. 이 알죠. 멋지면 다 언니예요. 예. 전 앞으로 하이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하이 언니는 엄마라고 부르시면 돼요. 지혜 님은
1: 엄마로. 나 엄마로. 엄마로 기억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빛나 엄마라고 기억해 주세요. 지혜 님은 댄스곡을 부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발라드를 잘 부르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날을 들으니까 진짜로 좋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댄스곡 부를 것 같군요, 제가.
0: 어, 댄스. 댄스. 왜냐면 너무 진짜 아이돌 외모시니까. 아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유, 네. 과찬이십니다.
0: 꽃빗띠바라기님이 사람은 옛날 사람 아닌데 완전 MZ신데 옛날 노래를 좋아하신다니까 너무 so sweet한 행복한 날이었다.
1: 어, 감사합니다.
0: 네. 와.
1: 어, 되게 많은 댓글이 있네요.
0: 네. 5437님이 저 진짜 간만에 들어와서 죄송한 이마당에 너무 좋아하는 송하연이를 만나게 해주시다니 역시 빗띠 방송 평화 방송 네 소식 듣고 싶어요. 다들 행복하자요 해주셨어요. 듣고 싶어 하시면은 혹시나 또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네, 하예님이
1: 혹시나.
0: 혹시나. 견적 메모장님이 와 오늘 완전 가을 여자.
1: 어, 맞아요. 네.
0: 2629님이 하예씨 너무 반가워요. 꺄! 반가워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그나저나 점심 메뉴 추천 좀요.
1: 오,
0: 갑자기.
1: 저 점심에 카레 먹었거든요.
0: 카레요?
1: 그 매력님이 요리를 진짜 잘해요. 그냥 카레를 해줘가지고. 혹시 카레.
0: 세상에. 아니 그의 매력은.
1: 나 이제 소환 안 시켜야겠다.
0: 그의 매력은 파도 파도 끝이 없나요?
1: 그, 네.
0: 그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1: 양파 같은 남자.
0: 어쩜 좋아.
1: 여기까지.
0: 이렇게 사랑에 빠진 새 신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두시엔 콘서트 오늘 송하예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혹시 제가 하예 언니랑 감히 해도 될까요?
1: 네. 네.
0: 지금처럼만 붙어가요?
1: 네. 근데 MR 있어야 되죠.
0: MR이요?
1: 네. MR이 있어야
0: 첫 음만 잡아주세요. 감히.
1: 아니 제 생각에 이걸 네. MR 없이 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0: MR 한 번만 깔아주실 수 있어요?
1: 깔아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0: 어? 하예님 있으세요?
1: 어 그냥 한번 일단 이렇게 네. 틀어볼게요 한번.
0: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영광을 송하예 씨, 네 소식 제 최애곡이에요.

0: 이거 안 따라오신 분 진짜 오랜만이다.
1: 세상에. 와. 저 음악 신동이었어요, 여러분.
0: 음신이었어요, 음신.
1: 세상에. 나 웬일이야.
0: 아, 연습을 엄청 하셨구나.
1: 집에서 사실은 목이 쉬도록. 네.
0: 와, 잘했다, 잘했다.
1: 세상에.
0: 칭찬 박수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어머니, 성공하셨습니다.
0: 어머니.
1: 황말수 교사님, 저희 어머신데 아마 보고 아. 계실 거예요. 세상에.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고,
0: 이게 아.
1: 저희 시대에 너무너무 네. 많은 사랑받았던 노래인데, 또 하예님이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열심 많이 했어요. 아. 저희 시대라고. 띠띠.
0: 혹시 고인돌 시대.
1: 고인돌 선생님.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 근처예요. 네, X세대. 혹시 듀엣을 맞춰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다.
0: 아, 제가
1: 조매력 씨 빼고. 아,
0: 단언코 그분은 아니고요. 옛날에 데뷔할 때부터 네. 21살 때부터 성시경 선배님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요.
0: 죽기 전에 한번 해주시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해주시고도 남죠. 고막 남친인데.
0: 아.
1: 네. 고막 여친 여기 계시는데.
0: 근데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1001번 정도 되지 않을까.
1: 근데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어요. 네, 네. 두 분의 화음을 또 기대해 볼게요.
0: 네.
1: 2982님이 너무 반갑습니다. 노래는 잘 알고 있었는데 얼굴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인형처럼 예쁘세요.
0: 어떤 인형이죠?
1: 예쁜 인형. 예쁜 인형. 아니. 11월 8일에 결혼을 하세요? 세상에?
0: 네.
1: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0: 이제 3주 정도 남았어요.
1: 결혼 축하드립니다. 피디님 빵빠레 한번 주세요. 빵. 송하의 결혼 축하해요. 빵빠라빵. 아니, 조매력 씨는 우리 형제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으로 알고 있는데.
0: 어머머, 맞아요.
1: 세상에, 이분은 얼마나 큰 공을 지으셨길래 우리 하예님과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지. 세상에.
0: 아, 그러게요.
1: 네.
0: 근데 글쎄, 본인이 알까?
1: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두 분 다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요. 아, 영상에서도.
0: 아, 그래요?
1: 네.
0: 뭘 아직 안 했는데
1: 누가 좀 더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좀 있어요? 누가 좀 밀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0: 아, 진짜 똑같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둘이 서로 이렇게 하트가 된다고. 눈이 웬일이야.
0: 제가 뭘 이상한 짓을 해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1: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0: 제가 했어요. 제가.
1: 어머! 어떻게 했어요?
0: 밥 먹다가
1: 네.
0: 결혼하자.
1: 멋있다. 이 언니 진짜 멋있다. 하이 언니. 그랬더니 뭐래요? 조매력 씨가?
0: 좋다고. 진짜? 이래서.
1: 진짜? 진짜 나랑 해줄 거야? 진짜?
0: 나랑 해도 괜찮겠어?
1: 괜찮겠어?
0: 후회 안 하겠어? 이래서. 뭐 후회하면 어떡해. 이미 했는데.
1: 오, 멋있다.
0: 이렇게

0: 너무 예쁜 이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진짜 바쁘실 때잖아요 지금. 네. 청첩장도 돌려야죠.
1: 뭐. 행사도 진짜 행사철이라서 지금.
0: 가을이니까.
1: 진짜 네.
0: 어떡해요?
1: 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진짜.
0: 네. 오늘 끝나고도 또 네. 있으세요? 세상에. 아니 조매령님이 야르송으로 유명하신데 그걸로 아침을 깨워주겠다. 전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1: 그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매령님의 모든 걸 다 좋아하는데 진짜 그 요들송만 좀 안 했어요. 아니 시끄러워가지고
0: 야레이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1: 정신이 없어서.
0: 너무 잘하잖아요.
1: 네. 왜 또 잘해가지고 그거를.
0: 너무 잘해.
1: 아 맞아요. 그걸로 또 떴다 그러더라고요.
0: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하세요. 너무 네.
1: 제가 대중성이 없는 사람인가.
0: 그의 다른 매력까지 다 캐치하시는 분인 거죠. 아, 네. 세상에.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의 이 기운을 네네. 가득 담아서 네네. 한 곡을 라이브를 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저기 예비신랑 조매령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하자마자 자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0: 아니 왜냐면은 한 말씀 할 필요도 없어.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하이님이. 근데 대체 무슨 말을.
1: 맞아 더 이제 그만해도 돼요.
0: 아니 왜냐면은 조매령님은 하이씨를 업고 다녀야 돼 이제 평소에. 업고 다니셔야 돼 업고 다니셔야 돼 이렇게 한번 찍어서 올려주세요.
1: 아, 올려드릴게요.
0: 업은 거 감아태워 꼭 감아 이렇게 혼자
1: 너 나 업고 다녀야 된다 너
0: 너라고 하는 게 약간 오빠라고 해야 돼. 죄송해요.
1: 오빠, 스냅 촬영할 때도 계속 오빠 보라 그랬어요. 그래 오빠 볼게요. 오빠 뭐, 네 그러니까. 오빠 할게요.
0: 자꾸 버릇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늘씨가.
1: 이상하네. 내가 누난데. 진짜 아이러니하네.
0: 자 우리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1: 다음 노래는 네. 또 너무 많이 사랑받았던 리메이크곡 밤하늘의 별을 세상에.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자 하이님은 라이브석으로 예, 이동을 해주실 거고요. 확실히 이 이별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데 우리 하이님에게 사랑이 찾아온 다음부터는 진짜 사랑 노래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이별 노래는 이별 노래대로 사랑 노래는 사랑 노래대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 네. 밤하늘의 별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이 언니. 세상에 지금 밖에 한번 보시겠어요? 밖에 지금
0: 밖에요?
1: 아, 방송 PD님들이 다 오셨어요.
0: 아니 PD님 맞아요. 저희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니 세상에 엄마
1: 밖에서 저랑 같이 에브리바디 지금 어머, 다 같이
0: 어머 세상에
1: 푸처 네, 연습을 다 같이 했어요.
0: 아니 진짜 여기 너무 정겹네요.
1: 아니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하연 씨가 오셔서 역대 최다 인원이 지금 모였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지금
0: 방청 오신 거는 아니죠?
1: 방청객들이 방청객들이
0: 아우 감사합니다.
1: 세상에 너무 멋있다.
0: 아우
1: 너무 멋있어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0: 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1: 가수한테 햄버기님이 와 공기 반 소리 반.
0: 아
1: 진짜
0: 그랬나요?
1: 공기 반 소리 반에 사랑스러운 반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애교 반 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0: 엄마 엄마 고마워요.
1: 우리 하이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혜진님 멋있어요. 하연님 오이하나님 하연님은 늘 목 상태가 최상인신 것 같은데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으세요?
0: 아예 살면서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게 타고난 것 같아요. 목이 그래서 막 저 목 상태 안 좋다라는 그런 말들이 진짜 아예 이해가 안 되는 편이에요.
1: 어머 세상에 갑자기 거리감이 확 느껴져.
0: 아니 근데 이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죠. 되게
1: 세상에
0: 되게
1: 너무 복이네요 진짜. 네. 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하세요.
0: 엄마 고마워. 얼마나 저 잘 키웠는지 저기.
1: 그러니까
0: 네, 고맙습니다.
1: 세상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도 괜찮아요?
0: 막 기침과 콧물이 가득해도 노래만 하면 괜찮아요. 진짜 신기해요.
1: 진짜 타고난 가수다.
0: 네.
1: 그렇죠.
0: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럼.
1: 타고났다. 나는 노래 잘하게 태어난 군데 네.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0: 아 그럴까요?
1: 가수입니다. 아... 네. 성신경 씨 듣고 계신가요?
0: 아!
1: 4049님 요즘 하혜 씨가 관심 있어 하는 거 딱 하나만 말해주세요.
0: 아 인테리어.
1: 인테리어. 너무 현실적이야.
0: 아, 집을 꾸며도 네. 뭐가 계속 필요해요. 계속
1: 공사를 하고 있어요?
0: 아니 이게 이제 새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가구와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계속 추가가 돼야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1: 맞아.
0: 어디에 자리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뭐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깔끔하게 해놓고 싶고. 네. 소파, 식탁 이런 건 다 큰 거는 다 들어왔어요?
0: 다 큰 것들은 다 들어왔고 네. 이제 그 매령님 네. 책상만 들어오면 되는데
1: 아 책상
0: 결정장애가 좀 있으셔서 책상을 지금 8일째 책상을 고르고 있어요.
1: 어머 세상에.
0: 그래서 그냥 사지 말자. 네.
1: 상 하나 펴줘요.
0: 8년 그냥 누워서 해라.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1: 화장대 한 켠 내줄 테니까 거기 어머 세상에 너무
0: 있어요.
1: 귀엽다. 5829님 오늘 라이브로 네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0: 이렇게 서둘러서 가시는 거예요. 예쁜 결혼 생활 응원합니다. 인테리어는 다 포기하시면 다 편하고 행복해요. 결혼 10년 차 올림.
1: 아, 정답.
0: 정답.
1: 저도 이러다가 다 때려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하다가 해보다가
1: 에휴, 그냥 뭘
0: 됐다 이제. 됐다 이럴 때가 아마 오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러니까 10년 사신 분도 집에 가면 제가 한 번도 깔끗한 집을 본 적이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게 내 미래구나.
0: 아니에요.
1: 또 있을까요?
0: 예쁘게 또 이렇게 살 수 있죠.
1: 네네.
0: 파이팅입니다.
1: 파이팅.
0: 네. 혹시 저희가 원래는 이 콘서트에 사실 라이브를 두 곡만 청하는데 혹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싶어 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곡이라 이거를 혹시 앵콜 곡으로 해도 될지.
1: 가기 전에 하면 어떨까요?
0: 조심스럽게. 진짜 가기 전에?
1: 네네네.
0: 진짜로?
1: 아쉬우니까.
0: 세상에. 여러분 박수 한번 빵빠리 좀 주세요. 피디님 이제 이거 박수 빵빠리 다 나와야 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빵빠라밤.
1: 제가 네 소식 1000번 넘게 불렀는데 빵빠레는 저기 처음이에요.
0: 빵빠레 다음에 네 소식. 이렇게 화려한 빵빠레.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막연하게 나는 가수가 될 거야.
1: 네.
0: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던데.
1: 초 1 때인가 2 때인가가 정확히 기억했는데 왜냐면 네. 유치원 때부터 노래는 했어요. 계속.
0: 사람들 앞에서?
1: 네. 하고 그랬는데 무슨 빅마마 선배님이랑 뭐 옛날 그 왜 머라이 캐리 노래들을 하는데 제가 곧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런 디테일 같은 거를.
0: 그러니까
1: 어색하지만.
0: 배우지도 않았는데.
1: 네, 막 네. 꺾기가 막 되고 바이브레이션이 되고 하길래 내가 좀 재능이 있다.
0: 나 좀 잘하는데?
1: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책상에다가 나는 가수다 이렇게 써놨죠.
0: 세상에 멋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그걸 재능을 알아본 것 또한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1: 그래요?
0: 응.
1: 지금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0: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문자로 댓글로 하예 씨의 라이브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하예 씨가 보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1: 어떤?
0: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1: 우와.
0: 1분 동안 7개 이상 답변에 성공하면은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7분께 청춘 누룽지를
1: 우와.
0: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저는 못 받나요? 저는 안 되나요?
0: 피디님 어떻게 해? 네, 오케이. 네. 이제 저 누룽지 챙겨가지고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준비되셨나요?
1: 네.
0: 제가 빨리 말해볼게요.
1: 네.
0: 시작. OST 여왕으로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시청률 40% 대박. 아니면 시청률 아쉬운데 노래 1위 하기.
1: 노래 1위 하기.
0: 평생 한 종류 노래만 해야 된다. 가슴 찢어진 이별 아니면 러브송.
1: 이별.
0: 축가 갔는데 당황스러운 거. 신랑 신부가 내 노래 들으면 운다. 애말이 안 들린다.
1: 운다.
0: 라이브 중에 더 아찔한 거. 가사 싹 잊어버리기.
1: 사례 들리기.
0: 노래방에서 내 노래 부르는 사람 목격했을 때 지나간다.
1: 가서 듀엣으로 불러준다.
0: 평생 하나만 포기해야 된다. 야식 아니면은 꿀잠.
1: 야식.
0: 내 노래가 더 잘 어울리는 계절은 가을 아니면 겨울?
1: 겨울.
0: 브루노마스와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브루노마스와 무대 함께하기, 곡 받기.
1: 무대 함께하기.
0: 보컬 천재로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타고난 음색 천재 아니면 연습 벌레?
1: 음색 천재.
0: 내가 걸그룹이라면 들어가고 싶은 팀은 블랙핑크 아이브.
1: 아이브까지
0: 몇 개? 10개 성공!
1: 와, 제가 10명이나
0: 세상에 10분께 누룽지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11개 준비해주세요.
0: 네, 신혼집으로 하나 보내드리고 그리고 고생하신 송하애님과 조메일영님을 위해서 네, 신혼집으로 하나 보내드리고 총 10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최다로 맞추신 것 같아요. 이것도.
1: 그래요?
0: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 거의 한 5개, 7개, 9개까지 있었거든요. 네.
1: 와.
0: 근데 오늘 제가 최다로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936 하나님이 목소리 장이 송 목소리 장인 송하애님은 요즘 어떤 가수 노래 즐겨 들으세요?

0: 요즘에요? 네. 저 정승환님 노래 많이 들어요.
1: 어떤
0: 눈사람.
1: 오, 너무 좋잖아요. 네.
0: 근데 모든 게 다 좋아요. 저 이바보야를 한 천 백 번 들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눈사람으로 네. 갈아탔어요.
1: 아이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고민하셨잖아요. 어디 나 어디 들어가야 돼? 나 어디 어울리지? 나 어디
0: 이제 하등 쓸모없는 질 고민이 아닐까. 제 인생에 제일 쓸모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1: 근데 왜 아이브였어요?
0: 왜냐면요. 네. 그 아이브 음악이 좋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블랙핑크 음악도 좋은데 네. 제 스타일이 아이브.
1: 맞아. 평생 하나만 포기하신다면 왜 야식을 포기하시는 거죠? 꿀잠이 훨씬 좋다.
0: 전 잠을 안 자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죽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아 하나님 만나겠구나.
1: 이 꿀성대의 비결은 꿀잠이다.
0: 네네. 잠만 잘 자면 모든 게 다 돼요.
1: 좀. 다 괜찮아요. 네. 라이브 중에 사례 들린 적이 있으세요 혹시?
0: 사례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니라 갑자기 침이 뭐 벌레인지 먼지인지가 확 들어와서 악 이렇게 막혀요.
1: 그럼 어떡해요?
0: 그럼 그냥 넘어가게.
1: 그거 삼켜야 돼요?
0: 그러니까 싹 아 이런 식으로
1: 프로다. 프로다 진짜. 와 네.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앵콜곡을 듣고 예 지금 들어야
0: 돼요?
1: 될 것 같아요.
0: 한번 저 여기서 해도 돼요? 아니면 서서 할까요?
1: 어떻게 하실? 편한 대로 하세요.
0: 저 앉아서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1: 세상에 앉아서 가능하시다고요?
0: 네.
1: 세상에. 여러분 송하혜 씨가 우리를 위해서 네 소식을 라이브로 불러주신답니다. 큰 박수 주세요.
2: 와 언니

0: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1: 와. 아. 저는 노래 들으면서 네. 아 이게 아, 약간 현실인가? 아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나 어디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네. 그냥 나 혼자서 이 라디오 부스 안에서 음악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2: 허, 진짜요?
1: 진짜로. 나 울 뻔했어,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2: 우리 엄마. 최고.
1: 엄마 갱년기 와가지고. 아,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가 네 소식 듣고 진짜.
2: 아, 너무 아, 웃겨. 진짜. 아니, 너무 웃겨요.
1: 아니, 근데 저희가 팀장님까지 오셨어요. 라디오 팀장님까지 오셨는데.
2: 네,
1: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있고, 왜냐면 다들 네. 이 라디오를 듣고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회사 내에서. 그 라이브 할 때 옆모습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저희가 옆으로 잡은 것도 처음이에요. 그 DJ가 아. 자꾸 일어나가지고 네. 박수 치고 막 악수청하고 이런 거 처음이에요.
2: 아 너무
1: 진짜 음원 같아요.
2: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와. 여기가 여기가 저기 뭐야?
1: 친정 친정.
2: 네 친정이에요.
1: 빛나 엄마 항상 찾아오시고 네. 힘든 일 조메럭 씨가 혹시 속상하게 하면은 엄마한테 전화하고
2: 네. 네. 데리고 나와가지고 데리고 나 이놈 혼내주세요.
1: 이놈 이렇게 할 테니까요.
2: 네.
1: 0704님 벌써 심장 터질 것 같아요. 목소리 완전 깡패. 진짜. 6019님 네 소식 장난 아니다.
2: 와 감사합니다.
1: 아니 앉아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앉아서 보내드려야 돼요.
2: 아 그 벌써 끝났어요?
1: 보내드려야 돼요. 너무 보내기가 싫어요 진짜. 네 오늘 방그리들한테 끝인사 좀 부탁드려요.
2: 방그리님들 네. 다음에 또 봐요. 진짜. 너무 아쉽잖아요.
1: 너무 아쉽잖아요.
2: 네.
1: 다음에 댄스 하나만 댄스. 준비해.
2: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정말 없을 일. 어머 나가래 나가래.
1: 네 오늘 끝곡으로 지금 새 사랑 네 들려드리고
2: 네.
1: 있죠.
2: 네.
1: 네 예쁜 사랑하시고 결혼 축하드리고요. 하연님 우리 또 봬요.
2: 네.
1: 네
2: 너무 좋아요.
1: 제가 여러분 하면은 빛나는 오후 되세요 같이 해주세요.
2: 네.
1: 네 저는 빛디 김빛나였고요.
2: 저는 송하이였습니다.
1: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고마워.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3: 그뿐이야.

0: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0: 없지. 대체불가 입지라니까.
1: 한국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신약수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 누굴까요? 바다를 가른 사람, 십계 판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이쯤이면 아하 그분 손뼉 딱 치실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 네, 오늘 기도요설길 기도밥상을 차려주시는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 정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로 또 밥상을 차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신부님 뵙기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천 청년 성서 모임 노래로 모세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누구라고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몇 번이나 뒤로 물러섰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분의 손을 하느님께서는 붙잡으시고 한 걸음씩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밥상에서 듣게 될 그분 바로 모세입니다. 스펙터클한 쉽게라는 영화 떠오르시나요? 아, 멋진, 네,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했었던 영화인데요. 예, 저는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삼삼 떠오르더라고요.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 예,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혜선의 노래입니다. 저 광야로.

0: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모셨는데요.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예. 뭐 이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계절로 이제 사뿐사뿐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요. 오다 보니까 저희 방송국 옆에 은행나무들이 쭉 가로수처럼 있는데요. 그 포도블럭에 은행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막 밟혀가지고 그 냄새
1: 맞습니다.
0: 꿍꿍한 냄새가 발밑에 막 있고 발바닥에도 막 붙어오고 아 그래서 나 가을이야 은행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새로운 소식 있으신가요?
1: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분당에서 지난주일에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0: 오, 그래요?
1: 무슨 일이냐면은
0: 네.
1: 성전 축성식이 있었습니다.
0: 그 성전 축성식으로 그동안 안 하셨었어요?
1: 이제 성당을 새로 저희 제가 있는 중계동 성당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0: 네,
1: 성전 축성식을 네. 네, 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도 네. 사제가 돼서 성전 축성식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대주교님, 교구장님께서
0: 네, 네.
1: 직접 오셔서 네. 축성식 예식 거행해 주시고
0: 네.
1: 이제 신자분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 축성식 거행했는데요.
0: 네. 네.
1: 아우, 저의 그동안 제가 전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0: 예.
1: 이제서 내려놓을 수 있어서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큰 느낌입니다.
0: 네, 대주교님도 오셨고 바짝 긴장하셨겠네요.
1: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신자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애써서 성전
0: 맞아요.
1: 지을 때까지 하신 여러 가지 노고들 애쓴 부분들 참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0: 네.
1: 저도 참 감사하고 좋은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참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애쓰셨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본당에서 신자들이 꽃이지 않습니까?
1: 네.
0: 신자들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뭐 존재 자체가 예, 교회 자체가 아니죠.
1: 그렇죠.
0: 말하자면
1: 네. 네.
0: 뭐 저희 수녀원 소식은 별 것도 없는데 사실 지난번에 한 달 동안 노마에 가서 카리스마 코스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수녀님들이 지난 9일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24분 참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금 설거지 뭐 이런 거
1: 굉장히 현실적인
0: 바꿨어요.
1: 문제가 그러네요.
0: 정말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 그룹만 해도 두 명이 빠졌었기
1: 네.
0: 때문에 근데 좀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좋았고요. 예, 수도의 정신 깊이고 또 창립자이신 복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과 또 초대 총장님이셨던 가경자 데클라 메를로 수녀님 탄생지도 잘 둘러보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참 정말 모두가 다 흥미진진하면서도 사건이 촘촘히 엮여진 그런 이야기인데 이 모세 이야기를 하시기로 된 뭐 그런 왜 이걸 하려고 하셨죠?
1: 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기도밥상 기억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에
0: 네.
1: 관한 소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0: 네.
1: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아브라함과 이어서 하려면 무엇이 좋을까 하여 일단 모세라는
0: 네.
1: 인물을 중심으로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0: 예예.
1: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가 다룰 모세까지 포함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0: 네.
1: 사실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느님이 그 인물을 불렀을 때
0: 네.
1: 네,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하느님 당신은 사람을 잘 보시는군요처럼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뭐 예언자들 특별한 인물들은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하느님 당신이 저를 보내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0: 네.
1: 그 자신이 나서기를 꺼려하는 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오늘 우리가 다룰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0: 아, 네.
1: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또 그들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한 네. 구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젊은 시절에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였고
0: 네.
1: 또 그 일이 알려지자 다른 광야로 도망쳐서 네. 숨어 살았습니다.
0: 네, 네. 미디안 광야.
1: 그렇죠. 네, 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숨어 살았습니다.
0: 네.
1: 이처럼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전에 한 인간으로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약함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하느님 앞에서 느끼는 한 개인의 두려움
0: 네.
1: 혹은 하느님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키시는지 이러한 주제를 탈출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모세의
0: 네.
1: 소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0: 네. 아, 근데 참 재밌잖아요. 이 탈출기를 읽을 때.
1: 그렇죠.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0: 네네, 흥미진진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네, 먼저 예,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져 올려지잖아요.
1: 네.
0: 예, 그 파라오의 딸 공주에 의해서 그래서 뭐 모세라는 이름이 사실 물에서
1: 네.
0: 건져 올려진
1: 네.
0: 사람 이런 뜻이라고 네. 하죠.
1: 네.
0: 그래서 바구니 속 아기 때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 모세의 삶을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0: 네네.
1: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파라오 공주에 의해
0: 네.
1: 그 물에서 건져진 후 궁궐,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면서 지낸
0: 네.
1: 이집트의 시간이 첫 번째입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살인을 하고서 도망을 친 뒤에
0: 네.
1: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그 시간.
0: 네.
1: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하느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이 시간. 이렇게
0: 네.
1: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격이 다른 이 세 시기가 서로 단절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0: 네.
1: 중요합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는 모든 모세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모세가 죄를 짓고 도망간 그 시간까지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요. 우리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시간을
0: 네.
1: 자꾸 실패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그때
0: 네.
1: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혹은
0: 네.
1: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러나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과거라는 것이 단순히 지나가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는 그 지나간 시간 안에서도 일하셨고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미디안 광야는 일종의 실패의 장소 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동시에 그 장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 장소에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를 없애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읽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과거의 의미를 찾아내었을 때 비로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이 모세의 시간을 통해 함께
0: 네.
1: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우리는 뭐 흥미진진하게 그냥 무슨 스토리의 중심으로만 모세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모세의 삶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또 하느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제 또 중요한 건 그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네요.
1: 네.
0: 예, 모세가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 네.
0: 예, 참 놀랍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0: 그걸 바라보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은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이거 어떤 영적인 영성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뭐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모세의 소명을 받는 사건, 바로 네. 불타는 떨기나무의 사건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탈출기 3장을 보면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네.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0: 네.
1: 이 사건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현존을 마주하게 되고 거룩한 소명의 네. 첫 순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핵심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모세,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어떤 특별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떤 뭐 특별한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양을 치고 있었던 아주 지극히 굉장히 평범한 일상 안에서 네. 하느님의 부르심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역시 우리 그리스도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0: 예.
1: 예를 들어 오로지 하느님은 성당에서 성당 건물 안에서만
0: 네.
1: 혹은 내가 마음먹고 기도할 때만 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0: 네.
1: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혹은 출퇴근을 할 때에도 누군가 대화하는 중에도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탈출기 3장 제가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네. 사건에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0: 네.
1: 나오는데요.
0: 네.
1: 만약에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만 모세가 나무가 불타고
0: 네.
1: 있구나.
0: 네.
1: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저 그 일들을 그냥 시큰둥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멈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네.
1: 주님, 혹시 저에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느님,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0: 아.
1: 바로 이러한 질문, 일상에서 하느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네. 영적 식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0: 그렇습니다.
1: 해보게 됩니다.
0: 한 번쯤 멈추어 설 필요가 있다. 모세처럼. 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떨기나무처럼 어디에서 불이 붙었다 나무에 그러면 요즘 같으면 다 멈춰 서서 불난다 불난다 그러지 않을까.
1: 네.
0: 예, 영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고요.
1: 네.
0: 예,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주비루스와 윤진수 신부님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불타는 떨기 앞에서.

0: Always 밴드가 부른 나를 부르시오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예, 기도요설길 수요일에 차려지는 기도밥상.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모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네, 여러분 언제든지 예, 함께하는 CPBC 라디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 방송 CPBC 빵에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신부님
1: 네.
0: 그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그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게참 인상적이긴 한데 여기에도 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수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그
0: 네.
1: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 네, 탈출기 3장 4절인데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0: 네.
1: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3장 4절에,
0: 네.
1: 탈출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두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인물이여 또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여와 같이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기능 혹은 역할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0: 네.
1: 모세야라고만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0: 네.
1: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처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0: 네.
1: 인격적인 관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느님과 우리 각자가 어떤 모호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0: 네.
1: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실제적인 관계처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영성적 의미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미 아신다는 점입니다.
0: 네.
1: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내가 잘하는 것 혹은 못하는 것, 혹은 선행, 내가 잘못한 것들 모두 아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
0: 네.
1: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 하느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느님의 지극한 은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떤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 이것이 은총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0: 네네.
1: 것을 다 아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소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0: 예,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또 생각하게 하네요. 이렇게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 신앙인의 정말 선조라고도 볼수 있는 분인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은 우리의 현주소인 하느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피조물, 그러니까 아무 힘도 사실은 없죠. 그분이 모든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면 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1: 네.
0: 아,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경외심을 이제 마음에 품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두려움, 아, 이 두려움 어떤 것이었을까요?
1: 네. 이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네.
1: 자,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느님께 되묻습니다. 사실 매우 솔직한 반응이라고 볼수
0: 맞습니다.
1: 있겠습니다.
0: 예.
1: 자신은 사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이집트라는 엄청난 왕국에
0: 왕국에 진짜
1: 파라오가
0: 왕한테 가가지고
1: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0: 와.
1: 모세의 첫 번째 두려움은 능력도 혹은 자격도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하느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또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라고 다시 하느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모세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두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0: 전에 했던 실수를 나 혼자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맞아요. 실상입니다. 아유, 그러나 정말. 이 지점이 또 중요한데요. 하느님께서는 네.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부분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1: 네.
0: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다는 그 믿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어떤 과거에 있었던 나의 뭐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혹은 두려움 혹은 움츠러드는 것을 극복할 네. 수 있는 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우리 다 부족하고 항상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뭐 이런 거에 내 기분이 또 좌우되기도 하고
0: 네.
1: 사실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우리 모두 다 그러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오솔길 가족에게 그리고 신부님께도 해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이렇게 모세의 인생길을 따라 걸어와 봤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 신부님께서 주신 여러 묵상자료가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로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0: 네, 예.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느낀 부르심과 또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느님께서 나를 늘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깨어있는 태도 그리고 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세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한 회차에 모세를 네. 잘 준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워낙 위대한 인물이고 사실 네.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커서
1: 네.
0: 다음 주에도 이어서 좀 모세가 아직 모세 이야기가 한참
1: 안 돼,
0: 많이
1: 이제 펼쳐지지도 네, 않았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다음 네. 시간까지 제가 모세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고자
1: 좋습니다.
0: 네, 다음 네, 시간에는 네. 모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자 예. 합니다.
1: 아, 예. 그럼 다음 주에는 모세 2
0: 맞습니다. 모세 2를 예. 준비해서 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오늘 참 정말 만난 밥상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공부하는 의미에서 탈출기를 좀 읽어보시면
0: 네,
1: 예, 모세를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듣기 전에 예, 모세가 쭉 나오는 탈출기를 한번 읽고 와서 이 방송 들으면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런 말씀 제가 해드리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1: 예, 예, 다음 주 기대되는 모세 2 예, 이어집니다. 예, 함께 해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0: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다음 주에는 모세와 함께 우리가 갈라진 바다를 건널까요?
0: 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함께 걸은 모세의 출발인 부르심과 두려움 앞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한 번에 확실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예, 오늘 내 앞에 펼쳐놓으신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오솔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박우곤의 약속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엄청 먼 거리가 아닌 이상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을 한다면 저는 버스보다 택시를 더 많이 탔습니다. 용돈을 아껴 써야 했던 학생 때도 버스보다는 택시를 종종 더 이용하곤 했습니다. 택시를 더 자주 이용했던 이유는 택시를 탔을 때 버스보다 절약되는 시간이 더 컸던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택시를 탔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소중한 것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으로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선물로 받고 허락받은 삶의 시간들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못 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받아 살아가는 시간인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신에게 쓰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어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은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십일조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만 중요하다며 챙기고 정작 실천해야 할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에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혼을 내십니다. 오늘 바울로 사도는 육의 행실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며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헌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의 십일조, 나눔의 십일조,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일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채우고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다면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무형의 십일조가 주님의 대전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올바른 십일조로 봉헌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연중 제2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식물을 키울 때, 또 농사를 지을 때요,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잖아요. 포도밭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을 푹 주고 24시간 후에 10cm 아래에 있는 토양을 손으로 꽉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고 폈을 때요, 그 흙이 만두 모양으로 유지되면 딱 적당한 물의 양이라고 하네요. 손에 꽉 움켜줬다가 폈을 때 스르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쥐어지는 게 있다면 물만 딱 적정한 것일까요? 내 손에 무엇인가 딱 쥐어지는 게 있다면 그 하루도 적당하다 싶어지잖아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손에 무엇을 쥐었나요? 저는요,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수요일 첫 곡,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왔습니다. 일을 할 때요,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그럴 때 힘들긴 하지만 길을 걸을 때는 손에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어도 힘들잖아요. 홀가분하게 오늘 하루 손에 정말 귀한 하나만 쥐어도 좋겠습니다. 그게 아이 손이어도 좋고, 연인 손이어도 좋고, 또 목주여도 좋고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관련된 퀴즈를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955년의 가톨릭 신문 펼쳐볼 겁니다. 용신부님과 함께하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고 듣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라디오를 지금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 듣고 계신 시간 나오도록 보내주시고요. CPBC 빵통에 듣고 계신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너튜브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설레라 함께하고 있는 분들 또한 사진에 대구 CPBC 방송 시간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5일 내일까지 받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최근 수도권 지역에요. 이것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등 영남권도 이것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업체의 통계를 보면 대구의 이것 매물 감소율이 36.7% 전국 1위를 차지했고요. 이처럼 이건 매물이 급감하는 이유가 신규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매달 세를 내는 월세는 아니고요. 우리가 오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네가 여기 이거 냈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부가세, 2번 전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네가 여기 부가세 냈냐?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네가 여기 전세 냈냐? 이렇게 말할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이게 우리가 잠깐 동안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송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무진이 부르는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올게요.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왔습니다. 저희 지금 대뜸 퀴즈 풀어보고 있는데요. 주봉님이 오늘도 반가워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MJ 레나님도 오늘 같은 날씨 참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침에는 정말 좀 춥지 않았어요? 공기가 되게 차가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 되면서 기온이 20도 정도까지 오르니까 활동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지금 혹시 산책하고 있는 분들 있으실까요? 퇴근길이실까요? 다 같이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 대뜸 퀴즈.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요.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뜻합니다. 대구에서 이것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것이 감소하면 집을 매매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집값 상승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달 돈을 지불하는 월세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 공간을 빌려 쓰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에만 있는 거래요. 이 개념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취를 시작하는 뭐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매달 매달 나가는 월세가 나가는 것보단 이것이 조금 더 돈을 모으기에는 유리한 게 있죠.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부가세, 2번 전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잠깐송 계속 이어가 볼까요? 박정현이 부르는 잠깐 만나 듣고 올게요. Yeah. It's brand new. Lena Park and Honey.

0: 가지 마 Sorry 더 이상은 가지 마 시험은 이게 너와 나의 마지막 Yeah
1: 박정현 잠깐 만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요. 바로 전세였습니다. MJ 레나님이 대뜸 정답 2번 전세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정답 보내주셨고요. 문자로도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5810님께서 안녕하세요. 대뜸 퀴즈는 정답 2번 전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 오늘은 힌트송 아파트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요건 틀렸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문자로 지금 일찍 온 게스트님과 지금 게스트분과 지금 의견에 뭐랄까 대립까지 나는데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2: 뭘까?
1: 이건 과연 어떤 아파트일까?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함께 부르는 아파트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윤수일의 아파트를 생각하셨을까요?
2: 윤수일이지. 윤수일.
1: 제가 마이크를 안 켜드렸는데 마이크를 안 켜드렸는데 그냥 소리가 여기까지 넘어오는 자 뭐였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5810님 윤수일의 아파트인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인지 알려주시고요. 0020님이 이번 전세라고 하시면서 집이 없어서 직장에서 멀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진짜 뭐랄까요 그 복지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자취할 때 너무 멀리 1시간 정도 걸리던 데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나가면서 이미 지쳐요. 갈 생각에. 지하철에 이제 막 지옥철이잖아요. 출근 시간이. 너무 갈 때부터 지쳤는데 한 달 정도 그렇게 매일 지친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 그 시간에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거지. 나 스트레스를 한 시간 동안 받느니 나는 이 시간을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사실 집에 오고 막 귀찮고 힘들면은 뭘 못 보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020님도 나만의 어떤 그 힐링 포인트들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5539님이 전세입니다 하시면서 방금 뉴스서 들었네요 해주셨어요. 쌀쌀해진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감기 걱정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 전국에서 전세 매물이 가장 빠르게 감소한 지역이 대구와 경북 영남권이라고 하네요. 1166님께서 2번 전세, 4023님께서 2번 전세하고 보내주셨고요. 3162님도 대뜸 퀴즈 정답 2번 전세요. 3529님도 전세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전세 정답이었고요. 지금 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신규 분양이 줄어든 탓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그죠? 이렇게 막 아파트 빌딩 숲 사이로 지나갈 때 저렇게 많은 곳에 불이 켜져 있는데 왜 저곳 중에 한 곳은 내 집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공감하실걸요? 그 앞에 우리 또 게스트 분이 나도 해봤다! 하시면서 손을 번쩍 들고 지금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너무너무 그럴 때 마음 한켠이 구멍이 뚫린 듯한 찬바람이 글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또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이렇게 구멍에 뚫려 있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마음만큼은 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요거를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 아파트. 아 5810님이 말씀드리는 순간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우와 제 문자가 소개됐네요. 차 멈추고 답장드려요. 제 생각은 로제였어요. 흐흐라고 해주셨는데
2: 아파트.
1: 제가 분명히 지금 마이크를 안 켜둔 상태인데 너무 명확하게 들어오죠. 그럴 줄 알았어요 5810님. 그래서 제가 로제 아파트 틀어드리려고요. 아니 윤수일 아파트도 너무너무 명곡이지만 아마 5810님은 로제의 아파트를 생각하셨을 것 같다. 자 오늘 정답은 전세였고요. 대뜸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릴게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5810님이 신청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저희가 틀어드리는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듣고 올게요.
3: 최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용신부는 알고 있다.
1: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용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죠?
0: 네, 뭐 의도하는 질문 같이
1: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날씨가 너무 좋았죠.
0: 가을이죠.
1: 가을이에요.
0: 가을이 어제 잠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1: 네 진짜 잠깐 왔어요. 그렇죠.
0: 하양은 좀 많이 왔어요. 하양은 아침부터.
1: 아침부터.
0: 네 오후까지 계속 오다 말다 뭐 쏟아졌다가 뭐.
1: 그렇군요. 오히려 비가 좀 어느 정도 와야지 지금 되는 상황이라.
0: 네, 오는 길에 보니까 강물이 불었어요.
1: 오, 너무 다행이다.
0: 금호 강물이 좀 불었어요.
1: 너무 다행입니다. 네. 금호강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용신부님?
0: 과거? 네. 저는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내려가서 이렇게 막 물고기 잡고.
0: 이제 네. 제가 어릴 때 살던 금호강은 똥물이었어요.
1: 아, 그렇구나.
0: 저 염색공단 근처 살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정화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네. 전부 다 공장 폐수를 글로 다 보냈거든요. 그래 그 똥물에 돌 던지던 기억이 이제 그때가 6살.
1: 6살 때. 6살 때 기억이 그래도 아직 선명하게 좀 남아 있으신 거
0: 같아요. 어린 시절에 뜨문뜨문 있고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지산동으로 이사했거든요.
1: 하셨군요.
0: 거기에 천은 깨끗했어요.
1: 맞아요.
0: 거기서 물고기 잡고 미꾸라지 잡고 뭐 이러고 놀았죠.
1: 그렇구나. 네. 최초에 기억나는 그 추억들이 6살이세요?
0: 저요?
1: 네. 더 어린 시절도 있나요?
0: 제가 돌잡이 때
1: 진짜로? 신부님 뭐 잡으셨는데요?
0: 모르겠는데
1: 아니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0: 근데 형들 돌 사진이 있는데 제 돌 사진 없어요.
1: 그 너무 서운하다.
0: 모르겠어요.
1: 뭐를 그럼 지금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럼 뭐를 잡고
0: 돈 잡아야지.
1: 용신부님은 알고 있다라는 코너거든요 지금. 저는 묵주라거나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0: 그때 당시에 돌잡이에 그런 건 없었어요.
1: 없었구나.
0: 없었고 이제 아마 그랬겠죠. 뭘 하자.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그때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1: 그럼요.
0: 아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1: 한 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영역은 떠난 시절로 가볼 건데요.
0: 네.
1: 1955년으로 가봅니다.
0: 네. 제 오프닝이 마치 무성 영화 그 버전으로 했는데.
1: 그거였어요?
0: 다 생각해가지고.
1: 1955년.
0: 1955년에 무성 영화 없었을 것 같아요.
1: 영화가 최초의 영화 있었어요. 55년에.
0: 아, 그래요?
1: 네.
0: 네, 그랬군요.
1: 아닐 수도 있습니다.
0: 우리 이제 전부 다 서로 잘 모르는 확신이 없는 이야기들.
1: 그래서 55년은 특히 가톨릭 신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나 네.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1월 28일 무염시태 축일을 국가 공휴일로 오지리의 리아프 수상은 사회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매년 12월 8일 성모무염시태 축일을 국가 공휴일로 회복시켰다.
0: 1955년 11월 20일 한국 나병자 구제를 위해 조셉 스위니 신부 내한. 중국 화남지방에서 25년간 나병 환자들의 구호 사업에 종사해오면서 나병 구제에 큰 공적을 남긴 메리뇰회의 요셉 스위니 신부가 근본 한국으로 전임되어 조지 캐롤 주교께서 설립한 경기도 안양에 있는 성나자로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앞으로 나병 환자의 구호를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지난 10월 21일 도착하였다 한다.
1: 1955년 12월 25일 함흥철수작전의 리우선장 수도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억되는 1950년 12월 10일의 함흥철수작전 시 만 명의 피난민을 무사히 남한으로 후송한 것으로 이름을 알린 선장 레오날드 라루시가 세인트 폴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 입수하고 마리누스라는 수도명으로 평수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피난민 후송 시 느꼈던 극한의 상황들을 잊을 수 없어 인생 문제에 대해 다시 크게 느낀 바가 있어 보다 높은 삶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1955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오, 1955년 너무 옛날이네요 라고 MJ 레너님이
0: 71년 전
1: 이 시절을 우와. 기억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연히 있겠고요. 저희는 또 미지의 세계인데 첫 번째 소식부터
0: 네.
1: 오지리 오지리가 뭘까요? 첫 단어부터 살짝
0: 오지 저자 오지 탄공
1: 오지를 말하는 걸까요?
0: 아 오지야요
1: 아니잖아요 지금
0: 오지리 오스트리아 옛말입니다. 오스트리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외국어들을 한문화 해가지고 했던 이제 프랑스를 불란서
1: 뭐
0: 이렇게 이야기하는 맞아요. 것처럼 이제 네덜란드 를 화란국 이렇게
1: 왜 화란일까? 화란국 그리고
0: 네덜란드라는 그 말을 한문으로 먼저 쓰고 그거를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1: 그렇군요.
0: 서반어 배운다 이렇게
1: 서반어 스페인어
0: 한자식 표기

0: 오지린 오스트리아.
1: 근데 불란서랑 서반은 좀 익숙해요 아직까지.
0: 쓰는 사람이 좀 있죠.
1: 있기도 하고 저도 왜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신문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네. 화란이랑 지금 네. 오스트리아를 뜻하는 오지리는 되게 낯선해요.
0: 우리 옛날 그 옛날 역사 영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1: 네.
0: 화란국이 어쩌고 뭐 이런 못 들어봤어요?
1: 저는 그거는 귀에는 안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자어를 썼었다. 네, 그리고 네. 무염시태축일 이야기가 나와서 무염시태축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0: 오지리라는 나라 오스트리아 지금의 오스트리아가 이때 당시에 1950년 이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이 엄청 많았겠죠.
1: 네.
0: 오스트리아는 사실은 이제 위치적으로는 독일 바로 밑에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스위스 바로 오른쪽 편에 이렇게 하여튼 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서유럽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주교님이 이제 성모 무염시태를 국가 공휴일 빨간 날로 지정했다.
1: 네.
0: 사실 예전에는 빨간 날이었을 걸요.
1: 더 예전에.
0: 네. 그랬다가 이제
1: 다시.
0: 네,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상 이게 국가 공휴일을 못 하다가 다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1: 그게 12월 8일로.
0: 12월 8일. 지금 이제 메인 미사책에 보면 원죄 없이 잉태 대신 복 대신 동정 마리아 축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맞아요. 이제
0: 그거를 한문화로 하면 성모 무염시태다.
1: 아~
0: 무염하다. 소금을 안 쳤다는 말이 아니고 무염식 말고요.
1: 저염 무염 말고.
0: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우리 성모당에 가면
1: 네.
0: 성모당 위에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있는 거 혹시
1: 네네네네네.
0: 보셨나요?
1: 네네네.
0: 뭐죠?
1: 뭐죠?
0: 엑스포터 인마콜라테 콘셉시오니.
1: 네.
0: 원죄 없이 잉태 되신이라는 뜻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1: 네.
0: 이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는 안나 성녀거든요.
1: 네.
0: 안나 성녀가 성모님을 잉태했을 때
1: 네.
0: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낳으실 이 성모님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네. 했을 때 과연 성모님은 예수님을 가질 여인으로서 훨씬 그 전부터 보호되어야 되지 않느냐.
1: 네네.
0: 이제 이것을 이제 믿을 교리로 선포한 거죠.
1: 아.
0: 그것을 이 국가 공휴일로 아예 이날은 더 우리가 이날 이런 기념을 하고
1: 네.
0: 이 성모 무염시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더 잘 기리기 위해서
1: 네.
0: 이렇게 축일로 정했다. 이제 국가 공휴일로 아예 쉬자. 와! 빨간 날,
1: 와!도 좋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는 네네. 쉬자 와!의 의미보다
0: 네.
1: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가치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또 공휴일로 지정을
0: 성당 가라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회사 안 가도 되니까 노는데 성당 갔다가 놀아. 이런 국가적인 배려인 거죠.
1: 그런 거죠. 이 가치를 우리가 왜 지정했는가 그것도 떠올려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0: 네.
1: 조셉 스위니 신부님 소식이었습니다.
0: 요셉 스위니
1: 신부님.
0: 미국 분인데요. 나도 이분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1920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21년에 중국으로 선교를 오셨어요.
1: 네.
0: 그리고 24년부터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센인 구호 사업을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하셨다.
1: 네.
0: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는 27년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1920년대 뭐 이렇게는 아직 이제 일제 강점기 하잖아요. 만주로 옮긴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한센인 구호 사업을 하다가 53년에 중국에서 추방되어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55년이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의 한센인들을 위한 구호 사업.
1: 네.
0: 보니까 1962년에 국민훈장 동백장 받으셨고요. 66년에 선종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네요.
1: 그렇군요. 성 라자로 마을 성당 앞에 안장이 되셨어요.
0: 그 혹시 어릴 때 이런 한센인 보신 적 있어요?
1: 아니요. 저는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80년 초반인데요.
1: 네.
0: 동네에 한센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렴풋한 기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1: 네.
0: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0: 손이 없는 이 이제 우리 그때는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1: 맞아.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0: 한센인이 네.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옮는다고.
1: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0: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한센병은 전염병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좀 격리된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했죠. 왜 사람들이 같이 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한센인들에 대한 부분은 방금 소개된 조셉 스위니 신부님도 그렇고 또 수녀님들이 외국에서부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1: 맞아요.
0: 소록도에 한센인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1: 네.
0: 이분들의 수고로 많은 이제 한센인들이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1: 맞아요. 영민님도 근처도 안 갔던 사람들 신부님, 수녀님이 친절히 치료했던 소록도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당시에는 이 병명에 대해서 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지만 나병 환자라고 부르는 네. 분들도 계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 지금은 이제 한센병. 이라고.
0: 이제 병명이 한센병이고요.
1: 네.
0: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나병 환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0: 이제 뭐 이제 나병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걸 한자화 했는 걸 거예요. 나병이 정확하게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1: 근데 이제 이 이름을 정확히 표기하는 게 아마 질병 그 자체보다
0: 네.
1: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낙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바뀐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분이시고.
0: 그럼요. 이제 1950년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1: 폐허잖아요.
0: 사실은 이제 크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1: 네.
0: 그래서
1: 그러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0: 네. 외국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1: 네.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한센인들의 병 자체도 그렇지만 뭔가 외로움. 가난 이런 것도 손을 내밀어 주셨었고 그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네요.
0: 이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곧 성경에서 봤을 때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그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 그래서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나병이 걸리면 이제 전염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때
1: 네,
0: 당시에
1: 네.
0: 나병 환자들은 혹시나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병이 옮을 수 있으니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는 나병 환자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만 했어요.
1: 그리고 자기 스스로?
0: 네.
1: 네.
0: 그리고 마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1: 네.
0: 정말 고립되고 외로운 생활을 해야만 했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에게 가서 보이고 이제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 나았어 라고 사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나병, 이제 고립되고 외로웠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병의 치유뿐만이 아니거든요.
1: 마음에.
0: 그렇죠. 고립에서부터 해방.
1: 네, 네.
0: 그래서 이 우리 스위니 신부님도 이제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을까.
1: 맞습니다.
0: 감동, 감동. 너무
1: 감동,
0: 영혼 없이 이야기했나?
1: 아니요, 외면받던 그 사람들의 곁을 지켜줬다는 점이 그게 진짜 큰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그리고 마지막 기사, 한국 그 현대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흥남철수 기사.
0: 돌아가 휘날리는 휘날리는 아이가 바람창 흥남 부두에
1: 굳세어라 금순아.
0: 저는 원고대로 했습니다.
1: 몰아치는 아니고요.
0: 휘날리는 바람찬 조금 입에 안 붙는데
1: 바람찬 흥남 부두에
0: 흥남 부두에 예. 흥남철수라고 하죠.
1: 네.
0: 1950년 12월 한국 전쟁 중에 흥남철수 작전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메리디스 빅토리오 호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선장이 그 배에 14,000명을 태우고 이제 철수했죠. 부산항으로 이렇게.
1: 네, 남쪽으로 쭉 이동을 했죠. 근데 이 배가 정원이 60명 정도인 화물선이었대요.
0: 그러니까 정원이 60명이라고는 하지만 화물을 네. 이제 화물을 싣는
1: 네.
0: 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네. 이제 저는 좀 이 흥남철수에 많은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1: 네.
0: 이제 다른 배는 이제 철수를 하면서 그 피난민들을 싣지 않았어요.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 총알이 날아오고 막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종종 그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는데
1: 네.

0: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바다 위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것은 명백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전쟁 중에 있었던 그 흥남철수 작전 중에서 봤던 사실은 14,000명 태웠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때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이지 그것도 있지만 네. 거기에서 8명인가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실었던 애들보다 나중에 왔을 때
1: 내릴 때는
0: 8명이 더 는 거예요.
1: 와, 진짜 기적의 배라고 불릴만하네요.
0: 그러니까 이 레너드 선장이 과연 목격했던 이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자기로서는 뭐 선장으로서 결정은 해야 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1: 그렇죠. 그걸 직접 느끼고
0: 네.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뉴턴 수도원으로 이제 입회를 합니다. 그 우리 그 공지영 작가 이제 푸른 사다리인가 하여튼 무슨 책 있는데 거기에 이 네. 사연이 소개가 돼요. 뉴턴 수도원과 외관 수도원이 같은 베네딕토 회거든요.
1: 네.
0: 그런데 좀 경영난이 겪어지면서 이제 외관 수도원이 이 뉴턴 수도원을 이렇게 좀 복원하는데 이렇게 도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지금 외관 수도원의 도움으로 뉴턴 수도원이 이제 문 닫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레너드 수사님도 있었지만
1: 네.
0: 이제 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지만 우리도 이제 지금 와서는 이 뉴턴 수도원 이 레너드 수사님을 또 돕고 있는 서로 이렇게 뭔가 아주 좋은 유대를 맺고 있다.
1: 그 도움의 손길들이 서로 이어지고 계속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요. 네. 마음 한켠에
1: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0: 우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1: 아, 우와,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0: 아, 감동 있지.
1: 그러니까 감동이 올라오면서
0: 감동도 있고 막 하면서
1: 역시 착하게 살아야겠다.
0: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1: 그런 생각이 드는 저는 진짜 기사들이에요.
0: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이 1955년의 가톨릭 신문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착하게 살아야겠다.
0: 이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좀 아주 편리하고 AI 강국이다 뭐 이렇다라고는 하지만
1: 네.
0: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이 55년의 삶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전쟁 또는 전쟁 중 전쟁이 막 끝난 그런 부분들의 이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 분명 이때 이런 전쟁 영웅이다 또는 이제 그런 그 안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갔던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좀 내 주변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1: 네.
0: 우리가
1: 마음을
0: 그런
1: 쓰는
0: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1: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우리가 선뜻 할 수 있잖아요.
0: 아, 아멘.
1: 좋습니다.
0: 아, 신부가 이런 말 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 아멘. 네, 장난 아니고요.
1: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준 그 삶이 이 기록 속에서도 오래오래 이렇게 기억이 되고 다시금 지금 2026년에 떠올려지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좀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1955년의 소식이었고요. 영민님께서 거제도에 가면 이 메리디스 빅토리아호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고 듣고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제도로 직접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요.
1: 좋습니다. 우리 용신부님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0: 네. 안녕.

드라마를 보는데요.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이 평생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가 달랐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홍해의 깊고 깊은 해저 싱크홀인 이집트 다합의 블루홀을 가고 싶다고 했고요. 여자 주인공은 이라크에 있는 바벨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곳을 모두 가자.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고자 했던 곳과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이 연결된 곳으로. 드라마의 대사긴 하지만 심쿵하는 포인트 있지 않나요? 두 주인공이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바벨탑을 혼자 찾게 된 남자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탑은 하늘까지 닿고자 했던 그 욕망을 벌하기 위해 언어를 쪼개고 쪼개 소통을 막은 게 아니냐고, 서로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결국 소통으로요, 이별을 해결합니다. 바벨탑을 떠올리면서 소통에 대해서도 떠올려봤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오늘 우린 서로 마음이 잘 통했을까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하늘에 닿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을 때는요.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됐던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언어는 많아졌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하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같은 언어를 써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외국어를 공부하듯 서로를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154님이 제가 사는 이곳엔 벌써 물서리가 내렸습니다. 호박잎이 마치 솥에 쪄는 것처럼 다 녹았어요. 서리 한 번 더 오기 전에 고추도 따서 겨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쌀쌀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니 마음이 서글퍼지네요.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가 있어서 위안이 되네요.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154님 작은 위안이 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설레는 라디오 내일도 5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쿵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3: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9: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8: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9: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8: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9: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8: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9: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0: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공천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선우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남모 씨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몰래 1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으려는 김경으로서는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강선우가 아닌 남 씨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강선우는 김경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후 공관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에게 직접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말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강선우 개인의 처벌을 넘어 공천원금 문화 자체입니다. 강 의원이 탈당한 뒤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일 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양당에선 불법적 돈이 오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같은 정치권 근처의 브로커도 공천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공천원금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강선우만 재수없게 걸린 걸까요? 게다가 강선우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을 묵인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권당 전직 원내대표 정관예우로 수사가 함흥차사는 아닌 건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겁니다. 10월 14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마지막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015 걸려오는 전화가 있으면은 받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무조건 CPBC의 김준일의 시사천국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사천국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천국의 문 기분 좋게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0: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오늘도 진영의 논리를 걷어내고 가장 나의 것에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전 대변인,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 참 뉴스가 뭐 언제는 뉴스가 안 많겠냐만 오늘 참 뉴스가 막 쏟아져가지고 일단 오늘 제일 정치 고관여층들한테는 제일 놀라운 소식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임 청장을 공개적으로 청장이 아니죠. 임 비서실장이죠. 이제 신임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거 예상을 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문성호 대변인은
2: 저는 못했습니다.
0: 예, 뭐 하마평에 일단 언론에 하마평에 오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혹시 네. 들어보시거나 뭐 언급이 된 적이 있나요, 이분이?
3: 오늘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네. 인사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사를 준비하던 기자도 있었다.
0: 아, 청와대 네. 출입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3: 뭐 정치권의 기자죠. 그런데 임광현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언급 자체가 되지 않았던 기자들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런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참 의외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국세청장으로 갔잖아요.
0: 예.
3: 국세청장으로 가고 나서 뭐 특별한 어떤 얘기들이 없었어요. 뭐 논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좀 잊혀지다시피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건 아닌가.
0: 그렇군요.
3: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미처 예상을 또 못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국세청에서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세청 차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인재 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온 다음에 비례의원을 하다가 국세청장이 되고 그렇다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 당연히 이제 의원직은 내려놨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관료들이 비서실장 할 때도 있고 뭐 정치인이 비서실장 할 때도 있고 뭐 이게 다 역대 정권을 봐도 다 퐁당퐁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장혜영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21대 국회에서 4년 내내 기재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기재위 피감기관이라서 국세청장 예. 인사청문회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임광현 차장님은 진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0: 예.
1: 그리고 사실 국세청이 지금이야 뭔가 되게 행정기관 같은 느낌이 강하지만 사실은 세무조사라고 하는 수단을 갖고
2: 그렇죠.
1: 있는 되게 사정기관이거든요.
0: 예.
1: 칼날을 휘두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약간 국세청의 그런 이제 발톱, 손발톱을 감추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진짜 의외의 인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국세청이 키워드가 아니라 처남이 키워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0: 처남이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임 비서실장님 이 임광현 비서실장님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사건들의 변호사입니다. 이승엽 변호사예요.
0: 이승엽?
1: 네. 변호사.
0: 그러니까 야구선수 이승엽하고 동명이인이네요.
1: 똑같은
0: 네,
1: 동명이인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걸 다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인사이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으로까지 하마평에 올랐었던 인물 이라는 점에서 그걸
0: 예.
1: 보고 나니까 아 조금 이해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정들도 있지만
0: 예.
1: 대통령의 심기경호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0: 예.
1: 그런 지점에서 이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하게 어려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대통령 관점에서 그런 이제 사법 리스크를 봐줄 수 있는 비서실장인 것이 아닌가라고
0: 예.
1: 저는 좀 납득을 했어요.
0: 아, 납득은 했는데 그러면 좋은 인사, 괜찮은 인사인가요?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는 인사인가요?
1: 좀 걱정스러운 인사죠.
0: 아, 걱정스러운 인사다.
1: 네네네.
0: 아,
1: 대통령의 그,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
0: 쇄신의 이미지가 별로 없고 오히려 약간 그런 사법 리스크 키워드들이 계속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1: 네.
0: 예, 예.
2: 저는 아침에 이제 속보를 딱 들었을 때는 저도 뭐 당연히 예상을 못했던 인물이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양력 같은 걸 보는데 저는 국세청장이라는 거에 딱 꽂혔어요. 방금 의원님 얘기해주신 거와 같이. 이 국세청이라는 곳이 사정기관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잖아요.
0: 예.
2: 그런데 지금 원래대로라면 전통적으로 권력이 사용하던 사정기관은 검찰은 민주당이 스스로 해체해놨어요. 스스로 오체분실을 해놔니까

0: 제가 그 저번에도 약간 취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 당시에 친명 쪽 계신 분들한테 취재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게 반발하는 반명 진영이 대통령 임기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기간이 없어서 무섭지가 않아서 그렇다. 예. 이런 의견이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꽤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아마 친명 그룹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아 그럼 이제 검찰로 안 되니까 국세청으로 한번 해보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또 이제 몰랐던 얘기들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는 요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 관리하려고 대통령 비서실장 냈냐 이렇게 뭐 성명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해석도 있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국세청장에 계속 앉혀놓는 게 낫지 않나요? 국세청장을 하면서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나은
0: 그러니까
1: 건지.
0: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런 거가 나왔을 때 결국 이제 남아 있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칼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예. 좀 끼워 맞추기식 추측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비서실장으로 두면서 좀 컨트롤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속고 봤을 때 예측을 좀 했습니다.
1: 국세청장 위에 국세청장 상황이 네.
2: 비서실장이 네.
1: 비서실장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김수희 평론가는 네. 이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저는 이렇게 사정하고 연관 짓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런 추론은 비약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심었을 때 그럴 때는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럼 비서실장이 어떻게 국세청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예, 물론 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잠깐 언급이 나왔듯이 자기 사람이면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속단하기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다른 뭐 아까도 얘기 나왔었던 이승엽 변호사 예. 그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들을 두루 맞고 있었어요.
1: 예. 예,
3: 그렇다면은 변호인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관성이 가장 큰 그런 변호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변호인하고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가 인척지간이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임광현 실장 내정자의 처신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의 행보가.
1: 어떤 부분이요?
3: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세청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이라고 했을 때는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이런 권력기관 수장하고 비등하게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를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간다는 것부터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보고 근데 그럼 국세청장으로 갔으면 예. 임기가 있고 그걸 채워나가면서 또 본인이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세청에 더 나은 운용을 위해서 정말 남은 공직의 삶을 다 바친다는 각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대통령이 또 임명도 했고요. 근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임명을 철회한 셈이잖아요. 임기도 안 끝난 사람을. 이 회전문 인사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1: 예.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권력기관의 수장을 비서실장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이거는 대통령도 좀 부적절하고 그 임광현 내정자 본인도 인생의 공직 인생을 그런 식으로 회전문으로 스스로 그렇게 걸어 들어간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제가 요거 관련해서 예. 급하게 오늘 취재를 조금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원래 차장을 하시다가 인재 영입으로 비례를 가셨으면 보통 다시 국세청장으로 돌아오진 않으세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데뷔를 해서 쭉 정치를 할 거다. 근데 이분이 1년도 안 하시고 다시 국세청장이 되셨어요.
1: 예.
0: 그래서 국세청 내부에 아 이제 이분은 가셨으니까 뭔가 이 사람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일종의 레이스에서는 외로 나간 사람이고 자기들끼리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국세청도. 그래서
1: 예.
0: 자기들끼리의 그런 국세청장 올리는 거에 대한 작업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조금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좀 비워주면서 국세청 후배들을 좀 관리하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세무조사 주요한 정치인들 뭐 아니면 기업들 세무조사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0: 세금들 잘 내셨습니까?
1: 뭐 일각에서는 제가 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각에서는 뭐 김어준 씨 세무조사 들어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뭐 이제 여러 비판들도 나오는데 인적쇄신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강훈식 전 실장이죠. 이제 이분은 뭐 하시나요? 뭐 서울시장 뭐 출마 아직 뭐 형이 이제 확정된 오세훈 시장이 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 의원님?
2: 일단은 뭐 선거가 있어야 출마를 하는 거니까 뭐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아는 건데 기본적으로 강원식 실장이 비서실장에서 뭔가 이 커리어가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전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두루 봤을 때 그래도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한 시점에 엑시트를 했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게 서울시장 선거가 됐든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공직 선거가 됐든 좀 길이 열리고 있는 걸 다시 숨고르게 하면서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군요.
3: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전언 이건 전언입니다. 예. 전언 내지는 관측에 따르면은 서울시장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연고지인 예. 충남이나 대전 지역 뭐 대전의 얘기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대전 충남 통합까지 고려한 그런 설이겠죠. 어디까지나 설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는 객관적으로도 출마가 부담스러운 것이 이 정부의 임기 중반에 치르는 큰 선거에 대통령의 지금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출마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진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정말 직격탄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서실장 본인도 앞으로 사실 강홍식 실장이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경륜은 살려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에서는 어느 정도 좀 풀려나는 그런 시나리오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걸 고려해봤을 때는 당장의 내년도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는 뭐 다음 총선이라든지 혹은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 이쪽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세대교체론 얘기가 물밑에서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음 대선을 계속 86들이 나가는 게 맞느냐. 이제 70년대생들이 좀 나가야 되는데 그 선봉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오늘 징역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 집안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로 김경 시의원 이제 그때 비례였는데 다시 지역구로 강석으로 나가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 1억 원을 이제 전달했고 그거를 받은 혐의로 나왔는데 본인은 이제 이거 부인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세요? 항소심에서 뭐 다쳐보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뭐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뭐 범죄적인 이 관련된 범죄적인 실체는 저는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판결에서도 좀 내용을 했다시피 이 강선우라는 사람이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저는 그 당시에 보석 하면서 나오실 때 인터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저는 느낄 정도였는데 재판부나 어떤 수사기관에서 보기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 이 사람은 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강하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문제가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날 일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국에 문제가 됐던 게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취 내용인데 예.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했던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통화는 네. 아니고요. 그렇죠. 대면이었어요.
0: 예, 예. 예, 예. 대면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게 안 되고 김병기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결국 안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군가 힘을 써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실체적인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내용이 나오는 게 없어서 지금 경찰이 그냥 좀 꼬리 자르게 하려는 거 아니냐 혹은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이 개인에 있어서는 뭐 이심 가서 전 더 좋게 나올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2022년이었으면은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였나요? 그러면
2: 그렇죠.
1: 네, 이재명 뭐 대통령은 수사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 정도는 공천 공관위와 관련해서는 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다 무소속 의원이 되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2: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의원을 만드는 것이죠. 일단은 리스크를 여당으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쓴 건데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게 개인의 일탈이 되기에는 공관위에서 정식으로 후보를 공천해서 김경 의원이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공관위 간사였었던 김병기 의원에게 어떡해요 라면서 호소하는 정황 정황이 이미 다 공개가 녹취록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도 보면 이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이 금품 수수를 받은 것을 묵인하지 않았으면 이 공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수사가 1년 열 지일지를 끌다가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니까 검찰에서 부족해서 반려를 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지금 보완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강선호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1: 아, 강선호 의원 입장에서
2: 김병기 의원과 자기를 비교해보면
1: 아니, 김병기는 아직도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빨리 돼?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네네. 아, 그렇지 않을까. 예. 하지만 사실은 좀 국민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당장 이제 김경 의원은 어쨌든 자기가 돈을 줬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서 거간 역할을 했었던 강선호 의원의 전 보좌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지금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면서 딱 잡아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1: 그렇군요. 김수현 평론가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이 좀 바뀌었나요? 이거 좀 수사 받고 그러면서?
3: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받았다, 또 김병기 의원이 받았다 이 혐의를 들으면서, 근데 이들 의원들이 그때 그렇게 받았을 때 다 초선이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끊어져 있는 그 관행을 되살려낸 것인지 아니면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한 것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후자 쪽일 것이라고 의심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불과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라든지 정치권의 어떤 뭐 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가 했을 때는 그런 노력은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안 해서 그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이 좀 아직 의문으로 그렇게 남아 있죠.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당선되고 2022년 지방선거인데 돈은 2022년 1월에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선되고 2년이 안 돼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좀
2: 네,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아, 이것이 예. 작은 정당들이기 네.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정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이게 사건 네. 터졌을 때 저희 이제 아는 동생, 형, 뭐 동갑내기들 중에 뭐 시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좀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에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 반응이 뭐냐면, 야, 이 자리가 그만큼의 돈을 다시 뽑아낼 수가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이거 권한을 어떻게 이용해서 몇 억씩 못 뜯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막 약간 하면서 다른데 이제 좀 형들 선배들 나이 드신 분들 있는 자리에서 아니 동년배 애들하고 얘기하니까 이렇다더라 하니까 걔네가 순진해서 그래, 어려서 몰라서 그래,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이분들이 초선인데 이런 거를 뭔가 자기네들이 차차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동갑내기니까 처음 이제 시의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라.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순진한 반응이 있었고,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사모사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다 뭔가 다 보고 들으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솔직히 뒤집어서 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당사자들끼리의 얘기잖아요. 누구 예. 한 사람이 폭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가는, 같이 걸려가는 거니까 바깥으로 드러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좀 척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없애야 된다고는 다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를 물어보면 사실 좀 또 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1: 그렇군요.
3: 이게 정당 예. 내부의 자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 의원이나 지방 의원들을 저렇게까지 했단 말인가. 예. 네, 정말
1: 갑질도
3: 이게
1: 많이 했다 뭐 이런 논란들이
3: 네, 그렇죠.
1: 있었어요.
3: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가 무슨 면접 보는데 지방 의원 4명이 따라가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게 보통 지방자치가 아무래도 소도시나 농어촌 쪽이 더 부패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예. 서울 지역 한복판에서 그런 지방의회 일들이 일어났다 이 점이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대 양당이 다 당원 주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당의 당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목격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바로잡은 적이 있는가. 지방의원과 의원이 다 얽혀있는 거 결국에 정당의 문제인 건데, 결국에 그 당원들이 주권이 있다는 것, 그런 말조차 이런 현실에 비추면 상당히 허구적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알겠습니다. 그 강선우 의원, 아니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김경 서울시 의원의 동생이 회사를 차려서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가 처음에 단독 보도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게 취재가 들어갔나 그 전이었나 이간 폐업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뽑아 먹은 거 아니냐 공천 헌금을 뭐 이런 얘기들이
2: 투자인 거죠. 예,
1: 투자만큼 투자 몇 배 이상으로 뽑아 먹었다라는 얘기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일 핫했던 거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열렸는데요. 오늘 청문회장에서 나온 얘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검찰총장 그 당시 그 징계 청구나 직무 배제 명령에 제가 서명을 했던 이유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직무 배제 명령이나 그런 데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0: 오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목소리였고요. 이 내용인 즉슨 과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오늘 윤건영 의원이 이거를 했고 뭐 다른 분도 했는지 제가 다 보지는 못해서 오늘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일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너무 매섭더라고요. 이게 목소리 톤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목소리 톤이 한 평소 듣는 것보다 한 두 단계 정도 올라가서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는 게 있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가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든지 뭐 소위 말해서 친윤검사 아니냐라는 게 한 축이 있는 거고 하나는 내부의 감찰 문제를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직 이기주의로 좀 많이 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좀 오늘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1: 일단 김지용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할 말이 많았던 청문회였던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는 뭐 김지용 후보자가 지금까지 대답을 해온 거에 비해서는 결정적으로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이제 김지용 후보자에게 주로 가해지는 비판의 핵심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문제 때 반기를 들었던 부분일 텐데 근데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평검사 대부분이었나 전원이었나가 반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예. 그 사람들이 다 친윤검사인 거냐. 그렇게 친다면은 이제 검사 출신들은 다 중수청이나 이런 쪽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2개월 징계 정직 징계를 받았죠. 물론 법원에서 이게 또 엎어져 버렸습니다. 네. 절차상 이유로.
0: 가처분 신청이 네. 받아들여졌죠.
1: 근데 처음에 네. 기세는 어떤 기세였냐면 거의 제명이라든지 한 정직 6개월 정도는 시킬 기세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미애 장관이 운을 떼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 그 이유는 또 드러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반발을 자초를 했고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처신 안 했다면 저는 민주당이 정권을 내줬을까도 의문이에요. 아마 예. 저는 민주당 인사들도 속으로 그때 추미애가 이 사안을 잘못 다뤄가지고 우리가 정권 내줬다라고 하는
0: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의 어머니 뭐 그런 네. 수식어가 그렇죠. 농담식으로 나오는 게 그런 거죠.
1: 그게 그러면. 보수의 어머니가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예. 쓰던 표현이었지만 민주당 인사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조국 작사 추미애 작곡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친명계 쪽이라면 더더욱이나 추미애 장관이 그때 뭘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예.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반발은 윤건영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시 상황이나 그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안 된 것도 추 장관의 그 탓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건영 의원의 이런 이렇게 두드러지는 반응에 비해서 이게 과연 당내 다수의 기류가 될 건지는 의문스럽다.
0: 그렇군요.
1: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이 이제 김영진 의원, 뭐 원조 친명, 뭐 찐명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이고 몇몇 이제 친명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보다가 이제 우리 후보자의 답변이 답답했는지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 그 후보자 장모 수사 제기한 거 맞잖아요. 답변 맞죠? 막 이렇게 답변을 이끌어내는 유도하는 그러니까 친윤이 아니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에 혼동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보수 정권이 때였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보수당으로 오셔서 대통령 하면서 이렇게 나뉘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같이 이제 정당 생활을 안 하고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 보기엔 사실 그게 민주당 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그 당시에 보수 정권에 마치 있었던 사람 있냐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점점 까먹으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어째 보일까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장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일단 중수청장 후보자가 달변은 아니다라는 건 확실히
0: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언행이랄까 언사나 감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 의원들이 디펜스를 해주기 위해서 질문의 형태를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내가 이때 딱 준비했던 요 말을 해야지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전혀 그게 잘 안 돼서 오히려 좀 디펜스를 해주고 싶어하는 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이제 국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정말 중수청장은 정치 검찰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이 약간 친윤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반윤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지를 봤을 때 정치 성향에 관계 없이 정말로 중립적으로 어떤 정의와 공정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친윤이 아니라는 걸 검증하고 가능한 반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예. 그런 종류의 질의들이 오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문재인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져 온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더 했어요.
0: 예. 뭐 전 검사의 정치 검사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좀 재밌었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좀 순한 맛으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팝콘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켜보고 관람하듯이 지켜봤는데 박덕흠 의원이 이제 국회 부의장이죠. 이분이 이 후보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정치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이게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 검사였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구예요? 한동훈은요? 이렇게 그래서 한동훈도 뭐 정치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 아니라고 하긴 어렵다. 뭐
0: 오늘 굉장히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 뭐 이거는 다 못 보신 분들 좀 있을 텐데 아, 이 상황에서 이제 박덕흠 의원이 그렇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싫어하나?
2: 예, 아니 저는 못 봤는데 예, 예. 듣고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프레임이 이상해지지 않나? 얘기하신 대로 정말 달변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0: 예, 예.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임명은 되겠죠? 예.
3: 되겠죠.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저는 빌드업들을 다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늦은 것이고 근데 이걸 어쨌든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김용민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렇게 좀 내놓고 반대를 했었던 쪽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계속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뭘 했어 반대했잖아 라면서 이제 이후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이제 망가뜨린 정부로 이재명 정부를 규정하고 우리가 진짜로 이 미완의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들이다 라면서 다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려는 빌드업을 그냥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이제 뭐 추미애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추미도 경기도지사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로 행안위에 또 왔어요. 같은 행안위에 와서 오늘 질문하신 분들이 또 비슷하게 했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뭐 비명들이 좀 목소리를 냈다라고 한다는 친문들 아니면 비명들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어제는 이제 친명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되게 경기도지사에 추궁을 했는데 하나는 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느냐가 그게 김주용 중수청장 후보자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라는 게 한 축에 있었고 하나는 이제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게 비상이 맞느냐 이거를 이제 집중 추궁을 했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잘 추미애 지사가 잘 한 건가요? 답변은?
1: 일단 뭐 의견의 차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럼 그걸 차이를 두고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이게 정당한가 뭐 타당한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응 자체는 좀 능숙한 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좀 해봐서 아는데 공격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수비도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약간 그런 태도.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었고 한때 정당 대표로 국감을 지휘한 적도 있었단 말이죠.
0: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답변도 많이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 네. 공수 경험이 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존 정치인 중에서는 뭐 가장 그런 경험은 가장 많은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을 주호영 의원이 보여주면서 예. 대통령한테 저격당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내가 아니다. 내가 저격당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글에 좀 허술한 구석이 있었어요.
0: 예.
1: 예, 그 글에 보면은 사실은 서민복지 예산 삭감 그 문구에 많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거 경기도지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들 했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0: 호의호식하고
1: 호의호식이라고 뭐 그렇게 좀 쓰는 바람에 추미애 지사가 그 틈으로 빠져나간 게 아닌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살지 않았는데 예. 대통령은 나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좀 빠져나간 측면이 있었다. 그 예. 부분은 저는 아직 미스터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구절을 왜 집어넣는지는 예, 그런 것들까지 활용해가지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0: 노련했다. 예,
1: 노련했죠.
0: 예, 노련했다.
1: 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노련한 건 맞다. 예. 이렇게 보여지죠.
0: 그렇군요. 어제 또 그거 관련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언론이 문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왜 나를 언론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추미애 지사는?
3: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님은 정치 로 따지면 만렙이죠.
0: 아, 네, 예.
3: 정말 두루두루 뭐 행정부와 국회 뭐 요직 다 거쳐보셨고 이제는 뭐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셨고 사실은 국회의장을 하셨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노련함은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정치 스타일이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엄청 선이 굵은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추장관이 아니라 추장군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누구라도 대권 가도를 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차기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자리로 이 도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스테이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딱 있으셨다고 보고 두 가지를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 남겼어요. 그게 호와 불호가 뭐가 됐든 일단 첫 번째 이 중수청장 후보자는 반윤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남겼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는 파산 직전이다 라고 하는 이 재정 위기 상황이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추미애가 제시했다. 이걸 남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되게 잘했다고 평가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봤는데 오전에는 답변 안 했어요.
2: 네.
0: 그러다가 오후에 한 두세 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간신문에 마감까지 고려를 해서 이 발언한 거 아니냐. 답을 안 하니까 다들 궁금해서 떠나지를 못해. 다 언제 그 얘기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 이 짬밥을 무시 못하는구나. 뭐 이런 평가들이 기자들한테도 나오더라고요.
2: 저는 되게 공감을 가는 게 또 멘트도 좋잖아요. 맛집인 줄 알았는데 몰랐다고 얘기한 것도 전에 그렇고. 그러니까 내공이 되게 있으신데 저는 이제 보면서 왜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든지 간에 결국 민주당이라는 정치단 내부 정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0: 예.
2: 이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프레임을 약간 부셔가면서까지 전쟁을 하시는데 내공이 뛰어나서 그걸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복지 얘기까지 넘어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겠지만 간단하게 복지에 대해서 확대하면 안 되고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보수 측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러다가는 결국 예산 펑크 나가지고 유지 안 된다. 지속 가능 없다. 그러니까 저거 결국 돈 푸는 것밖에 안 된다. 실제 맞든 틀리든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0: 예.
2: 추미애 지사께서 본인께서 나셔가지고 내가 맡아봤더니 진짜 그렇다. 우리가 지금 벌써 뭐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계속 경기도지사 민주당권 인사분들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복지했더니 예산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0: 보통 민주당에서는 확장 재정을 그렇죠. 보통 얘기를 네. 하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적들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걸 굉장히 내공 있게 해주시니까 아우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 때 찾아뵀어야 되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하다 이 얘기 드리고 싶죠.
0: 그런데 이 경기도 재정은 정말 위기인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3: 관련해서는 사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아주 정석적으로 대답을 잘 했죠.
0: 예산 대비 채무 비율.
3: 예, 이 전혀 지금 뭐 위기 상태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0: 13%대였죠?
3: 네, 맞아요. 그래서 25%를 초과하면 주의 상태고 40%를 넘으면 위기다라고 하는데 뭐 13% 언저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가지고 거의 한도에 가까웠다면 얼마든지 그 발행 한도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는 전혀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저는 예. 한 가지는 좀 유념을 다들 하셨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의 현재 재정 정책이 온당한지는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정 운영하고 국가 재정 운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도 국가 정책에서는 확장 재정 얘기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그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확장 재정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빚을 내거나인데 세입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지자체한테는 없고 지방채도 지방채 발행 용도라든지 한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지방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금융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정부랑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 국가 차원에서 확장 재정 얘기하던 사람이 지자체에서는 조금 사뭇 다른 얘기 할 수 있다. 예. 예,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이제 뭐 지방채 발행 한도의 96%까지 차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좀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2: 광교 편한 세상 가셔야죠.
0: 아,

0: 가지고 대단히 경기도 살림이 나아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1: 모으면은 그래도 모으면.
0: 하지만 이것들이 이걸 예.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려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섬세하게 세심하게 전 살펴진 다음에 이렇게 감액이 됐던 건가 별로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이 오히려 좀 비판을 섬세하게 받으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1: 예, 거칠게 예산 삭감을 했다가 조금 욕을 많이 먹으신 분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했다가 굉장히 뭐 무리를 빚었던 일이 있는데 어쨌든
2: 예, 그때 알겠습니다. 변명을 좀 해주자면 예, 예. 전 정권이 부채를 너무 늘려놨기 때문에 저희도 비슷한 얘기로
1: 논리가 똑같은데요 그러면
2: 그래서 제가 보세요 어머니 제가 설날 땐 꼭 편지라도
1: 알겠습니다 예, 요 얘기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얘기해볼게요 지금 신천지 교인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뭐 언론 보도로는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확인이 됐다 그랬는데 그 정도 숫자가 확인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에 나가서 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4: 예.
3: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좀 축적을 했고 그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정도 수준에서 공개를 할지 조금 더 넓혀서 의총 정도에서 공개를 할지 더 엄격한 검증과 확인은 가령 수사를 통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오늘 민주당 TV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어제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다음에 그거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친청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죠.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 이거는 이제 그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거가 진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낱낱이 밝혀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친청계 혹은 뭐 비명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나온 거로 보세요? 지금 문성호 대변인님.
2: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드린 거와 같이 지금 너무 이재명 대통령을 반명들이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도 저쪽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친명 내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SNS에 본인이 직접 막 이렇게 저격하는 글까지 쓰고 있는 거에 대해 저희가 비판 많이 하고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게 약간 친명 내부에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친명이라는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대신 싸워주고 뭔가 나서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좀 지켜봐야 되겠네. 이렇게 관망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 야, 니네 왜 가만히 있어 하다가 본인이 답답해서 SNS에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김민석 대표 측에서도 너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대표 시켜줘는데 너도 좀 나서가지고 좀 애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
1: 예.
2: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격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하나를 또 꺼내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연 실체적인 부분이 수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심각한 게 애초에 신천지 문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 속칭 물타기 뭐 피장파장 논리를 쓰기 위해서 너네도 신천지 쪽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었잖아 하고 걸고 넘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기에 같이 들어갔던 정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화살을 돌려가지고 이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 김민석 총리에게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전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를 쓴다는 거는 본인이 굉장한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 전 어렵다고 봐요.
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순수하게 어떤 당원 정비를 넘어서 뭐 이제 다른 진영을 견제하려는 용이라면은 뭐 정청래계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때 당원들이 많이 들어온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들이 또 지난 전당대회 때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게 증명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 때가 아니라 그 전 대표 때 뭐 이재명 대표 때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칼날이 제대로 그런 의도가 있다면 칼날이 제대로 들지 저는 뭐 이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2: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다 같이 죽자 식으로 들이대는 거라고 보는 게
1: 다 같이 죽는 거예요?
2: 왜냐하면은 제가 이쪽에 저는 신천지는 아니고 통일교 쪽이긴 한데
1: 예.
2: 이쪽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절대 어디 한정파 한계파에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쟁의 수단이 됐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면은 우르르 끌려갖고 다 나올 일이지 누구만 딱 깔끔하게 너네만 잘못했어 되는 문제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꺼내왔다는 거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좀 많이 밀려있는 거 아닌가 이런 수단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다른 정치적 해석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5: 그렇죠. 일단 뭐 제기되고 있는 게 김민석 대표가 이게 당내 갈등 구도에서 이걸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4: 뭐 이 정도가 제기되어 있는 거.

0: 같고. 근데 일단 이게 신천지의 가입 사실에 대한 조사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가.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도 얘기를 했다가 조금 접어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를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게 더 민감해지고 있는 거는 하필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이 유출이 됐고
1: 예.
0: 김민석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최고위원회에서 이 비공개 내용들이 유출되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 대표는 이 사안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당원 정비 TF가 있는데 이게 박선원 최고위원이 TF 네. 단장이더라고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최민희 최고위원의 전원인데 그 주장에 따르면은 박선원 TF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최고위원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한번 이걸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언제 잡느냐 일정까지도 김민석 대표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출됐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게 당원 정비 꼭 신천지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이중 당정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가린다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중당적도 뭐 정리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합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좀 영향력을 좀 누그러뜨리게 해서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장영 의원님.
2: 그렇죠. 근데 뭐 설들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음모론적으로 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 교인은 당원이 많은 것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1: 네.
2: 다만 그게 어떤 이 정교 유착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세력이 이 정치를 좌우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부의 어떤 세력과 결탁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물리적인 증거라도 있어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얘기가 제일 먼저 제기가 됐었던 게 당대표 선거 때였잖아요.
1: 예.
2: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다가 그때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어느새 그냥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걸 이 타이밍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시 이걸 활용해 보고 싶은 건지 하지만 역시 그 이제 물리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걸 공개하는 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1: 예.
2: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투명하게 수사로 이어지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예, 뭐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뭐 보도록 하고요. 야, 요즘 진짜 야당 얘기를 거의 할 일이 없네요.
3: 야당,
1: 민주당 얘기하고 야당 정권 뭐. 얘기만 하다가 장동혁 대표 뭐 아 그러니까 얘기해 보죠. 최근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혹은 이제 야당의 다섯 명 의원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 성을 따가지고 이제 다섯 명을 얘기했어요. 뭐 장도혁 대표나 뭐 김태규 의원, 주진우 의원, 뭐 이진숙 의원, 한동훈 의원까지. 근데 이제 뭐 다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특히 이제 김태규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이진숙 의원은 조금 너무 쇼츠를 의식한 아니면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초선 패륜 삼남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도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이미지가 너무 세게 나가는 걸로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4: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원래 되게 점잖은 분이세요. 정말
1: 그렇다고
4: 점잖은 분이셨고 네. 이게 정치권 들어오셔서도 점잖으셨어요. 그래서 예전 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좀 그렇게 좀 땡땡대시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받으시는 좀 수더분하게 받으시다가 언제 한번 본인께서 정말 이제 그때 좀 민주당에서 너무 억지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네. 한 방에 팍 떴어요.
1: 아.
4: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뭐 일일이 설명하기 그런데 민주당의 논리 구조가 굉장히 억지였기 때문에 이분께서 강하게 화를 내는 게 뭔가 쇼츠용 막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지를 쓰는 사람에게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1: 네.
4: 이제 그때 이게 본인께서 너무 한 번에 확 잘 되시다 보니까 뭔가 다음에 그 성공 경험을 재현하고 싶으신 욕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삑사리가 나고 헛발질이 날 수 있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로 얘기할 건 없다라고 보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막 목소리 높이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감정적이어서는 전 안 된다고 봐요. 그
1: 네.
4: 감정적인 것조차도 국민에게 본인이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계산된 행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산이 너무 한쪽의 성공 경험을 재현하려는 데 매여 있다 보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김태규 의원님께서 본인이 그때 성공하셨던 이유 분석을 좀 잘 하시면 더 좋은 네. 의원님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높아심이 듭니다.

0: 경로 의존성의 네.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장영 의원님은 어떻게 뭐 막말하는 아니면 좀 세게 얘기하는 분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국회에.
1: 네. 그렇죠. 항상 계시죠. 특히 쇼츠 경제에 최적화시켜서 자기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감장을 스튜디오로 활용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팀플레이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점은 좀 간과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 정부 여당에서 서로 내부에서 싸우느라고 사실 반사이익을 이 양당제 구조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별로 받아먹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 그 쇼츠 경제의 기생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싶네요. 기생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서 기인하는 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태현 평론가님 네. 20초 있습니다.
2: 아니 보면은 뭐 김태규 의원 부엉이 바위 운운이라든지 예. 주진우 의원의 뭐 북한상 또 최근에는 이제 명을 그렇습니다. 기발하지도 않거든요. 예. 웃기지도 않고 지지자들이 몇 명 좋아해 준다고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나 본데 그 지지자들은 국민 중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마의 대변인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희영 전 의원 정의당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시사천국이었고요. NGS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1: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2: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13: 그뿐이야? 병원에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2: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13: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14: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8: 공익광고협의회.
19: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0: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1: 하느님 감사합니다.
19: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박한 것에서 느끼는 위로와 안도감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무릎이 튀어나와 헐렁해졌지만 이상하게 버릴 수 없는 바지. 닳고 닳아도 늘 갖고 다니는 애착 가방.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내 몸과 일상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단짝 같은 존재죠.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새로운 물건이 많아도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랜 시간 손때가 묻은 것들일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물건도 사람도 익숙한 온기를 건네주고 있어서 불어오는 찬바람쯤은 거뜬히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들려드렸습니다. 날씨가 오전부터 쌀쌀했죠. 지금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스웨터처럼 된 가디건을 입고 왔을 정도로 갑자기 또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찬바람 부는 김에 신상 코트 점퍼 한번 사볼까 고민하는 분들,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새 옷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 늘 이 시기만 되면 꼭 꺼내 입는 그런 애착 옷들 있으시죠? 유독 편안해지는, 입으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맨날 입는 옷만 입거나 해줘도 맨날 갖고 다니는 지갑만 갖고 다니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세월을 함께 보낸 익숙한 것들이 주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글쎄, 그게 물건이어도 좋고 사람이어도 좋고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존재와 함께하는 이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찬 바람이 불면 오늘은 박혜원 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 신청곡 함께하는 시간 또 마련하고 있죠. 오늘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오늘 다 전해드리지 못한 노래들 저희가 잘 보관해뒀다가 다른 날 또 챙겨서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공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여의도 공원에서 펼쳐지는 러닝대회 있죠. 내년에 열리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대회인데요. 바로 평화런. 이 평화런의 신청이 내일 목요일까지입니다. 10km, 5km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함께 달리면서 평화의 가치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이어가는 축제 현장이 펼쳐지니까요. 가족, 동료,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후엔 평화를 경험하는 체험부스 또 공연 무대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평화론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6366님께서 쩡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요. 가을 감기 조심하세요. 어서 오세요. 6366님. 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독감 예방주사 어제 맞아서 올겨울에도 감기는 괜찮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도 다 맞으셨죠? 귀동요한님께서 쌀쌀했어요. 저는 그래도 점퍼와는 반팔 입었어요. 이건 지금 계절엔 국룰이죠, 국룰. 저도 반팔 위에 가디건을 입고 왔으니까. 실내에 들어오면 또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래서 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 안에서는 반팔 티셔츠 입고 방송하고 있네요. 이동우님께서 형중님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동우님도 어서 오세요. 자작나무님께서 오늘은 너무 바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네, 바쁜 하루 보내셨군요. 힘드시겠네요. 지금 퇴근하셨죠? 잘 쉬시길 바랍니다. 진경님께서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이불 밖이 위험하길래 간신히 나와서 번데기처럼 옷을 몇 겹을 입고 다녔나. 지금은 따스한 집에서 음접풍 들으니 행복합니다. 네. 점점 저도 그렇고 진경님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음접풍 가족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밖이 그렇게 좋더니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렇게 밖을 싸돌아다니더니 점점 집이 제일 좋아지는 집이 제일 편하네요, 그죠? 이것도 아마 오늘 오프닝에 제가 들려드렸던 오래됐지만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뭐 물건, 사람 이야기만 했지만 집이 가장 큰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피치망고님께서 정디 오늘 저녁은 유난히 기분이가 좋네요. 골칫거리였던 내년도 업무 보고도 오늘 끝냈고 내일은 기분 좋게 하루 연차 냈거든요. 밀린 숙제 끝낸 기분 뭔지 아시죠? 내일 드디어 북항이 보러 가려고요. 기대가 됩니다요. 야, 북항이가 왜 그렇게 안 떠나려고 그럴까요? 거기 답답할 텐데, 좁고 먹잇감도 별로 없을 텐데 참 걱정돼서 이 넓은 바다로 내보내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 마음을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참 북항이 덕분에 많은 분들이 신기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다 좋은데 그래도 북항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넓은 바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얼른 넓은 바다로 건강하게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홍장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끄적끄적거리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미니 수첩들을 좀 샀어요. 문구류를 살 때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문구 덕후랍니다. 음접풍 들으며 이 좋은 기분 얼른 끄적거려 와야겠어요. 저 페이지를 쫑디와 음접풍이 채우겠네요. 네. 저는 그 문구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뭘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펜도 그렇고 뭐 이런 그 메모장 그리고 왜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항상 다이어리 사잖아요. 다이어리 구하잖아요. 야, 진짜 저는 약간 좀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 하나를 가득 연말까지 채운 적이 없네요. 네. 그래도 새해에는 또 다짐 한번 해보면서 새로운 다이어리로 시작을 해봐야죠.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접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015B의 H에게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형중의 오늘의 운세.

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하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웃어. 오늘은 지친 하루를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전하는 젊은 인디 가수 두 명의 노래를 만나봅니다. 먼저 싱어송라이터 하기훈의 자유로이입니다. 이 곡은 올해 2월 발표한 싱글로요. 하균이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았습니다. 제목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자는 거창한 선언보다는 힘든 하루를 보낸 누군가에게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노래인데요. 가사에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편의 시처럼 위로가 되어주겠다는 마음도 전합니다. 누군가 그 위로하는 일이 꼭 대단한 말을 건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곁에 가만히 있어주고 편히 쉬어갈 자리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잖아요. 하균의 자유로이는 그런 조용한 위로를 담담하게 들려주는 곡입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싱어송라이터 필 리의 배터리 메이트입니다. 필 리는 R&B와 소울 음악을 구사하는 가수인데요. 이 곡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친 이들에게 힘을 건넵니다. 제목의 배터리 메이트는 말 그대로 서로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동료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가사에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자기만의 공을 던지라는 응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구 경기의 투수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통해 남의 시선이나 승패에만 매달리기보다 자신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흔들려도 괜찮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호흡을 맞추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그리고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 배터리 메이트는 지친 마음에 다시 힘을 채워주는 응원가처럼 들립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노래, 그리고 다시 자기만의 길을 향해 나아가자고 응원하는 노래, 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하균의 자유로이, 필 리의 배터리 메이트.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지친 하루에 위로를 건네는 인디 가수의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허니첸스님께서 저는요 나오는 게 귀찮긴 하지만 막상 꾸미고 나오면 또 집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또 싫고요. 이래저래 내 마음은 변덕중. 또 그런 거 있긴 하죠. 한껏 꾸미고 나가면은 아무래도 친구라도 한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을 너무 안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집이 편한 건 뭐 다 똑같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성격이나 어떤 내 성향 자체가 너무 그냥 혼자 뭔가를 하는 그런 좀 외톨이 느낌으로 변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왕이면 허니첸스님 사연을 읽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왕 나갈 거 한껏 꾸미고 나가는 거지 그냥 들어오는 게 좀 아깝게. 좋네요. 카타리나님께서 우와 딱 중디 노래 들었네요. 출첵 어서오세요. 피치망고님께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진짜 궁금했어요. 다혜가 실존 인물인지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다혜인지 이렇게 중디한테 직접 물어볼 날이 오다니 답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피치망고님 이 질문은 사실 이 노래가 나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쭉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질문인데 작사가가 따로 있어요. 이 노래는 작사가가 따로 있어서 작사가의 개인적인 그 러브스토리가 이 가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혜라는 이름이 그냥 발음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떤 그 첫사랑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거기에 공감했어요. 괜찮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얄팍한 또 상술도 있었죠. 적어도 이 노래가 나오면 전국에 이 다혜 혹은 다혜 다애 다예 뭐 굉장히 그 이런 비슷한 이름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구나. 음반 좀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상술까지 생각했던 그런 노래인데 결론적으로는 망했죠. 네. 자, 루시아님께서 음저풍 금단현상 큰일 났다. 오늘도 학원에서 열공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왔어요.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이 된다면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형중이 형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섰는데 둘 다 점검 중. 현장에서 일하는 형태가 계단 오르락내리락인데 운동 아닌 운동 또 하게 됐네요. 하지만 다행히 4층. 네. 어이. 뭐지? 약간 오늘 제가 겪은 거하고 똑같은데? 저희도 오늘 엘리베이터 점검을 해가지고 오전에 엘리베이터를 못 탔거든요. 이야, 저희 집도 4층인데 뭘까 이거. 어쨌든 저는 가끔 운동삼아 4층은 일부러 걸어 올라가요. 계단 오르는 게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삼아 4층은 그냥 걸어 올라가요.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990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톡방,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친구가 억지로 초청해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학교 앞 문방구가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전 제가 살던 동네에선 역사가 깊은 문방구인데 문을 닫는다니.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갔는데요. 사실 제가 20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색종이, 풀 이런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4,300원을 외상했었거든요. 어른 되면 꼭 갚아야지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저 갔더니 문방구 아주머니 얼굴에 세월이 가득 담겨 있어서 괜히 울컥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가게 정리하다가 저를 한참 보시더니 생각날 것도 같고 이러시며 웃어주셨어요. 그래서 외상값도 갚고 건강하시라고 용돈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최정훈 강민경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으로 주신 9902님의 신청곡 최정훈 강민경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듣고 왔습니다. 참 노래도 그렇고 사연도 그렇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1부 끝곡으로요 이동훈님이 신청해 주신 박기영의 시작 들려드리고 저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봬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0: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닷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대하철이네 라는 말이 오간다고 합니다. 수염은 길고 허리는 살짝 굽어서 어부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대하. 이름 그대로 큰 새우라는 뜻이죠. 특히 대하는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이 오른 때라고 해요. 날이 쌀쌀해지면 아미노산이 많아져서 특유의 달큰한 풍미가 한층 깊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살이 통통한 새우를 바싹하게 튀기면 아우 벌써 침 나오려고 그러네. 다들 그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뭐든 튀기는 과정을 거치면 이상하게도 훨씬 맛있어지는 건 진리인 듯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도 새우튀김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는 1932년 5월 일본을 방문했고 원래는 도착 다음 날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 왔으니 무엇보다 새우튀김을 빨리 먹어야겠다며 총리와의 약속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갑작스러운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총리와 만나게 될 채플린까지 위협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우튀김 한 접시가 거장의 운명을 바꿨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채플린은 그날 저녁 새우튀김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데요. 그리고 채플린처럼 새우를 바싹하게 튀긴 걸 먹어도 좋지만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요, 굵은 소금 위에 올려서 새우 소금구이를 먹어도 맛있죠. 어떤 방식이든 지금 내 마음이 먹고 싶은 걸 따라가다 보면 붉게 익어가는 대하처럼 우리의 가을도 통통하고 알차게 연그러 갈 겁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2부 몽땅의 노래였습니다. 고엽 르플리 모떼. 자, 요즘이 대하철이라면서요. 대하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대하는 이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분도 많고요. 또 뭐 소금구이 건강에도 좋고 맛있죠. 근데 튀기면 또 이게 또 새우는 새우튀김 비싸기까지 하잖아요. 왜 비싸겠어요? 맛있으니까 비싸지. 아 참. 이 찰리 채플린이 새우튀김 먹느라고 위험을 피했다는 이 에피소드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와 아무튼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 먹고 싶을 땐 미루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아유 좀 먹을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네요. 여러분들 새우 머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새우튀김의 머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새우튀김 머리 너무 좋아해서 따로 모아뒀다가 그것만 제가 먹는데 새우 머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새우는 뭐 이 머리로 육수 낼 때 쓰면 또 좋아요. 그죠? 다들 뭐 저보다 훨씬 더 아시겠죠. 진짜 버릴 게 없는 팔방 미인 중에 하나인 음식이 바로 이 새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새우 뭐든지 제철일 때 이 맛봐야 돼요. 최고의 맛은 제철일 때 나오는 거잖아요. 아, 참 새우튀김 생각도 아니 대하 튀김 대하 소금구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 참 한번 또 찾아 헤매봐야겠네. 허니첸스님께서 트렌치코트 입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싶네요. 대학 땐 친구들과 낙엽 떨어진 거리에 뒹굴어 본 적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이브몽땅의 노래가 막 그러고 싶게 만들어주죠. 그죠? 아니 지금이라도 못할 한 번 뭐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얘들아 오늘은 낙엽 위에 한번 굴러볼 거니까 옷들 챙겨 입고 와. 뭐 이렇게 한번 모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세실리아님께서 샹송에서 가을 향기가 물씬. 지금은 여행자님께서 새우머리 과자가 있더라고요. 어? 그건 뭐예요? 새우머리 모양의 과자예요? 아니면 새우머리 그 성분으로 만든 과자인 건가? 아니면 진짜 새우머리를 튀겨가지고 과자처럼 만든 건가?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왜그 어디 지역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새우 뭐 말린 것도 있고 그런 걸 부위별로 이렇게 모아서 파는 걸본거 같은데 머리도 있었나 거기에? 어디서 팔아요? 어디서 팔까? 새우머리 과자? 너무 궁금하네. 저 새우머리 진짜 좋아하는데. 와, 찾아봐야겠네요.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까지 또 챙겨서 보내드리니까 신청곡도 듣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 함께하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만 아는 좋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또 보내주세요, 여러분.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부활의 덫에 부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락의 전설, 40년 동안 꾸준히 앨범을 발표해오고 있는 부활이 올해 선보인 새 노래죠. 음접풍에도 출연해주셨던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했고요. 물론 멜로디도 애틋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 새로운 위로를 전하는 한편의 시 같은 가사가 오래 마음에 남는 곡입니다. 덫에 부는 바람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돌아가자고, 너무 멀리 왔다고 난 나에게 속삭였어. 갈 곳을 잃은 채 술잔에 비춰진 흐트러져 가는 나였어. 거친 바다의 파도를 넘어 돌아오기 위해 어쩌면 떠났던 건가 봐. 너무 힘이 들면, 너무 멀어지면 돌아오라던 너의 속삭임. 저 거친 파도 너머로 멀리 보이던 불빛 하나. 이제 바람에 실릴 덫을 세우고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어쩌면 지키기 위해 약속이란 게 있어 왔나 봐. 돌아오기 위해 어쩌면 떠났던 건가 봐. 너무 멀어지고 멀어져서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모든 시작이 있었던 곳.

음접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함께 읽어볼 곡은요, 권진아 씨가 2019년에 발표한 시계 바늘입니다. 김이나 씨가 작사를 했고요, 유희열 씨도 작곡에 참여를 한 노래인데요. 하나로 겹쳐졌다가 둘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는 시계 바늘의 모습을 통해 연인의 이별 장면을 은유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계절에 유독 잘 어울리는 덤덤하면서도 감성어린 권진아 씨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그런 곡인데요. 시계바늘 함께 읽어볼까요? 구름이 덮지 못한 하늘 틈이 보이면 비가 꼭 안 올 것 같아. 아주 가끔은 웃던 너의 얼굴을 보며 괜찮다 믿은 것처럼. 모를 리 있니 넌 떠나가고 있음을. 아니 어쩜 이미 떠나갔음을. 해질녘 노을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이 사랑도 끝자락이 예뻐. 서로를 보다 가만히 걷다. 나는 너만 넌 먼 곳을 바라보다. 너의 마음이 시계 바늘이 이젠 나를 지나가고 있잖아. 희미해지다 끝나버린 노래처럼 자연스레 멀어지고 싶은데 눈치도 없이 내 마음이 너를 부른다. 흐트러진 마지막은 싫은데 잘 지낼 수 있어. 난 잘. 그러니까 괜찮은 척이 난 참 쉬워. 너도 알고 있잖아. 울기라도 할까봐 아무 말이나 하는 마음을. 뜨거운 정오, 아련한 오후, 서늘했던 저녁이 지나가고 나란히 썼던 시계 바늘이 둘이 되어 멀어지고 있잖아. 이젠 나를 지나가고 있잖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은 부활의 도체 부는 바람 그리고 권진아의 시계바늘 이렇게 두 곡 읽어봤는데요. 아, 부활 정말 대단한 팀이죠. 아, 우리 가요계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그 부활. 언제 들어도 이 부활 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부활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연말 공연 기다리시는 분들 벌써 예매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권진아 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보컬의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 참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죠. 뭐랄까 권진아 씨 목소리는 약간 그 슬픔을 담고 있고 그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슬픔을 담담하게 노래로 표현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왠지 더 이런 가사, 이런 노래가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힘이 있는 가수인 것 같아요. 권진아 씨 뭐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멋진 음악들,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활동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산나 공님께서 오늘 회식 있어서 이제 집 도착 늦게나마 출첵합니다. 쉬면서 들을게요. 야, 회식 있는

날인데 일찍 오셨네요. 요즘 회식은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마시던 2차 3차 막 하던 예전 회식하고는 요즘 회식은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처럼 술못 마시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회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진경님께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란 뒤 지방은 전화가 안 오지만 내 마음의 1순위는 음주품인 거 아시죠, 중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네. 전화 혹시 받게 되시면 아시죠? 제가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부탁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실 테니까. 다만 저한테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내 마음의 풍경이래.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꾸 코너를 헷갈려요. 여러분들 사연 읽다가 코너로 바로 돌아오니까.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신청곡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입니다. 자, 6366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셨어요. 쭝디, 요즘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들까요? 내 마음 내 뜻과 다르게 왜그 사람만 유독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너무 버겁고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정리 끝이지만 이 찝찝한 기분 오래 가겠죠? 그래도 쭝디 라디오 들으며 힐링하고 있답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유, 참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 정리가 더 힘들겠죠.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런 게 아닐까, 힘든 과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의도치 않은, 뜻하지 않은 관계의 틀어짐도 생기게 됩니다. 정리 잘될 거고요. 그리고 딱 하나, 내 진심만 문제 없다면, 내 진심에만 자신 없다면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건그 사람 잘못이죠. 내 진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힘내세요, 6366님. 자, 4101님께서 쫑디 음악 잘 듣고 있답니다. 손디아의 얼음 부탁드립니다. 집안일, 지금 집안일 하면서 듣는데 꼭 듣고 싶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틀어드려야죠. 자,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6366님의 신청곡 콜드플레이의 Fix You, 4101님의 신청곡 손디아의 어른.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16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쭝디님. 전 올해가 결혼 15주년이네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축가로 좋아요. 듣고 싶어요. 네, 5016님 15주년 축하드립니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 가사 내용대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피치망고님께서 오늘은 수요일이니 신청곡 올립니다. 이 신나는 기분 더 신나게 엑소의 Love Midnight 신청해요. 네, 피치망고님이라도 신나신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듣고 갈까요? 5016님의 신청곡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리고 피치망고님의 신청곡 엑소의 Love Midnight

음악의 내셔널 풍경 김영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엑소의 노래가 Love Me Night이 아니라 Love Me Right이었네요. 네. 대전 녹스님께서 오늘 너무 늦게 들어왔네요. 오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어서 오세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네요. 2288님께서 봄가을로 캠핑을 다니는데 오늘 일산에서 가평으로 캠핑을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집 댕댕이와 남편이랑 셋이 다닌 지 3년이 넘었네요. 말로만 하다 댕댕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반려견 전용 캠핑장이라 댕댕이에게 딱 적합한 곳입니다. 장작에 불도 붙이며 방송을 듣고 있네요. 캠핑을 오게 되면 좋은 점이 2시간을 온전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신청곡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좋네요.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요럴 때 캠핑하면 이 캠파이어 하기 너무 좋잖아요. 장작불 하나만 피워놔도 분위기 있고 너무 따뜻하고 아유 거기에 구워먹는 고구마까지 너무 좋겠다. 5315님께서 정미조님의 노래 7번 국도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저도 듣고 싶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아닐까 정미조 선배님의 목소리. 자, 이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듣죠. 2288님의 신청곡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5315님의 신청곡 정미조의 7번 국도.

네. 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덧 인사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요. 마리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상민의 You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자, 내일은 재즈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접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에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신약수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 누굴까요? 바다를 가른 사람, 십계 판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이쯤이면 아하 그분 손뼉 딱 치실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 네. 오늘 기도 요솔길 기도밥상을 차려주시는 백종원 마루코 신부님께서 정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로 또 밥상을 차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신부님 뵙기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천 청년 성서 모임 노래로 모세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누구라고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몇 번이나 뒤로 물러섰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분의 손을 하느님께서는 붙잡으시고 한 걸음씩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밥상에서 듣게 될 그분 바로 모세입니다. 스펙터클한 쉽게라는 영화 떠오르시나요? 아, 멋진, 네,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했었던 영화인데요. 예, 저는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삼삼 떠오르더라고요.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 예,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혜선의 노래입니다. 저 광야로.

0: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모셨는데요.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예, 뭐 이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계절로 이제 사뿐사뿐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요, 오다 보니까 저희 방송국 옆에 은행나무들이 쭉 가로수처럼 있는데요. 그 보도블럭에 은행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막 밟혀가지고 그 냄새.
1: 맞습니다.
0: 꿍꿍한 이제. 냄새가 발밑에 막 있고 발바닥에도 막 붙어오고 아 그래서 나 가을이야 은행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새로운 소식 있으신가요?
1: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본당에서 지난 주일에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0: 오, 그래요?
1: 무슨 일이냐면은
0: 네.
1: 성전 축성식이 있었습니다.
0: 그 성전 축성식으로 그동안 안 하셨었어요?
1: 이제 성당을 새로 제가 있는 중계동 성당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0: 네,
1: 성전 축성식을 네. 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도 네. 사제가 돼서 성전 축성식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대주교님 교구장님께서
0: 네. 네,
1: 직접 오셔서 네. 축성식 예식 거행해 주시고
0: 네.
1: 이제 신자분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 축성식 거행했는데요.
0: 네. 네.
1: 아유, 저희 그동안 제가 전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0: 예.
1: 이제서 내려놓을 수 있어서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큰 느낌입니다.
0: 네, 대주교님 또 오셨고 바짝 긴장하셨겠네요.
1: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신자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애써서 성전
0: 맞아요.
1: 지을 때까지 하신 여러 가지 노고들 애쓴 부분들 참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0: 네.
1: 저도 참 감사하고 좋은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참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정말 애쓰셨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보면 본당에서 신자들이 꽃이지 않습니까?
1: 네.
0: 신자들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뭐 존재 자체가 예, 교회 자체가 아니죠.
1: 그렇죠.
0: 말하자면
1: 네. 네.
0: 뭐 저희 수녀원 소식은 별 것도 없는데 사실 지난번에 한 달 동안 노마에 가서 카리스마 코스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수녀님들이 지난 9일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24분 참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금 설거지 뭐 이런 거
1: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네요.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 그룹만 해도 두 명이 빠졌었기
1: 네.
0: 때문에 근데 좀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좋았고요. 예, 수도의 정신 깊이고 또 창립자이신 복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과 또 초대 총장님이셨던 가경자 데클라 메를로 수녀님 탄생지도 잘 둘러보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참 정말 모두가 다 흥미진진하면서도 사건이 촘촘히 엮여진 그런 이야기인데 이 모세 이야기를 하시기로 된 뭐 그런 왜 이걸 하려고 하셨죠?
1: 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기도밥상 기억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에
0: 네.
1: 관한 소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0: 네.
1: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아브라함과 이어서 하려면 무엇이 좋을까 하여 일단 모세라는
0: 네.
1: 인물을 중심으로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0: 예예.
1: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가 다룰 모세까지 포함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0: 네.
1: 사실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아, 네.
1: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느님이 그 인물을 불렀을 때
0: 네.
1: 네,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하느님 당신은 사람을 잘 보시는군요 처럼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뭐 예언자들 특별한 인물들은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하느님 당신이 저를 보내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0: 네.
1: 그 자신이 나서기를 꺼려하는
0: 네.
1: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오늘 우리가 다룰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0: 네.
1: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또 그들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주신 땅으로 인도한 구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젊은 시절에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였고 네. 또 그 일이 알려지자 다른 광야로 도망쳐서 네네. 숨어 살았습니다.
0: 네네. 미디안 광야라고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숨어 살았습니다. 네. 이처럼 모세는 뭐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전에 한 인간으로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약함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하느님 앞에서 느끼는 한 개인의 두려움 네. 혹은 하느님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키시는지 이러한 주제를 탈출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네. 소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0: 네. 근데 참 재밌잖아요. 이 탈출기를 읽을 때.
1: 그렇죠.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0: 네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먼저 예,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져 올려지잖아요.
1: 네.
0: 예, 그 파라오의 딸 공주에 의해서 그래서 뭐 모세라는 이름이 사실 물에서 네. 건져 올려진 네. 사람 이런 뜻이라고 네. 하죠.
1: 네.
0: 그래서 바구니 속 아기 때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 모세의 삶을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네,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파라오 공주에 의해
0: 네.
1: 물에서 건져진 후 궁궐,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면서 지낸 네. 이집트의 시간이 첫 번째입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살인을 하고서 도망을 친 뒤에
0: 네.
1: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그 시간.
0: 네.
1: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하느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이 시간. 이렇게 네.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격이 다른 이 세 시기가 서로 단절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0: 네.
1: 중요합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는 모든 모세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모세가 죄를 짓고 도망간 그 시간까지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요. 우리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시간을
0: 네.
1: 자꾸 실패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그때 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혹은
0: 네.
1: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러나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과거라는 것이 단순히 지나가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는 그 지나간 시간 안에서도 일하셨고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미디안 광야는 일종의 실패의 장소 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동시에 그 장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 장소에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를 없애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읽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과거의 의미를 찾아내었을 때 비로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이 모세의 시간을 통해 함께
0: 네.
1: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우리는 뭐 흥미진진하게 그냥 무슨 스토리 중심으로만 모세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모세의 삶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또 하느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제 또 중요한 건 그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네요.
1: 네. 예,
0: 모세가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 네.
0: 예, 참 놀랍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연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은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이거 어떤 영성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뭐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모세의 소명을 받는 사건, 바로
0: 네.
1: 불타는 떨기나무의 사건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0: 네, 네.
1: 탈출기 3장을 보면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네.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0: 네.
1: 이 사건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현존을 마주하게 되고 거룩한 소명의 네. 첫 순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핵심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모세,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어떤 특별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떤 뭐 특별한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양을 치고 있었던 아주 지극히 굉장히 평범한 일상 안에서 네. 하느님의 부르심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역시 우리 그리스도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0: 예.
1: 예를 들어 오로지 하느님은 성당에서 성당 건물 안에서만
0: 네.
1: 혹은 내가 마음먹고 기도할 때만 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0: 네.
1: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혹은 출퇴근을 할 때에도 누군가 대화하는 중에도 하느님께서는 아. 늘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탈출기 3장 제가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네. 사건에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0: 네.
1: 나오는데요.
0: 네.
1: 만약에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만 모세가 나무가 불타고
0: 네.
1: 있구나.
0: 네.
1: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 네.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저 그 일들을 그냥 시큰둥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멈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네.
1: 주님, 혹시 저에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느님,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0: 아.
1: 바로 이러한 질문, 일상에서 하느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0: 네.
1: 영적 식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0: 아,
1: 생각을
0: 그렇습니다.
1: 해보게 됩니다.
0: 한 번쯤 멈추어 설 필요가 있다. 모세처럼. 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떨기나무처럼 어디에서 불이 붙었다 나무에 그러면 요즘 같으면 다 멈춰 서서 불난다 불난다 그러지 않을까.
1: 네.
0: 예, 영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고요.
1: 네.
0: 예,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주비루스와 윤진수 신부님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불타는 떨기 앞에서

0: Always 밴드가 부른 나를 부르시오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예, 기도요설길 수요일에 차려지는 기도밥상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모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네, 여러분 언제든지 예, 함께하는 CPBC 라디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CPBC 빵에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신부님 네. 그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1: 네.
0: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그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게 참 인상적이긴 한데 여기에도 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수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네,
1: 탈출기 3장 4절인데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네.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3장 4절에 네. 탈출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두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인물이여 또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여와 같이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기능 혹은 역할로 부르시지 아, 않는다는 점입니다.
0: 네,
1: 그죠?
0: 네.
1: 모세야라고만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0: 네.
1: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처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0: 네.
1: 인격적인 관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느님과 우리 각자가 어떤 모호한 어떤 관계가
0: 네.
1: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실제적인 관계처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0: 네,
1: 것입니다.
0: 네, 네.
1: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영성적 의미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미 아신다는 점입니다.
0: 네.
1: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내가 잘하는 것 혹은 못하는 것 혹은 선행 내가 잘못한 것들 모두 아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
0: 네.
1: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 하느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느님의 지극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떤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 이것이
0: 네네.
1: 은총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0: 네네.
1: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소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0: 예,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 또 생각하게 하네요.
1: 네.
0: 이렇게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 신앙인의 정말 선조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은 우리의 현주소인 하느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피조물 그러니까 아무 힘도 사실은 없죠. 그분이 모든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면 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1: 네.
0: 아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경외심을 이제 마음에 품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두려움, 이 두려움 어떤 것이었을까요?
1: 네. 이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네.
1: 자,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느님께 되묻습니다.
0: 네.
1: 사실 매우 솔직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1: 자신은 사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이집트라는 엄청난 왕국에
0: 왕국에 진짜 왕한테 가가지고
1: 네,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0: 와.
1: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두려움은 능력도 혹은 자격도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하느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또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라고 다시 하느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모세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두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0: 예.
1: 사람들이 나 자신도 부족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0: 정말 있을 네. 수 있는 일이죠.
1: 네.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네. 사람에게 나오는 그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영성 생활로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쓸 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아무 기억도 못하는데 1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나 혼자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기도
0: 맞아요.
1: 하는 게 우리의
0: 맞아요.
1: 실상입니다.
0: 아유,
1: 그러나 이 지점이 또 중요한데요. 하느님께서는 네.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부분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다는 그 믿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어떤 과거에 있었던 나의 뭐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혹은 두려움 혹은 움츠러드는 것을 극복할 네. 수 있는 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우리 다 부족하고 항상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뭐 이런 거에 내 기분이 또 좌우되기도 하고
1: 네.
0: 사실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우리 모두 다 그러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오솔길 가족에게 그리고 신부님께도 해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이렇게 모세의 인생길을 따라 걸어와 봤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 신부님께서 주신 여러 묵상 자료가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로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1: 네, 예.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느낀 부르심과 또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느님께서 나를 늘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깨어있는 태도 그리고
0: 네.
1: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세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한 회차에 모세를 네. 잘 준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워낙 위대한 인물이고
0: 네.
1: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커서
0: 네.
1: 다음 주에도 이어서 좀 모세가 아직 모세 이야기가 한참 많이
0: 이제 펼쳐지지도
1: 네,
0: 않았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다음 네. 시간까지 제가 모세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고자
0: 좋습니다.
1: 네, 다음 네, 시간에는 네. 모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자 예. 합니다.
0: 아, 예. 그럼 다음 주에는 모세 2
1: 맞습니다. 모세 예. 2를 준비해서 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정말 오늘 참 정말 만난 밥상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공부하는 의미에서 탈출기를 좀 읽어보시면
1: 네,
0: 예, 모세를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듣기 전에 예, 모세가 쫙 쭉 나오는 탈출기를 한번 읽고 와서 이 방송 들으면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런 말씀 제가 해드리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0: 예, 다음 주 기대되는 모세 2 예, 이어집니다. 예, 함께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다음 주에는 모세와 함께 우리가 갈라진 바다를 건널까요?
1: 네.
0: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함께 걸은 모세의 출발인 부르심과 두려움 앞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한 번에 확실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예, 오늘 내 앞에 펼쳐놓으신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오솔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박오곤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의 손가락 하나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엄청 먼 거리가 아닌 이상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을 한다면 저는 버스보다 택시를 더 많이 탔습니다. 용돈을 아껴 써야 했던 학생 때도 버스보다는 택시를 종종 더 이용하곤 했습니다. 택시를 더 자주 이용했던 이유는 택시를 탔을 때 버스보다 절약되는 시간이 더 컸던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택시를 탔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소중한 것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으로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선물로 받고 허락받은 삶의 시간들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못 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받아 살아가는 시간인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신에게 쓰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어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은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십일조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만 중요하다며 챙기고 정작 실천해야 할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에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혼을 내십니다. 오늘 바울로 사도는 육의 행실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며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헌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의 십일조, 나눔의 십일조,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일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채우고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다면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무형의 십일조가 주님의 대전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올바른 십일조로 봉헌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연중제 2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유난히 오래된 노래가 듣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노래를 듣다 보면 문득 그 시절의 풍경이 떠오르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나 사소한 순간들까지도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그리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날씨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해가 짧아지고 저녁 공기가 서늘해지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가을을 탄다는 건 잠시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을 떠올린다고 해서 꼭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그 시절의 나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소중한 기억일 테니까요. 올 가을에는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며 잠시 잊고 지냈던 지난 날과 다정하게 인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휴 그랜트 헨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이 오면 참 아름답기도 한데 뭔가 좀 가슴이 몽글몽글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떤 곡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읽다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한 곡은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곡과 한 곡은 Autumn Leaves라는 곡이 떠오르네요.

문득 20살 때 아주 어려웠죠. 그때 이태원에 있는 재즈바에 갔던 기억이 갑자기 문득 드는데요. 그때는 재즈바 안에서 담배도 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지금보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제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은 이제 악보를 들고 와서 무언가 다리를 떨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악보를 그리고, 뭔가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재즈를 좋아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재즈바를 갔었던 거고, 그 앞에서는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어떤 그런 순간들이 문득 떠오르네요. 우리에게 가을이란 것, 어떻게 보면 한 해가 조금은 저물어가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누구나 들으면 유난히 그 시절이 떠오르는 노래가 저처럼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들었던 노래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음악은 참 신기하게도 오래 있고 지내다가도 다시 듣는 순간 그때의 기분까지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엔 별 생각 없이 흘려 들었던 가사도 지금 다시 들어보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지나왔다는 뜻이겠죠. 이번 가을에는 한동안 듣지 않았던 노래를 오랜만에 다시 찾아 들으며 잊고 있던 추억 하나쯤 꺼내보면서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에디 히긴즈 트리오의 Autumn Leaves.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21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한 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일 아침 회사 문 앞에서 기존 직원들이 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 출근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일찍 다니는 습관이 있기도 하고 버스 배차 시간에 맞추다 보면 늘 제가 1등으로 도착하게 되니 저도 시간 딱 맞춰서 출근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출입 지문 등록을 아직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답답해서 기존 직원분께 말씀은 드렸는데 기다리면 된다는 말만 하시고 등록해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혹시 텃세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그래도 분위기가 낯설고 눈치가 보이는데 이것까지 그런 건가 싶어 마음이 더 위축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원장님께 말씀드리자니 망설여집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런 얘기를 하나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닌가 찍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원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출입 지문 등록을 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혔는데 한동안 휴대전화로 테더링을 하다가 결국 그 용량을 다 쓰고 나서야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제 사무실까지 신호가 약해서 공유기를 설치해야 했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이틀 뒤에 해결됐습니다. 불편하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도 제 일에는 그렇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든 쓰다가 더는 안 되니까 그제야 말을 꺼낸 거죠. 새로운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직 사람들도 낯설고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필요한 말인데도 괜히 눈치부터 보게 됩니다. 원장님이라는 호칭을 보니까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실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라면 누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등록도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은 그 기다림조차 신경이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텃세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긴 해요. 그냥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곳일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신 직원분도 직접 등록해줄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장님께 그냥 여쭤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심각하게 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잠깐 대화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죠. 원래 일찍 다니는 습관이 있고 버스 시간 때문에 먼저 도착하게 된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문 등록이 가능한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직원이 안 해주더라는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면 어떨까요? 혹시 이른 시간 출입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제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었어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불편을 다른 사람이 몰랐던 거죠. 사연자님의 경우도 원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물론 말씀드리면서도 또 눈치가 보일지도 몰라요. 새로 들어간 곳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도 눈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면 계속 하지 못하는 말도 생기게 됩니다. 내 일을 충분히 성실하게 하고 일찍 출근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한 부분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내가 계속 참는 것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일하는 방식을 알아갈 때이기도 하겠죠. 오늘의 미션은 원장님과 잠깐 이야기할 때 지문 등록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여쭤보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그것을 하는 또 직원이 누군지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콜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809님, 신부님, 나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가 또 만나서 고기 먹자고 했는데 저는 대답만 하고 차단했습니다. 나보다도 잘 살고 지갑을 안 갖고 다니고 건축헌금 내지도 않으면서 또 고기 사달래요. 저는 건축헌금 완납했습니다. 건축헌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성당 사는 친구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더 잘 살고 그런데 왜 나만 돈을 쓰게 했을까? 이게 어렸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정말로 친구를 서로 위하는 관계인가? 아니면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관계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지갑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거는 뭔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관계로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면서 또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끊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6130님, 누군가와 통화할 만큼 큰일은 아니지만 아무 소리도 없는 방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괜히 허전해서 집에 오면 괜히 보고 싶은 콘텐츠가 딱히 없어도 유튜브를 켜놓고 살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서울에 자취방 구해서 독립을 했는데 내 공간이 생겨서 좋은 것도 다 지나가고 이 작은 공간을 유지하려고 매일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언제 졸업하고 취업하고 언제 또 연애를 하나 싶은 생각들이 드네요. 복권 당첨이 간절합니다.

네, 우리가 참 자취방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가가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난데 지역에 있다가 혼자 자취방으로 올라와서 살다 보면 돈도 안 모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모아서 갈수 있는가 참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연봉이 되게 높은 직업으로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참 여러 가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복권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또 혼자 있는 방에 또 무언가 가끔은 절절히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때또 유튜브 틀고 라디오 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이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아침이 오니까요. 그런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가 또 함께 그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2696님, 익명의 신부님, 이번 달 10일에 저의 신청곡으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를 신청합니다. 네, 선곡 신청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냉방 켜고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료, 매운 음식으로 시원하게 하고 차가운 겨울에 따뜻한 난방 켜고 찬 음식, 찬 음료, 단 음식으로 우리 몸을 빨리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름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참 때로는 여름에 따뜻한 거를 먹기도 하고 겨울에 차가운 거를 그렇게 먹기도 하면서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이 가을이 이제 슬슬 오게 되는데 그 여름과 겨울 사이에 이 좋은 시기 잘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일상부터 조금씩이나마 정돈한 다음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조금씩 나도 일으켜진다. 세 줄 일기 쓰기조차 힘들 때 언젠가 건강해지면 써야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이라도 일단 쓰는 것. 도무지 세 줄로 늘어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한 줄만이라도 꾸준히 써보는 것. 김신우의 에세이 꾸준한 행복 중에서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작가로 일하다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 전업작가 김신우의 꾸준한 행복입니다. 작은 일상을 이어가며 살아간 힘을 얻는 이야기인데요. 참 시인보다도 소설가가 더 그렇죠. 매일 꾸준하게 무언가 글을 써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소설가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뷰였나요? 그냥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 시간씩 앉아서 무언가 쓴다. 어떻게 보면 소설가라는 그런 직업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사실 한 줄 쓰는 것조차 힘든 날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도 해야 할 일 전부를 생각하고는 해요. 또 어떤 날에는 아침밥 먹을 힘도 없는데 출근해서 하루를 보낼 생각까지 하면 너무 막막하죠. 그때 우선 밥을 먹는 것부터 그 다음에는 지하철을 타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숲을 보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다 살아낼까 생각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잠깐 쉬는 일이어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루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오늘도 어떻게든 살아왔구나 싶겠죠. 내일의 힘은 어쩌면 그렇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힘이 넘칠 때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진되어서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힘을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캔디맨의 일기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21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동네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매월 1일이 수강료 납기일입니다. 규칙상 일주일까지는 기다려드리고 그 뒤로는 퇴원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안내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드려야 겨우 입금해주시는 집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참을 수 있는데 1년 가까이 한 번도 납기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이 퇴원이지 동네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얼굴 붉히면 소문도 나고 아이는 또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규칙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인데 수강료 얘기를 꺼내는 것도 매달 눈치가 보이고 어떨 땐 그 아이가 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참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아이를 생각해서 계속 참는 게 맞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매번 수강료 납부가 늦고 재촉해야만 보내주는 아이를 퇴원 조치해도 괜찮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을 미룰 때가 참 많긴 한데요. 그래도 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생활을 챙기는 것부터 버거운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더라고요. 본당에서 만났던 한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자녀들이 모두 ADHD가 있었는데요.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왜 그렇게 그분이 정신이 없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오신 것이 오히려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오늘의 사연의 보호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형편이 어려우신지 생활을 챙기기 힘든 사정이 있는지 그냥 늦게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수강료를 납부할 책임은 보호자에게 분명히 있죠.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했다면 더 참기보다 보호자와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규칙은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적용하지 않으셨죠. 그러니 상대방은 늦게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 매번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조금 더 확고해져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을 붉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지킬 수 있는 납부일을 다시 정할 수도 있겠죠.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보호자와 통화의 사정을 듣고 앞으로 적용할 기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코린토 전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소양의 기도입니다. 라디오 고해 소.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0: 작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 캐나다의 시인 앤 카슨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앤 카슨은요, 수상 직후에 나눈 인터뷰에서 나는 어떤 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글을 쓴다고 말했는데요. 그녀에게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매개였던 것이죠. 그렇게 작품 안에서 자신을 조우한 앤 카슨의 글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책을 읽거나 짧은 글을 쓸 때마다 지금 하는 생각과 또 느낌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좀 이해하는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10월 오늘 14일 수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 카리타스 수녀회가 부르는 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벨 문학상 앤 카슨에게 돌아갔는데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책을 읽어본 적은 아직 없어서 그 빨강의 자서전인가요? 그책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면 왠지 좀 뭔가 작품성이 엄청 있고 어려울 것 같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편견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오늘 해봅니다. 글을 쓴다는 거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냥 막 쓰는 게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나를 아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가사처럼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긴 하지만 나한테 없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굉장히 그러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는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코너죠. 오늘은 김현성 선생님과 함께하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야기 들어보죠. 포도나무 찬미선교단이 부르는 함께하소서 듣고요. 이어서 사제중창단 위로의 우리는 한몸 띄워드릴게요.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하수 김현성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김현성입니다. 젊을 때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좋았습니다. 그 생각이 마냥 그렇게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젠 여름보다 겨울이 좋아요. 땀도 안 나고 걷기에도 좋습니다. 추워도 걸으면 다닐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등단작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되어서 골라봤습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 동아일보 신춘문의 당선작입니다. 시 한 편이 역사와 풍경을 보여줍니다. 조선 말기 백성들이 모여 봉기한 동학혁명의 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다시 기록하는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밀하게 기록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안도현 시인의 집 예천에 갔습니다. 넓은 마당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요. 한쪽에는 상추에 고추에 가지 호박이 심어져 있네요. 아직 더위가 한창인지라 거실에 들어가 시원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서재가 잘 꾸려져 있더군요. 책이 빼곡한 게 역시 문인의 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책 많은 집을 보면 부럽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해서 모아놓은 창고 같아서요. 시인의 집 앞에 흐르는 큰 개울이 내성천입니다. 최상병이 사고를 당했던 곳이죠. 차를 마시고 안 시인의 권유로 내성천에 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저 곳이라며 알려줍니다. 우린 모두 손을 모으고 안 시인의 권유로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우린 입을 닫고 흐른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한여름 장마철에는 큰 강처럼 흐른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안 시인의 예천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천 한우가 맛이 어떻고 막걸리가 또한 맛이 좋고 하는 시인의 홍보 광고가 이어져 우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역시 그것들을 시식을 했습니다. 아, 냉면도 있었어요. 예천 냉면이요. 하루를 예천에서 보내고 서울로 오는 길인데 사모님이 자꾸 뭘 싸주시네요. 우리가 마당에서 농약 안 주고 키운 것들이에요 하면서요. 얼떨결에 호박의 가지에 대파까지 마치 장을 본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딸에게 싸주듯이 보따리가 커졌습니다. 우린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를 얘기하다가 그분의 집들이 방문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서울로 가는 전봉준은 21살 나이에 등단한 안도현을 잊게 한 시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되는 이야기지요. 슬프고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그 전봉준 장군이 가마에 실려 압송되는 사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로 가는 전봉준. 안도현. 눈 내리는 망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의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무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에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몫인 그대의 칼집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세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오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춥 지나 수근거리며 봄바람을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제낄 것을 지금은 소박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데님을 홀연 풀어제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 개옵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사진 한 장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는 날을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둘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유의 척화, 척유의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김경천이라는 부하의 밀고로 전봉준은 체포되었고 그를 잡은 배신자들은 상금을 나누고 감투를 쓰게 되었다죠. 체포 당시에 난투극이 벌어지며 몽둥이에 맞아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압송되는 사진을 보면 그래서 가마를 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지만 전봉준 장군의 예리한 눈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안도현 시인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었습니다. 시가 길어서 일부 정리를 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인의 허락을 받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바 가수 김현성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서울로 가는 전봉준 함께 들었습니다. 5539님이 안녕하세요. 저도 철저한 계획형입니다. 아, 제가 어제 저 계획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맞아요. 저도예요. 때때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일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계획을 세워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흥분했죠? 네. 그런 마음에 점점 계획형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573님. 새벽 미사 참여하고 있어서요. 뒷부분만 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새벽에 미리 문자 메시지 써놓고 미사 참여 후에 띄워요. 새벽에 비가 온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성바오로 될 수도 회 그 길 성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제 보내주셨어요. 어제 좀 비가 많이 왔었죠. 저 출근길에 깜짝 놀랐는데 점심때 나가니까 또 금방 반짝해가지고 아주 그냥 햇빛이 쨍쨍하게 떴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좀 추워진다고 하던데, 제가 아침이라 꽁꽁 싸매고 나오느라 잘 몰랐는데,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며칠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긴 한데요, 주말에. 근데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옷 두둑히 챙겨 입으세요.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4015님은 신인석 빠다니엘 PD님 생일이에요 하시면서 좋은 날 10월 10일 매일매일 하늘도 예쁜 시기입니다. 가을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좋은 시기에 태어나신 빠PD님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보현 엘리사벳의 그대를 축복합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이제야 소개해드립니다. 의석 PD한테는 제가 전달했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작년에 조금 우리 빠 PD가 조금 몸이 안 좋았었어서 모든 분들이 걱정해주셨는데 이제 예, 굉장히 건강해요 지금. 예,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1573님이 신청하신 성바오로 딸 수도회 그길 듣고요. 이어서 4015님의 신청곡 신보현 엘리사벳 그대를 축복합니다. 띄워드릴게요.

로달스도브의 그 길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신보연의 그대를 축복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 갈리스토 1세가 있습니다. 로마의 노예였던 갈리스토 1세는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주인의 영향으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요. 부제품을 받은 후에는 교회 묘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전임 교황인 성 제피리노가 선종한 후에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됐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재위 기간 동안 이단에 맞서 싸우고 또 신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던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갈리스토 1세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은 성 루스티코, 성녀 포르투나타 등 15분이 계십니다. 축일인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과 성인의 전구 아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일인 분들 미리 축하해 주셔도 좋아요. 문자메시지 샵 1053 통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 그리고 유료 100원이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신청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1월 28일 여의도 공원에서 함께 달리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성공기원 평화런 열리는 거 방송 통해서 들으셨죠? 예, 신청이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단체로 신청하면 어떤 혜택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본당 분들 혹은 동호회 분들 함께 신청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신청 내일까지고요. 평화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 뜬 아침의 신곡이에요. 사랑은 듣고 올게요.

네, 무지개 뜬 아침 사랑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합니다. 오, 항상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이렇게까지 불행하여라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 참 놀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율법만을 강조한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 불행하여라, 너 멜라니아야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질책 마주하기 전에 주님의 가르침을 좀 실천해야겠다,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오늘입니다. 네, 저는 오늘 끝곡으로 자케오나무 너희는 멈추고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0: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예수의 성녀대리사 동정학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성골룸반 외방선교회 양창우 요셉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대레사 성령의 축일입니다. 오늘 대대레사 성령의 축일을 맞아가지고 오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깔멜 수녀님들 또 수도자분들 그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이 미사를 통해서 정말 받고 싶은 은혜와 은총이 있으면 마음으로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0: 용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복된 대리사를 뽑으시어 교회의 완덕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그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참된 성덕의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0: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1: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0: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1: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0: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울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1: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0: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울려라.
1: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알렐루야.
2: 알렐루야.
1: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0: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받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송소 사이에서 죽어간 저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옭아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네, 참 예수님.
1: 참 예수님.
0: 네, 반갑습니다. 그 오늘 특별히 오늘은 예수의 성녀데레사 동정학자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여 방송 미사를 봉헌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데데라사 성녀를 한국 땅에서 사랑하고 아마 전 세계 곳곳에 다 사랑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기도 생활과 완덕에 이르는 삶을 사셨던 아주 위대한 성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깔멜 수도의 계획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노력하고 애쓰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 기득권 종교인들에게 회개와 회심을 위하여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마음에 품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나 자신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독한 언어와 나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질타할 때 내 잘못을 누군가 질타하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를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어떤가, 어떤 마음을 나는 마음에 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두고 봐라 하며 앙심을 품게 되는지 아니면 그날 밤 한번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주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로 내가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처럼 독한 앙심과 원망 그리고 분노, 마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분노, 복수심 이런 것이 불타올라서 생각과 분노에 차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에게 해로운 일을 우리도 모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녹이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루트루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혼인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부부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루트루바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루트루바이 부부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부들이 서로의 장점과 그리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혼인 생활하신 지 60년이 되신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난 살아오면서 늘 내 자매가 잔소리하고 내 삶에 개입하며 아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것이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삶을 간섭한다고. 근데 막상 그 자매님이 아프시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는데 그 자매님을 되돌아보게 된 거죠. 잔소리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자매님을 되돌아본 거죠. 되돌아보니 그 자매님이 부인이 간섭이 아니라 그것이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참견도 하고 충고도 해주는데 이제 아파서 그렇게 못하니 마음이 참 아팠다고 합니다. 즉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주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또 오늘날 저희들 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높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니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집에 가시어 식사에 초대도 응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제1독서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 중의 복은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대데레사 성녀께서도 회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이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심의 가책과 건강한 죄의식을 무시한다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같이 나도 모르는 깊은 저항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잠언 3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꾸짖듯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꾸짖으신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유정 안에서 내 행동에 대하여 충고를 받았거나 양심에 걸리는 일이 생겼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말해준 그 사람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임을 귀담아 듣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셔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테레사의 정성어린 봉헌을 기꺼워하셨듯이 주님께 바치는 저희 예물도 기꺼이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전육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어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주님의 종 연미사의 제한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대데레사와 성 골룸방과 모든 성인 성녀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

0: 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0: 영광을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자매 형제 여러분,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1: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의 가족에게 천상 양식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복된 대례사를 본받아 영원토록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즐거이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네, 함께 미사 봉헌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뭐 초대해 주신 평화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골로반 외방교 선교회 소속으로 이시돌 피정이 집에 있습니다. 이시돌 피정이 집 자연순례 피정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0: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1911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풍습과 문화를 묘사한 이 책 내용에서 아이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라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가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항상 엄마나 할머니의 등 뒤에 엎인 그 모습이 서양인의 시선에서는 좀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신체적 교감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어부반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최고의 애정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15일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첫 곡으로 권성일이 부르는 요셉의 자장가 누빔점 음반에서 띄워드렸어요. 어부바, 외국은 어부바 안 하나요? 외국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 근데 우리한테는 뭐 어부바 업어주는 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왜 요즘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아기띠 두르고 키우거든요. 예, 어부바보다는 포대기 옛날에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말고 아기띠로 이렇게 앞에다가 아이를 매잖아요. 아기 보려고 보면서 이렇게 재우거나 하려고. 근데 저도 그래서 아기띠를 준비해서 이제 첫째 둘째 키울 때 막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 이거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냥 업어서 맨날 재우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아마 저 키웠을 때 쓰셨겠죠? 저랑 동생 키우면서 쓰셨던 그 포대기를 아직도 가지고 계셨고, 그때까지 저희 아이들, 손주들, 그러니까 손주들도 업어서 재우고 하셨어요. 이제는 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커서, 첫째는 뭐 저랑 키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몸무게 차이도 안 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면 엄마 업어줄게 하는데 제가 업을 수가 있어요. 저 어젠가 업어달라 그래서 한번 업었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이틀 고생했네요 정말. 하여튼 어부바, 업어주는 거는 우리 한국인이라면 다 느끼는 그런 따뜻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따뜻한 곳이 바로 그대에게 평화를이죠.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수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 듣고요. 이어서 Johnny Twelve은 I Will Pray For You 두 곡 이어드릴게요.

쌍둥이를 보면요, 생김새는 물론이고 때로는 행동이나 습관까지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깝고 인생의 오랜 시간을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금 특별한 쌍둥이가 있었어요. 1995년에 예정일보다 무려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나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카이리와 브리엘입니다. 언니 카이리는 인큐베이터에서 별탈 없이 성장했지만 동생 브리엘은요,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리엘의 청색증이 심해지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간호사는 내규를 어기고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카이리를 옮겼어요.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준 건데요. 그때부터 브리엘의 호흡과 심장 박동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결국 쌍둥이 모두 건강하게 퇴원해서 무탈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미국에서는 미숙아의 체온을 서로 나누게 하는 치료법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그 작은 손길이 전해지는 마음이 다른 아기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마와킨 밴드의 그분께서 원하는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군요.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이렇게 감싸주니까 진짜 따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체온이나 사람의 위로 만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영애님이 실디 저도 평화론 신청했어요. 주위에 함께할 사람 찾아보는데 없어서 혼자 신청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평화론 하시면서 기대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아 오늘까지예요. 맞아요. 평화론 신청이 오늘까지니까요. 나중에 해야겠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하면서 미뤄두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평화론 검색하시면. 또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날짜는 11월 28일이죠. 맞아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때 일찍부터 시원한 공기 쐬면서 같이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뛰실 분들 이때 오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꼭 신청하세요. 예쁜 세실리아님은 62세 생일 아침입니다. 주말에 아이들 와서 케이크에 생일 축하해 외식에 푸짐하게 보냈었지만 오늘이 생일이니까요. 생일 기분 내봅니다.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 신청합니다. 생일이니까 하시면서 보내주셔서요. 네, 이곡꼭 들려드려야겠죠.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티나님, 주말에 전라도 여산 순교 성지 다녀왔어요. 레지오 단원들이랑 즐거운 추억 쌓고 왔습니다. 신청곡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 좋아서 성지 순례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다. 저도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함께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다 다짐해 보면서. 근데 뭐가 많아요. 저희가 또 아나운서들이 본당에 이제 전례 부들 아니면 해설단, 전례단, 독서단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로 가을에 많아가지고 제 주말마다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성지순례 갈 시간이 없네. 혼자라도 갔다 올까 봐요. 자,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곡 지금 들려드릴게요. 17이다가 부르고요. 그리고 어여쁜 세실리아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도 함께 띄워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그리고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아빌라의 성녀 데르사가 있습니다. 스페인 아빌라에서 태어난 성녀. 어린 시절부터 수도 생활을 꿈꿨는데요. 20년 가까이 수도 생활에 정진하면서 여러 차례 신비 체험을 경험한 성녀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여러 수도원을 세웠고요. 또 가르멜 수도원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죠. 완덕의 길, 영혼의 성등 아주 유명한 저서들을 남겼고, 1970년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교회 학자로 선포된 분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아우렐리아 등 여덟 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또 그대평화 가족들도 축하 인사 함께 나눠주시고 기도로 함께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갓등중창단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듣고요. 이어서 천승재 그 이름 예수.

갓등중창단의 우리 사랑하네 하느님 사랑이어서 천승제의 그 이름 예수였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앙심을 품은 적대자들은 주님이 말실수를 하길 바라면서 질문을 퍼붓죠.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일 때가 있습니다.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더잘 알고 계시는 내 모습을 가다듬기 위해 언제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다시 한번더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랑의 날개 주님을 생각하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예수의 성녀 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옭아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연대 책임입니다. 훈련할 때 다른 훈련병의 마지막 구령에 다 같이 얼차려를 받았던 기억, 같은 생활관의 훈련병이 떠들다가 걸려서 단체로 기합받았던 기억 등등 개인의 잘못을 모두의 책임으로 가지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을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때 책임 없는 쾌락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지기는 싫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하고 싶기는 하니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겠다며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가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한 일에도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더욱이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책임한 시대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 멋대로 산 사람들의 책임을 내가 같이 져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넓고 크게 보면 무책임하게 사용했던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가 지고 있으며, 좁게 보면 무책임하게 남들을 대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쌓여 삭막해진 시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언자들이 전해준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같이 계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순전히 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까지도 남 탓,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탓, 나와 상관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 탓이요 하고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함께 져주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0: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아멘.
1: 예수의 성녀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2: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2: 없지. 대체불가 입지라니까.
1: 형국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슬슬 스웨터가 반가워지는 날씨입니다. 근데 스웨터의 무늬에도 저마다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 우리 보기들도 알고 계셨나요?

스웨터 꽈배기 무늬에는요 바다로 나간 어부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그리고 다이아몬드 무늬에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요. 추운 바다로 나가는 가족을 걱정하고 또 한 해의 수고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한 코 한 코 실을 엮으면서 누군가의 안녕과 행복을 빌었던 거죠. 스웨터에 실 한 올 한 올이 모여서 따뜻한 옷이 되듯 우리 마음

속 작은 바람들도 모여서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하루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소란 너를 공부해 이 노래로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스웨터에 뜨개 무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 무늬들이 있어요. 꽈배기 무늬도 있고 근데 이 무늬에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러네요. 꽈배기 무늬에는 우리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다이아몬드 무늬에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마음. 많이 벌어오세요 이런 마음인가. 어찌됐든 우리 하는 기도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하기를 오늘 하루가 무탈하기를 애쓴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하는 그 소박하고 다정한 마음들이 담긴 기도가 있잖아요. 스웨터의 뜨개 디자인에도 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겨울에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7409님, 아침에 대구 온도가 8도. 와, 몹시 춥네요. 오늘 대대레사, 아벨라의 성녀 대레사 축일인 병원 원목과 정대레사님과 친척 송대레사님 외에 모든 자매님들, 수녀님들 축일 축하드립니다. 대레사 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진짜 큰 축일 날이네요. 자, 이렇게 대레사, 주변에 대레사 세례명 쓰시는 분들, 축하해드릴 분들 계시면 복디의 목소리를 빌려가세요. 복디가 큰 목소리로 축하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전화 꼭 받으셔서 혹시 그쪽에서 어떤 라디오 즐겨 듣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청취 고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저희가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특별한 선물도 있고 선물 자체도 좀 많거든요. 여러분들 전화 받으신 분들 후기 남겨주시고 또 틈틈이 복디에게 좋은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결심들이 있죠. 오늘은 이걸 꼭 해낼 거야. 오늘은 이걸 마치고 말 거야. 오늘은 누군가에게 다정할 거야. 이런 나만의 다짐 있으면 다 힘내볼 진이에서 같이 외쳐봐요. 말로 뱉으면 꼭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다짐과 함께 여러분들을 부스트업 시켜줄 다짐송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그리고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궁금한 직업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막연하게 꿈만 꾸었던 그 일을 현실로 이뤄낸 분을 모시겠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던 청년이 이제는 자신의 글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가 됐는데요. 그 막연하게 품었던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냈을지 캘리그라피 작가 글씨당 김소영님과 직업주의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부까지 9시까지 저희와 쭉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입니다. 부지런히 보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남들한테 자랑도 해주세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중앙회 빅토스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 낮게 출발했는데요. 강원 영서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 1.4도 보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3도, 대구 7.9도, 광주 9.6도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 춘천

19도, 대전과 광주는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주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 서해안, 강원 산간 지역과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공기가 서늘하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이맘때면 옷장에서 두툼한 외투 꺼내고 따뜻한 이불도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의 친구 반려동물들은 어떨까요? 산책 나가자고 신나게 꼬리를 흔들다가도 아, 이 친구들 추운데 괜찮을까라고 한 번 더 살피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반려동물, 뭐 반려견, 반려묘 말은 통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디가 가장 신날 반려동물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함께 살면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좋고요.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고마웠던 순간도 좋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못 키운 이야기. 어떤 강아지, 어떤 고양이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다 좋아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노래는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죠? 화사 so cute.

자, 여러분들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살면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니면 우리 반려동물에게 고마웠던 순간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도 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도경수의 팝콘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한 사람이 벤치 위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걸까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누군가 강아지를 버리고 간 건 아닌지 걱정하던 그때 한 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알고 보니 강아지는 할머니의

반려견이었죠. 동물병원에서 발톱을 깎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강아지가 좀처럼 걷지 않자 병원에서 받은 비닐봉지에 강아지를 담아서 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 된 이 사람은 강아지를 대신 안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연을 SNS에 올리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할머니에게 강아지 유모차를 선물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긴 거죠. 뜻밖의 선물을 받은 할머니는요,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짠 참기름까지 건넸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이어진 마음들이 세상을 조금씩 다정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에 오늘도 마음의 온도를 1도쯤 올려봅니다.

SNS에서 이 사진 보셨나요? 동물병원 봉지에 들어있는 인형처럼 예쁘고 뽀얀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엄살 부린다고 걷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 안고 걸을까 하다가 이 할머니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봉지에 넣어두는 거였는데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은 이게 혹시나 이 이쁜 아이를 누가 버린 걸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 사연을 SNS에서 보고 강아지 유모차를 선물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따뜻하다 하면서 아침부터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 있으시죠? 키우고 싶었지만 못 키웠던 이야기도 좋고요. 과거에 함께했던 그리운 나의 강아지 이야기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아이유가 부르는 마음을 드려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복디들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먼저 복디부터 시작할까요? 복디는 집에 13살 된 별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하얀색 강아지예요. 털뭉탱이에요. 몸무게는 꽤나 나가요. 한 6kg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13살, 14살, 이제 다음 달이면 14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기력이 예전만큼은 못 돼요. 근데도 동안이어가지고 강아지가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거죠. 항상 이맘때면 아니지 이거보다 조금 이르게 복디가 라디오 시작할 때 저희 아빠랑 항상 산책을 나갑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저 닮아서 기차 화통 삶아서 먹은 것처럼 크고요. 진짜 크고요. 그래서 사람 갑자기 지를 때가 많아서 사람들도 깜짝 놀랄 때 있고 막 새들도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약간 고양이 같은 성격이거든요.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는 막 사람 껌딱지처럼 주인 껌딱지처럼 막 붙어다니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저희 집 강아지는 약간 고양이여서 막 제가 가면 한 30초 너무 반가워해요. 막 왜 이제 왔냐면서 막 반가워하다가 30초 뒤에면 자기 각자 자기 일 해요. 막 소파 위에 혼자 올라가서 앉아있는다. 그런 것도 너무 고양이 같지 않아요? 높은 소파 위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망을 해요. 이렇게 싹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이런 걸 본다거나 혼자 잔다거나. 며칠 전에는 엄마가 늙은 호박을 집에 사놨는데 그 늙은 호박을 베고 누워가지고 혼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영상을 아빠가 보내주기도 했고요. 별이 자랑을 너무 많이 했네. 너무 귀엽거든요. 제가 그 K에서 새벽 뉴스 할 때부터 함께 자랐는데 그래서 우리 별이도 시간표가 새벽 뉴스 조근 자예요. 그래서 한 4시, 5시 이때 되면 깨요. 그리고 일찍 자요. 9시 뉴스 하기 전에 자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바깥에서 제작진이 강아지가 동안이 있어요? 콩깍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동안이에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 13살 같이 안 보여요. 뽀얗고 얼굴이 동그랗고 이렇게 눈도 동글동글하고 그래가지고 동안이 있습니다. 계속 안 믿네. 동안 맞다니까. 0980님 우리 집 강아지는요 산책할 때 예뻐

예쁜 아가씨나 아줌마를 만나면 몰라도 아 만나면 몰라도 먼저 가서 꼬리 흔들며 인사해요. 예쁘지 않으면 그냥 패스. 이런 강아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막 강아지가 막 너무 막 언제 도둑 절대 못 지켜. 막 처음 봤는데 낯선 사람인데도 너무 살갑게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성격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예쁜 젊은 아가씨한테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젊은 건 아니지만 젊은 아가씨한테만 간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가는데 예쁜 아가씨 아줌마들 만나면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애교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남편의 그 싱글 남자친구들이 남사친들이 강아지 좀 빌려달라고 나도 같이 산책 좀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796님 12년 키운 고양이 잘못 문단속해서 하루 잃어버렸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으로 찾고 울고 불고 내 새끼 소중해요. 그렇죠. 고양이들은 나가는 습성이 있죠. 바깥에 자유인이지. 자유묘지. 자유묘. 자유를 찾아서 가끔 잘 떠나잖아요. 근데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죠? 8766님. 반려견 3마리를 키웠는데요. 2달 전에 아파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과 아프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 보면 마음이 울컥하네요. 주주야,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보고 싶다. 이 이별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있지만 강아지한테도 있잖아요. 이게 저도 항상 이 대비를 해야지. 우리 집 강아지가 언젠가는 내 곁을 먼저 떠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막 너무 슬프고 이걸 내가 과연 이 떠났을 때 내가 그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속상하겠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9님, 우리 집 반려견 코코 4살인데 코코는 산책을 하면 지쳐요. 밥을 주기 시작하면 허겁지겁 꼬리를 치고 밥을 재빨리 먹네요. 그리고 물통이나 자기 물건을 안 주면 짖어요. 3살, 4살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미운 4살이라는 사람들한테도 미운 4살이라고 하는데 3살, 4살 되면 막 에너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2살에서 4살 사이에 제가 혹시라도 혼자 두고 나가면 아주 그냥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살 때 키웠어가지고 제가 한번 강아지를 안고 울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안이 엉망인 거지. 근데 얘는 나 기다리느라고 그런 건데 뭐 어떡하겠어 하면서 강아지 안고 운 적이 있어요. 7379님, 우리 집 강아지는 말티풀 에미입니다. 지금 혼자서 행여와 들으며 간식을 먹고 있을 거예요. 출근에 조용히 SPBC 라디오 들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라디오 듣고 있을 레미에게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 여기서 장난쳐도 돼요? 산책 갈까? 얘들아 산책 갈까? 고구마? 고구마? 2242님 야옹이 하루는 화분을 엎어서 난장판을 만들어놔서 혼냈는데 다음날 집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보통 가출 안 했는데 말이죠. 어서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5063님 애기 육아 10년 차예요. 결혼 전부터 가족이었던 소미와 함께 생활하고 지난해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했는데 약 6개를 먹으면서 2년 가까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 중 아플 때도 힘들 때마다 힘이 돼주는 소미에게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하자고 꼭 말하고 싶어요. 저희 딸과 함께 기어다닌 지도 엊그제 같은데 우리 딸도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산책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잘 걸을 수 있을 때 1일 인산책 많이 하고 싶어요. 소마 사랑해. 와, 아이와 강아지 같이 키우는 집 보면 너무 부럽던데. 너무 막 사랑스럽잖아요. 특히 막 같이 기어다니고, 막 강아지가 옆에서 지켜주고, 갓난애기들 지켜주고, 막 이런 장면 보면은 막, 물론 되게 위험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그런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위험하지만 그 그림은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5032님, 충무로에서 예약하고 갓 태어난 녀석 분양받았어요. 귀엽고 작은 암컷이랬는데

때 커가면서 크고 귀여운 수컷이 됐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도 다섯 마리 중 귀여움 담당 루루예요. 그치. 막 미니 비숑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냥 비숑보다 더 커지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귀엽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반려동물 이야기는 진짜 끝도 없어. 끝내고 싶지 않아. 8441님, 저희 집에는 9마리 반려묘가 있는데요. 고양이 특징이 진짜 잘 숨어요. 온 집안을 다 수색하게 하죠.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는지.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던 종이 가방 안에서, 싱크대 서랍장 안에서, 냉장고와 벽틈 사이 좁은 공간 등등이요. 처음에는 집에서 탈출한 줄 알고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시는 고양이 탐정분도 부를 뻔했답니다. 이런 직업이 있어요? 고양이 탐정? 언제 한번 우리 직업주의보에서 불러야 되겠네. 고양이 탐정. 7654님, 한 마리 이름은 뽀삐고 저희 어머니가 절 일부러 혼내키려는 흉내를 내면 저의 옆에 와서 어머니를 향해 짖곤 해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샤니인데요. 손하면 손 주고 덩치는 있지만 발라당도 잘하고 아들이랍니다. 마지막은 막내 사모인데 4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서 누군가 8마리를 버리고 갔는데 막내 사모만 4년째 함께하고 있고 이름은 백구예요. 그렇게 저는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 우리 엄마도 맨날 막 저 이렇게 장난으로 때리는 것처럼 H 막 이러면은 우리 집 강아지가 막 엄마를 막 왕왕왕왕 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7654님도 선물 드립니다. 4897님, 오! 저희 집 반려동물은요, 어항 속 구피들이에요. 구피. 물고기. 좀 많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강아지 키우자고 했는데, 아이 새 키우면서 강아지까지 자신이 없어서 물고기로 합의를 봤었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제가 돌보기에 좀 수월해요. 20년 넘게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생로병사를 겪으며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반려동물은 또 특이하니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7님까지 선물 챙겨주세요. 선물 받으실 8766님, 5063님, 7654님, 5032님, 4897님께서는 성함과 주소를 샵1053으로 한 번만 더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타로의 사랑에 빠진 딸기 듣고 다 힘내볼 진리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겠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짐송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들어볼게요. 2373님. 오늘 하루는 교황님을 위한 마음의 기도와 묵주기도 20단 드리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황님 수술하셨다는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같이 회복하셨으면 빨리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모아주고 계신데요. 2373님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해 주셨고요. 21289님 오늘의 다짐을 보내면서 힐링송 남겨요. 평일 미사 참례하고 집에 와서 쉬려고요. 어제 병원에서 검사로 힘들었나 봐요. 지치고 힘이 들어서 오늘 충전의 시간 보내야겠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진도 빠지고 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충전, 풀충전 하시기를 복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계속 여러분들의 다짐과 마음속 외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오늘의 지인이 뽑아서 선물도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조용필 바운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더 챙겨왔어요. Discover Your Youthful Cell ICD 인셀덤에서 메이크업 제품을 하루에 10분씩 선물로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행복을 여는 아침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전화 받으신 보기들은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903님.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도 정신없이 일하는다.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하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회사는 잘 돌아간다. 라고. 이거 꼭 염두에 두세요. 정말. 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도와주는 사람 있고요. 아, 슬피. 우리 슬디도 진짜 일 중독이거든요. 정말로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조금만 쉬엄쉬엄 하세요. 나를 너무 갉아먹지 마세요. 내가 지치면 번아웃 오고, 번아웃 오면은 결국엔 또 능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 잘 지키면서, 에너지 잘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9790님, 일기예보 보기 오늘의 다짐입니다. 어제 안 보고 겉옷 안 입고 나왔다가 오돌오돌 떨었거든요. 크, 이거... 복디도 월요일 날이었나? 그 광주, 그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야외 행사인지 모르고 겉옷을 안 챙기고 갔다가 정말 오돌오돌오돌 떨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날씨 진짜 들쑥날쑥하잖아요. 겉옷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은 항상 챙겨서 다니자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진이 뽑아볼게요. 2373님, 1289님, 2903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이무진 청춘 만화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 홍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7: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8: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0: 세계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3: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7: 볼!
8: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6: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9: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0: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TK
1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11: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7408님 스웨터를 뜰 때 한 코 한 코 정성 들이듯 매일 아침 보기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디와 제작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라고 따뜻한 문자 남겨주셨고요. 이사구 하나님께서는 아내분이랑 첫째 그리고 장모님이 조금 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셨대요. 새벽에 일어나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둘째 어린이집 등원 준비 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 하루도 무사히. 어머나 센스 있는 남편분. 자유부인을 허락하셨군요. 크, 일본에서? 너무 좋겠다. 여행 가고 싶다. 1104님 10월 말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검사를 위해 아침 일찍 대학병원 가는 중이에요. 결과를 되돌릴 순 없겠지만 모든 과정이 무탈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복디가 같이 기도할게요. 수술도 잘 되고 금방 회복하시기를 복디가 응원합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화런이 있습니다. 11월 2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참가 접수가 오늘까지라네요. 달리기로 평화를 잇는 피스러너가 되고 싶으면 지금 검색창에 평화런 검색하시고 신청하세요. 복디도 같이.

0: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귀뚜라미 냉난방기술연구소,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에르, 한국비드랩,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강원특별자치도청, 모빌코리아 윤활유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진우, 엉뚱한 상상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저도 오늘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준비하면서 커피 내리면서 오늘 캐롤을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쩜 또 마침 복작복작해서 창밖을 봐 눈이 와 그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이 노래 너무 신나지 않아요? 창밖을 봤는데 눈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깜짝 놀랐을까요? 무서울까요? 우리 보기

이들은 어떤 엉뚱한 상상을 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갑자기 회사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자자자 여러분 재택근무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는 상상? 안 돼, 이런 상상 안 돼. 난 벌써 회사에 나왔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너도 얼른 회사 가세요. 안 돼, 나 배 아파서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상? 그럼 몇 살이야? 한창 이쁠 때겠구만. 엉뚱한 상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껏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눈 감았다 떴는데 크리스마스야. 아니면 바깥에 눈이 내려. 아니면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아니면 로또에 맞았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 여러분들의 바람이 담겨있을 그 엉뚱한 상상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재미난 상상 있으면 복디가 선물도 마구마구 쏠게요. 자, 진우 엉뚱한 상상 듣고 오겠습니다.

0: 복작복작 진우 엉뚱한 상상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엉뚱한 상상을 하고 계신지 지금 문자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아 너무 귀엽고 막 상상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재미난 문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디가 다른 문자 읽는 동안도 샵1053으로 여러분들의 상상 이뤄졌으면 하는 상상 아니면 엉뚱한 상상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자 9790님 문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왜 결혼해 있는 거죠? 20년 전으로 돌려줘요. 아 귀엽다. 아 눈을 감았다 떴는데도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도 지금 상황이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아이 좋으면서 4535님 아이 눈 감았다 떴는데 갑자기 웹 예능에 섭외되는 상상을 하기는 하는데요. 라고 그래서요. 아니 결론을 지어주세요. 하는데요. 하면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4535님께 선물 드리고요. 이사구 하나님 엉뚱한 상상할 시간 없어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내서요. 그 정도로 바쁘세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라도 잠깐 뭐 상상하는데 몇 분 걸리나? 잠깐만 상상해보면은 재밌잖아요. 복지처럼요. 오유구 하나님 엉뚱한 상상 아니고요. 진짜 지금 자유로에 벚꽃이 폈대요. 이게 뭐야? 어머 진짜로?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고양시 자유로에 벚나무에 벚꽃이 이건 심각하다. 이거는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지. 심각한 현실이네요.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아니 벚꽃 에? 에? 이게 무슨 일이야? 10월 15일에 벚꽃이 폈다고요? 문제다. 문제야. 진짜로.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환경 보호해야 돼요. 아니 꽃들이 나무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예쁘긴 한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어머나 세상에나. 가을에 폈다니. 3368님. 창밖을 봐. 눈을 떴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둘째 날인 아침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노이 둘러보고 장기자랑에서 천생연분 불러서 1등 선물로 받는 상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신혼여행이다 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떠나실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끝내지 마세요. 가세요. 자 4478님 행여와에 당첨되는 상상합니다. 상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4478님 7703님 자라를 타고 용궁에 놀러가요. 갑자기 수영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엉뚱한가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자라를 타는 용궁에 가는 거는 아, 잘 모르겠지만 수영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 얼른 끊으세요. 8795님 1년 전으로 돌려줘요. 우리 부장님이 바뀌었는데 아무리 봐도 전이 나은 것 같아요. 역시 구간이 명관이라고요. 어머나 구간이 명관 이거 되게 뼈 있는 얘기예요. 듣고 계시죠 부장님들. 0321님 눈 감았다 뜨면 아무도 모르는 잘나가는 직장인 웹소설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회사 가기 싫은데 통장 든든 펜층 든든하니까 내 펜 생각하면서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눈을 딱 떴는데 통장이 가득 채워져 있어. 얼마나 행복할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7님의 문자에 동의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허리가 한 줌 되는 날씬이네요. 아 이게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 눈을 딱 떴는데 막 몸매가 2242님 사람이 태어나며 살며 엉뚱한 상상 안 하고 사는 사람 없겠죠? 저는 출가하려 했는데 50살 이상은 안 된다 해서 포기한 적이 이슈.
1: 오 출가? 출가?
0: 스님? 역시 종교 대통합 가톨릭 평화방송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종교 대통합. 자, 저희는 가리지 않아요. 어떤 종교든 환영합니다. 출가하려고 하셨던 이기사님도 환영하고요. 뭐 어떤 종교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장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자, 세 분께 드릴게요. 4535님, 0321님, 4897님 선물 드립니다. 샵 1053으로 한 번만 더 성함이랑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고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로 돌아올게요.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 주의보. 이 시간에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자신만의 글씨체까지 만들어낸 캘리그라피 작가님이십니다. 이 막연했던 꿈을 현실로 이뤄내신 분이기도 한데요. 글씨를 쓰는 사람에서 글씨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글씨당 김소영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피 작가 김소영입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우, 많이 바쁘신데 이른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1: 아, 아니요. 진짜. 네. 원래 새벽 5시에 일어나요.
0: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1: 아,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져가지고. 그래서 아, 굉장히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0: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이면은 평소에는 뭐 하고 계실 시간이세요?
1: 이제 커피를 일단 내려 마시고 갈아가지고 진짜 막 저울 재서 이렇게 되게 딱 커피
0: 진지하게.
1: 취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커피부터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러 가요.
0: 오~ 네. 아침을 되게 알차게 보내시는 네. 편이시네요.
1: 아침에가 이제 제일 한가해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그리고 출근하거든요.
0: 아, 출근이랑 하면 네.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가시는
1: 네,
0: 건가요?
1: 네, 맞아요. 제 작업실로 출근을 해요.
0: 오, 사실 네. 프리랜서처럼 활동을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도 이렇게 뭐 9-6 이런 저 직장인처럼 꼬박꼬박 네. 시간을 지켜서 나가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8시쯤에 출근을 해요.
0: 허? 그렇게 루틴을 지키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1: 할 게 없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네. 운동하고 그러면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또 일찍 일어나고.
0: 오, 엄청 그 새나라의 어른이처럼 규칙적인.
1: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루틴이 된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글씨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1: 네.
0: 김소영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글씨로 세상과 소통하는 분이셨는지 뭔가 19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아, 네, 맞아요. 저는 이제 19살 때 그 고졸 사원으로 LG 디스플레이라고 파주에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7년 정도 상교대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사내대학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글씨도 처음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0: 네. 거기서 글씨를 배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네. 글씨가 어떤 건가요?
1: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붓글씨인데 제가 브랜드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사내대학에서. 근데 그때 이제 수업시간에 뭐 이런 붓글씨를 쓰는 시간이 짧게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막 자주 가던 갈비집 이름이 붓글씨로 돼 있었거든요.
0: 네네네네.
1: 근데 저런 거를 만드는 거구나. 너무 멋있다. 네. 신기하다 해가지고 막 그 글씨를 간판 글씨를 막 따라서 써보고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0: 네.
1: 저기 막 그러고서부터 간판 붓글씨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 막 똑같이 따라서 막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막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또 그때도 이렇게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같이 이제 라인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그 엽서 같은 거에다가 막 예쁜 글씨를 써줘서 이렇게 선물을 했었어요.
0: 네네.
1: 다 힘드니까 막 밤에 일하고 그러니까 뭐 응원하는 글 같은 거 뭐 잘했고 잘하고 있고 뭐 잘할 거야 뭐 오늘도 수고했어 뭐 이런 네. 거를 이렇게 예쁘게 써서 주니까 뭐 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1: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제가 또 보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쓰고 싶다. 더 예쁘게 써주고 싶다. 이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엽서 이제 글씨 쓰고 이제 이런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글씨가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뭐 5m, 6m에도 쓰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엽서에 이제 약간 응원 글씨 같은 거 이렇게 배우고 간판 글씨 같은 거에 호기심이 생겨서 시작을 했었어요.
0: 원래 손재주가 좀 좋으신 편이신가 봐요.
1: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뭐 미아부장 이런 거 하고 운동회 이제 요즘에는 운동회 안 하죠.
0: 네,
1: 운동회 운동회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응원 글씨 쓰고 네. 그런 게 이제 제 역할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0: 손재주도 좋고 약간 미감도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냥 그냥 잠깐 수업 들은 걸로 이렇게 업을 삼으실 정도로.
1: 그러게요. 아, 그 말하다 보니까
0: 네.
1: 너무 근데 좀 재수없지 않나요? 그렇게. 아, 근데 뭐 그런 뭐 그건 아니긴 한데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질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호기심을 갖고 막 이렇게 집중했을 때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잘하지 않았나.
0: 와. 그때 그 사내대학 하시고 그런 레슨 들으실 때 그때 당시에 원래 소영님의 꿈은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저는
0: 어렸을 때 꿈.
1: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꿈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왜 꿈이라는 게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건데 네. 사실 뭐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는요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취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많이 배워보고 내가 뭘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취향이 생기고
0: 네.
1: 취향에서 이제 어떤 내가 되고 싶다가 나오는데
0: 네.
1: 사실 그게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0: 그쵸.
1: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0: 맞아요.
1: 취향을 만든다. 내 취향이 생긴다라는 게.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19살 때 일을 하면서 그래도 대기업이었고 제가 저를 벌어 먹일 수 있고
0: 네.
1: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내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돈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캘리그라피도 배울 수 있는
0: 네.
1: 이제 그런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0: 네.
1: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배워도 보고 내가 뭐 먹어도 보고 아 내가 이걸 좋아하네 내가 이걸 잘하네 캘리그라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일러스트 뭐 이런 거 뭐 안 배운 게 없었어요. 자격증을 막 12개를 땄었어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3교대를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압축적으로 제가 저 자신을 그렇게 어릴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20살이 넘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배워보니까 아 커피는 안 되겠다. 형편없네. 도저히 내가 내린 커피를 누구한테 팔 수는 없겠다. 돈 주고는 못 먹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무에 뭐 페인트 칠하는 거 마감이 안 된다. 아 이거 이런 거 남한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아, 줄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 근데 내가 이 글씨를 쓰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0: 네.
1: 남들이 이걸 받았을 때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0: 네.
1: 보람을 느끼고 아 왜 DJ 하시면서도 왜
0: 네.
1: 되게 청취자분들이랑 막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쁨을 느끼시잖아요.
0: 네.
1: 저도 이제 거기서 기쁨을 느끼니까 내가 이게 막 엄청 큰 돈이 안 돼도
0: 네.
1: 이걸 하면서 살고 싶다. 글씨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점 이제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거든요.

0: 그 몇 년 만에 퇴사를 결정하신 거예요?
1: 제가 19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품질보증계 검사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네. 26살 때 퇴사를 했어요.
0: 오.
1: 그래서 이제 돈도 조금 모았고
0: 네.
1: 그 당시에 뭐 전문대지만 학교도 나왔고 네. 이제 내가 이 글씨를 쓰면서 아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돈은 못 벌겠죠. 당연히 네. 그 당시에 내가 뭐 나 이런 작가가 될 거야. 아, 네. 나 뭐가 될 거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19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0: 네.
1: 어떻게 되더라도 한 번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각오로 퇴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0: 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1: 정말 안락한 울타리에서 이제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진짜 안정적인 직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처음에 이제 부모님도 제발 왜 그러냐, 제발 정신 차려라, 너 왜 그러냐 연락도 막 끊겼었어요. 부모님이랑 너무 철이 없다. 아 근데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딱 그만두고 그냥 강원도로 내려간 거예요.
0: 그 중간에 아씨 그만 괜히 그만뒀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1: 했죠. 바로 했어요. 거의 몇 달 거의 바로 했어요. 이제 진짜 왜냐면 그 몇백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0: 네.
1: 이 글씨 쓴다고 뭐 돈이 벌리겠어요? 뭐
0: 하루는 안 벌리겠죠.
1: 안 벌려요. 네. 안 벌리고 진짜 뭐 쌀도 없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쌀 으들어 막 가고 막 그 진짜 뭐 심각했어요.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진짜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건데
0: 네.
1: 막 길에 나가서 막 글씨도 쓰고 막 학교 다니면서 이 수업 계획서라고 하죠.
0: 네,
1: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막 무작정 넣고 다녔어요. 그래 그랬더니 중학교
0: 네.
1: 방과후 수업 뭐 문화원 뭐 이제 이 캘리그라피 과목이 없던
0: 네.
1: 그런 기관들에서
0: 네.
1: 다행히
0: 수업을
1: 받아주신 거예요. 처음에 무슨 사람을 모아 오래요. 일단 10명을 모아와라.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모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진짜 길 가다가 이거 캘리그라피 배워보실래요? 여기 수강하는데 시에서 하는데 싸요 막 이러면서 아 진짜 그렇게 처음에 수강생을 모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최고 인기 강좌가 된 거예요.
0: 세상에나 세상에나.
1: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반을 두 개를 만들고 막 이러면서
0: 네.
1: 수업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정말 그때 생각하면 겁도 없었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르칠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히 제가 배우러 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0: 와.
1: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뭐 했거든요.
0: 네.
1: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나?
0: 아니요. 아니 전 지금 흘린 듯이 듣고 있는데. 아니 캘리그라피 말고도 뭐 말씀하시는 일 좀 하세요.
1: 아, 저요? 말을 너무 아니, 잘하시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이거 좀
1: 보고라 그랬는데 그냥
0: 뭔가 어머 너무 네. 재밌네.
1: 아,
0: 너무 재밌어. 막연하게 좋아하는 거랑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1: 네네.
0: 글씨 쓰는 일, 내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퇴사를 아 이건 진짜
1: 네네.
0: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고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 뭐 죽이든 밥이든 해야겠다 싶은 거.
1: 아 진짜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0: 네.
1: 아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0: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1: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제가 정말 쳇바퀴 돌아가듯이 7년을 진짜 부지런히 살았어요. 근데 말이 7년이지 진짜 힘들거든요.
0: 그쵸.
1: 그리고 상교대 뭐 안 해보셨겠죠. 당연히 이렇게 고우시고 하는데. 이게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0: 네.
1: 3시에 퇴근해요. 그거를 7일을 하고
0: 네.
1: 3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고
0: 어머나.
1: 그 또 7일하고 또 쉬고 이제 11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이제
0: 새벽에
1: 이제 퇴근하는데
0: 네.
1: 이제 어떤 날에는 딱 퇴근을 하는데 해가 딱 뜨는 거예요.
0: 네.
1: 뭔가 그때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0: 생일 파티를 해도 모자라.
1: 파티를 해도 모자란데
0: 빨리 가서 자야 되니까
1: 자야 되고 막 해 뜨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0: 네.
1: 이제 좀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
0: 네.
1: 그래가지고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엄청 사소한 계기지만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이 글씨를 그 당시에 열심히 배우고 있었으니까 이거 내가 보람되게 내가 글씨 쓰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0: 네.
1: 한 번은. 진짜 그게 꿈이었다면 그거 같아요. 내가 처음 생긴 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글씨 쓰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퇴사한 거예요.
0: 아니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감동이 있어요. 말하는 직업도 한번 해보세요.
1: 아 그래요? 근데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0: 그죠?
1: 근데

0: 저는 말하면 깬다던데.
1: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0: 아, 아, 네, 감사합니다.
1: 자, 2037님께서, 와, 캘리그라피 김수영 작가님. 저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글씨 예술에 다루는 사람. 아, 글씨 예술을 다루는 사람. 마법같이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 소영님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소영님께 궁금한 점, 응원의 메시지 있으시면 샵1053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소영님께서 패기구의 나나나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네. 좋아하시나 봐요.
2: 진짜 좋아요.
1: 오, 네. 평소에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2: 운전할 때 많이 듣고 네, 너무 저 패기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엄청 동경하고 되게 세계적인 DJ인데 네. 되게 세련되고 네. 너무 멋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서 신나게 좀 시작하고 싶어서
1: 저한테는 네. 소영님도 지금 되게 멋있어 보여요.
2: 감사합니다.
1: 자, 이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아까 전에 우리 라붐의 상상 더하기 풀 버전으로 못 들었잖아요. 패기구의 나나나, 나나나는 풀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패기구 나나나 함께 드릴게요.

0: 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캘리그라피 작가 글씨당 김소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패기구의 나나나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써주셨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죠? 자, 우리 작가님의 마이크를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어, 자, 네, 여기다가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네. 방송을 해야 되니까
1: 네.
0: 네. 작가님, 와, 이 몇 차? 3분 51초 동안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타이틀을 너무 멋있게 써주셨어요. 아, 네. 감사드려요.
2: 아, 제가 영광이네요. 이거 너무... 쓰면서 너무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약간 붓의 힘이 약간 더 들어가요.
0: 아니 그냥 되게 주저함 없이 슥슥슥슥 막 이렇게 쓰시는데 근데 비율이나 여백이나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시고 쭉쭉쭉쭉 쓰는데 너무 딱 맞고 아~ 너무 멋있어요.
2: 아,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또 바로 이제 되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그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라는 이 문장을 되게 많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죠.
0: 오, 네. 그래요?
2: 그럼요.
0: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소영님 진짜 바쁘시잖아요. 어제 제가 그 작가님께 들은 저희 방송 작가님께 들었는데
2: 네.
0: 되게 유명한 분을 만나 뵙고 오셨다고.
2: 아, 어제 뵌 건 아닌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0: 누구죠?
2: 그 톰 크루즈 배우님 진짜 만나고 왔거든요.
0: 어땠어요?
2: 아, 지금 말하면서도 막 진짜 심장이 갑자기 막 미션 임파서블 진짜 와, 근데 진짜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진짜 저 어릴 때 막 진짜 할리우드 지금도 진짜 할리우드
0: 세계적인 배우잖아요.
2: 세계적인 스타고 그분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퍼포먼스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공연을 보여드리고 이제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지금 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방금 이제 그 이제 영상이랑 올리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막 기립박수 쳐주시고 막 진짜
0: 네.
2: 막 어메이징 뭐 난리가 난 거야. 진짜 그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진짜 헐리우드 배우가 막 너무 막 흥분하시면서 솔직히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네.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또 막 심장 너무 뛰어가지고 네. 감사하다고 막 하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막 공연 뭐 조명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0: 코멘트도 해주셨구나.
2: 코멘트도 해주시고 뭐 아 미국은 갔냐 뭐 미국에서 해봤냐 뭐 막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 정말 도움될 만한 네. 그런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0: 어때요? 네. 그런 세계적인 배우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기까지의 우리 소영님의 여정이 길었을 거 아니에요.
2: 그러게요.
0: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집에 돌아오면서.
2: 진짜 집에 돌아가면서 그때 비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일이 이제 어떤 내 숙명이구나. 이제 이게 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0: 네.
2: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해야겠다.
0: 단순히 돈을 버는 네, 그런 수단이 아니라 네,
2: 그걸 떠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당연히 돈도 벌려야겠지만
0: 네.
2: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일 자체가 그냥 나인 것 같은 느낌? 네, 왜 사람이 막 아, 나 이제 직업 바꿔야겠다. 나 이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미국 가시기 전에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2: 그러게요. 아, 못 올 뻔했는데. 아, 근데 진짜 저도 여기 이런 라디오 이런 데 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너무 재밌네요. 네.
0: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희 청취자분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막 홀린 듯이 듣고 있습니다. 숲길님께서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씻는 걸 미루고 듣고 계신데요. 이야기 진짜 재밌으세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강의하세요.
2: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0: 032 하나님께서도 네. 천생 이야기꾼이신데요. 웃다 울다 하며 듣고 있어요. 오늘의 작가님이 퇴사하던 날로 돌아가면 26살 퇴사를 하고 나오는 그날 작가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궁금하대요.
2: 와, 근데 나 저 문장 보는데 왜 소름 끼치고 눈물 날 것 같지? 왜냐면은 진짜 그때 딱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0: 네.
2: 사실 제가 진짜 아까도 얘기했

0: 했지만 진짜 죽을 각오로 퇴사를 한 거예요. 왜냐면 네.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뭐 그 안락한 데에서 나가서 네. 그 제가 있던 마을이 있어요. 네. 정다운 마을이에요, 이름이.
1: 이름도 정다운.
0: 이름이 정다운 되게 잔인하게 정다운 마을이. 아 그래서 그 정다운 마을을 나가서 내가 정답게 살 수 있을까? 진짜 걱정하고 주변에 그 친구들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막
1: 가지 말라고.
0: 가지 마. 너 나가면 죽어. 아니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1: 그 특히 또 사회생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쭉 했던 일이
0: 그러니까요.
1: 그거밖에 네, 없잖아요.
0: 그거밖에 없고 나가서 무슨 뭐 커피도 안 될 것 같고 뭐 도저히 안 되는데 나가야 되니까. 왜냐면 네. 전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겁도 많고 불안하고 진짜 막 힘들었거든요. 나올 네. 때. 근데 제가 만약에 미래에서 지금 과거로 가서 네. 막 한마디 해줄 수 있다? 네. 이러면은 진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걱정할 필요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너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그냥 네 마음 편한 게 결국에는 답이라고. 왜냐면 이 생각 저 생각 해봐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망하든 내가 굶어 죽든 내 마음 편한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1: 후회보다 미련이 더 무서운 거래요.
0: 오 명언이다. 오, 진짜 명언이다. 그 말. 차라리 진짜. 네. 그러니까요.
1: 네. 후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미련 있는 미련을 남기지는 말자라는 거를 한번 항상 전 새기면서 생각을 하는데 딱 소영님의 그 걸음 걸음이 그런 것 같다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0: 미련은 없어요. 진짜 그러네요.
1: 2670님 노래 나오는 동안 검색을 했는데 와우 멋져요. 목소리는 보이시한데 엄청 여성스럽고 예쁜 여성이시네요. 제 심장이 왜 뛰죠? 저는 40대 후반에 일하는 주부입니다. 저도 켈리의 한 획을 긋고 싶은 꿈이 있어요. 늦은 나이지만 저도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40대 후반에 일하는 주부도 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충분히 할 수 있죠. 너무 뭐 좋죠.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좀 어린 편이고 네. 글씨 쓰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세요. 다들 제가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금 이 씬에서는 제가 제일 어린 편이거든요. 40대 후반 어려요. 가면 애기예요. 아 진짜 애기고 40대 후반이면 요즘에는 그 뭐 아줌마로 쳐주지도 않아요.
1: 애기예요.
0: 애기예요.
1: 애기,
0: 그래서 그냥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련 갖지 않게 그냥 하고 싶다 하세요. 일단 붓부터 잡으세요.
1: 잡으세요.
0: 네. 그리고 켈리의 환획을 긋고 싶다? 환획 그세요. 획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획 연습하고 한 글자 쓰고 두 글자 쓰고 문장 쓰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이제 어떤 붓글씨를 쓸 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한 해 긋다가 그만둬요. 네. 왜냐면 이게 끈기예요.
1: 아, 엉덩이씨니까.
0: 엉덩이에요.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게 사실 되게 지루한 일이에요.
1: 그쵸, 그쵸. 또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0: 네.
1: 이것도.
0: 근데 시작하고 싶어요? 시작하세요. 네. 망설일 이유는 없어요, 사실. 네. 내가 뭐 시간이 없어요? 시간 다 낼 수 있고 그냥 책상에 종이 하나 펼치고 그 지금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1: 그렇네요.
0: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좋은 시작하실 수 있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1: 베네딕트님, 작가님 잘 보고 있어요.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던데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세요?
0: 있죠.
1: 뭐예요?
0: 이거 최근이에요. 진짜 최근. 지금 한글날. 지금 10월 9일에 한글날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10월 8일에 전야제에서 네. 제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1: 뭔데요?
0: 제 목표. 광화문 광장에서 한글날에 글씨 쓰는 거.
1: 우와.
0: 근데 진짜 너무 이건 인생에 진짜 제가 만약에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영상 틀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역대급이었고 네.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문체부 장관님이 그 한글날 낭독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낭독에 맞춰가지고 이 글씨 공연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원 그리고 제 시그니처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네. 세종대왕 그 어상
1: 네.
0: 그 세종대왕님 어상 그리고 이제 내 곁에 한글 이렇게 딱 쓰고 뭐 이렇게 훈민정음 그 자음 모음 다 쓰고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제 글씨체와 제 혼과 제 모든 걸 담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거를 다 알아주시고 네. 지금 그 영상 최근에 이제 한글날에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0: 진짜로 너무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어떤 다 한국인이니까
1: 그쵸.
0: 어떤 괜히 막
2: 그 뜨거운 괜히 뭔가를 느꼈나
0: 뜨거운 게
2: 봐.
0: 괜히 국뽕이 막 차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이거는 내가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최근이에요. 이거 따끈따끈하고 우수진에 이거 하려고 거기 갔는지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너무 기억에 남고 평생 만약에 1년 뒤에 왔어도 얘기했을 거라서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인상 깊고 잊지 못할 내 생애 최고의 순간 탑3의 하나. 네, 진짜.
2: 말씀하시는 표정만 봐도 그때가 그 순간이 얼마나 벅찼는지 같이 곁에서 그 기운이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0: 울라 그러면 울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좋았던 네, 영광이었고. 네.
2: 그 캘리그라피 작가라는 직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 한 작품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실제 작업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0: 좋아요. 그 이제 작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 공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나 어떤 가게의 로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포스터 글씨가 되기도 하고 네. 이제 크게는 이제 디자인이랑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순수 미술적으로 전시를 하는 어떤 작품. 근데 이제 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어떤 글씨를 이미지화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 작업의 기준을 삼자면. 그래서 뭐 아까 저 우수전의 행복한 아침 여는 아침 한다 아침. 하면은 이제 글을 이제 쭉 연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침이라는 단어 연다. 그러면은 획을 좀 더 이렇게 열어서 써야지 하는 어떤 그런 연상을 해요. 그리고 뭐 한글 내 곁에 한글 이런 이제 글자도 내 곁에 뭔가 이렇게 앉는 단어잖아요.
2: 그쵸.
0: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2: 포근하게
0: 너무 포근하게 그리고 한글이라는 단어는 격조 있게 뭔가 그런 이제 연상을 하면서 글씨와 어떤 이미지와 뜻에 맞는 그런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2: 와.
0: 네, 그리고 이제 붓을 들어서 내가 조금 천천히 압을 줘서 두껍게 할 건지 아니면 좀 속도를 줄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보면서 이제 잡는 거죠. 구도를 잡고 이제 어떤 시안을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어떤 시안을 구상을 해요.
2: 네.
0: 먼저 이쪽에 어떤 그림을 넣고 이쪽에 글을 쓰고 네. 여기서 이 획에서 힘을 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상을 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10분 안에 이제 다 연출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을 해요. 뭐 근데 사실 이제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되게 압축됐거든요.
2: 네.
0: 그래서 좀 빨리빨리 되는 직관적으로 편이에요.
2: 네, 직관적으로.
0: 그전에는 뭐 이래서 이렇게 하고 저래서 저렇게 하고 막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딱 듣고 바로 이제 이렇게 좀 빨라진 것 같아요.
2: 또 그렇게 직관적으로 쓰시면 보는 분들도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걸 거 아니에요.
0: 그쵸 그쵸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2: 작가님만의 글씨체 난설헌체 이 이야기 어떻게 담겨있나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난설헌체.
0: 제가 강릉에 살아요.
2: 네.
0: 그래서 강릉 산지 한 10년 됐는데 그 난설헌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난설헌의 고향이고
2: 네.
0: 그 이제 초당 선생의 그 이제 딸이에요. 근데 이제 난설헌체가 제가 그 당시에 문화원 수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글씨체를 가르쳐야 네. 되는데 이 글씨를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하는 것보다 어떤 체라고 이름을 붙이면 더 쉽게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그럼 난설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왜냐 그 당시 제가 27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난설헌이 27살에 돌아가셨어요. 기리고 싶다.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뭐 유절을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모르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강릉의 위인을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글씨체 이름 붙여서 좀 더 이렇게 기리고 싶다 해가지고 난설헌체라고 제 글씨에 이름 붙인 거예요.
2: 네.
0: 난설헌은 근데 사실 한글 글씨를 남기지 않았어요. 한문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떤 한글로 재해석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제가 또 고요체라고
2: 고요체.
0: 네, 고요체. 그 글씨체가 있거든요. 무료 다운로드가 돼요. 제가 다 산돌 폰트 회사랑 이제 협업해서 네. 만든 글씨인데 지금 이거 듣는 분들 진짜 이득이에요. 이거 무료로 다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지금 그 고요체라고 검색을 하시면
2: 네.
0: 너무 진짜 고급 폰트인데 제가 그거

0: 나오고 네. 그것도 다운받으세요. 무료 폰트예요. 무료 폰트. 네,
1: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0: 아쉽다.
1: 네, 네. 너무 아쉽다. 너무 재밌는데. 네. 공식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해요. 네. 나에게 직업이란?
0: 나에게 직업이란?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너무 고리타분한 거 같아.
1: 아, 괜찮아요. 해보세요.
0: 나에게 직업이란 소명이다. 크으. 진짜.
1: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네.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0: 진짜 근데 너무 이제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업이 돈만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진짜 소명을 갖고 내 의식을 갖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복인 것 같고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정말, 나오신 네. 소감 그리고 청취자들께 한 말씀.
0: 진짜 저도 생각지 않았는데 너무 지금 선생님이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너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저도 기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다시 저희 기록이 항상 남거든요. 너튜브에다가 기록 영상을 남기는데 다시 볼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날 때 두근두근 같이 하니까 두근두근 같이 외쳐주세요.
0: 네네. 네.
1: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나와주신 우리 김소영 작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곡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 물러갈게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선전원의 은빛 수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좋아하셨나요? 보통 여학생들은 별로였던 경우가 있는데요. 체육복도 갈아입어야 하고 운동장도 뛰어야 하고 그땐 또 체력장까지 있어서 오래 달리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뛰기 싫어하던 우리가 이제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고 시간을 쪼개서 달리기를 합니다. 운동이 마치 일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세월은 우리가 달리는 이유까지 바꾸어 놓았나 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